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서쪽으로 많이 갈 뿐이지, 10만 원 국토라는 데로 많이 갈 뿐이지 우리랑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그냥 벌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락 가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악회 뭐 이렇게 이상한 거는 없겠지. 이상한 산악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극락은 우리랑 위치가 비슷해. 높이가 비슷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어디에 있냐면 도리천에 있죠. 그러니까 도리천에서 극락까지 16계단을 상징화해서 그 높이 차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계단으로서 왜 저런 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저 삼계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상카시야로 부처님이 내려오셨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죠. 왜 상카시야로 오십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 상카시야냐? 상카시야를 번역하면 공녀성이에요. 공녀성.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곧 꺾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예요.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리 굽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도 보면 예전에 낙양이나 이런 쪽 섬서성 쪽 기록들을 보면 꼽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꼽추. 그래서 대표적인 꼽추가 주공 다니거든요. 공자가 좋아했었던 주공이 사실은 꼽추였었어요. 꼽추라고도 하고 꼽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거기 그 지역에 가면 황토고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황토가 한 100m씩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황토 옆에 황토층이 이렇게 있으면, 황토층이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걸 동혈이라 그래요. 동혈. 그렇게 하면 화전을 해가지고 별로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굴집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파고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방을 할 정도의 나무가 없어. 중국에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잘 나가는 지역은 이미 다 베기 시작하거든요. 화전을 해서 그래요. 화전을 하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 회복 능력이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경기평야나 아니면 호남평야 나무 없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비가 잘안 오니까 저렇게 굴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뭘로 이제 난방을 하느냐? 빼갈입니다. 빼갈, 고량주, 수수를 발효시킨 게 고량주거든요. 그래서 고량주 마시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기가 습기가 없어도 이런 흙집에서 자다 보면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요.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진 데 살면 우리가 지하나 뭐 반지하 이런 데 살면 뭐 허리가 쑤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큰 요인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래 살게 되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분리, 그 다음에 물을 정화시켜서 먹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좋아진 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장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불가리아 이런 데서 뭐 요구르트 먹어서 아니, 물이야 물 핵심은 물이야 요구르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아서 산이 많고 산을 까면 그 밑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게 정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물을 잘 정화시켜주는 구조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데 상하수도를 분리 못했을 때는 이게 오염도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큰 문제 없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평야지대로 가보면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들을 그냥 쓰는 수밖에는 없어. 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지하수 같은 거 쓰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당연히 오염

되고 더우면 거기에 이제 뭐 벌레 생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녀성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그런 꼽추들이 많은, 특히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공녀성이냐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에요. 신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저기에는 꼽추들이 많은 꼽추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꼽추 여성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옛날에 대범왕이라고 하는 아니 범수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대. 범수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어. 이건 신화니까. 공주가 100명이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동네에 여자의 문제들이 있는 거야. 보통 저렇게 잘 나가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아들이 100명이라고 나오지 딸이 100명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지금 여성과 문제되는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어. 그리고 100명의 공주들이 아유. 그런데 걔네들이 놀러 나가요. 공주니까. 아니, 그냥 도시의 연기설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러 나갔는데 거기에 대수라고 하는 선인이 있어. 그러니까는 수행자야, 수행자. 불교는 아니고 그냥 수행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요가 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주들이 또 이렇게 막 앞에서 얼짱얼짱 노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그 영감이 갑자기 나 결혼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대. 이게 무슨 막장인가 싶은데, 인도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독신이지만 힌두교나 바라문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 오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다 그런 그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리고 불교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를 하면 됩니다. 뭐 독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이나 안 그러면 교황청에서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조용히 사시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달라. 그래서 그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런 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구만. 그래서 왕한테 공주 중에 한 명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대서는 뭐 이런 게불 뜯어먹는 소리 할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술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쫄있다는 거야. 그래서 100명의 공주들을 이렇게 불러서 누가 영감한테 시집 갈래? 이랬더니 다 조용히 들어. 제가 가야 되나요?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그때 가장 어린애가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폭탄 제거반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쪼만한 애가, 어린애가, 제가 아버지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한테 갔대. 영감한테 갔더니 영감이 봤더니 병아리가 와가지고, 야, 너랑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갈것 같은데? 이래갖고, 그래서 뭐라고 주술을 하냐면, 이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너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자신하면서 나를 천대하지만, 너네는 다 허리 굽은 노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꼬마 애를 제외한 99명이 한순간에 허리 굽은 노인이 됐대. 그래서 여기가 공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연기 설화예요. 이게 도시 연기담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꼽추가 많이 나오는 여성 꼽추가 많은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그 도시의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서 이 재앙을 정리했다라고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인성에 의한 뭐 이런 물 문제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도리를 쳐버리면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부처님을 이 상카시아에서 열망했던 거예요. 한번 와서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자기네들은 그 재앙이 왜 우리 도시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부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신력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늘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는 해. 그리고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 저 상카시아로 가신 뒤에 그 재앙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걷어냈어. 대수라고 하는 그 수행자의 저주를 싹 끝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반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카시아 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인도 지도에서 보면 상카시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도 외져요. 그래서 팔대성지를 갈 때 상카시아를 잘 안 가는 이유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루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데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목적으로 하루를 가야 돼. 예, 그래서 보통은 뭐 팔대성지를 간다라고 하지만 상카시아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성지술 내에서 그리고 가봐도 아까 그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허무? 가는 데는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약간은 허무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카시아가 빠지는데 재밌는 거는 사위성으로 가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연결구조가 되어 있어요. 연결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 내려온다라고 걸어서 내려온다는 설정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법현은 바닥하고 그리고 뒤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작된 건가? 그런데 너무 빠른 유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데가 이 상카시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카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 출가,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여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0: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0: 힘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승을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관은 말없이 법을 설하시니 선제동자 해맑게 미소 지으며 가르침을 듣는구나.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가 둘이 아닌 자리. 세상 모든 간절한 기도가 지극하고도 지극한 염원이 금빛 바다 위에 출렁인다. 고해의 바다에서 의지할 곳 없는 중생의 삶.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께서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니 누구나 지친 마음 내려놓고 치유받는 그곳. 깎아지른 절벽 사이 기암괴속마다 불보살의 가피가 서린 남해 금산 보리암.

남해군 상주면 은빛모래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뒤로하고 해발 681m,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위용을 간직한 금산이 자리한다.

한국의 3대 기도도량 보리암을 홀리하듯 둘러싼 바위산, 금산. 멀리 바다와 섬들이 조화를 이룬 한려수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태고 이전부터 이곳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었을 터, 금산은 무슨 인연으로 금산이라 이름 지어졌으며 중생의 염원을 담은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금산으로 들어서는 관문이자 고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쌍홍문.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한 신비한 바위굴에 옛 이야기 하나가 전한다. 아득히 먼 옛날 석가세존이 이곳 동굴에 머무셨는데 어느 날 돌배를 타고 쌍홍문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니 그 돌배가 남해에서 25km쯤 떨어진 세존도를 단번에 뚫고 지나갔다. 이후 언제부턴가 세존도 동굴 천장에 미륵이란 글자가 새겨졌으니 석가세존 다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러 오실 미륵 부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의 절절한 마음이 아닐지. 쌍홍문 아래가 세속인의 터전이라면 쌍홍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새로운 부처님 세상이 열린다.

굴보살이 상주하는 곳. 꽃과 나무, 새와 벌이 장엄하는 불국정포다.

그리고 그곳 아득한 바위 절벽 위로 1년 365일 관세음보살이 추석하시는 보리암이 있다. 잠만 자도 도가 저절로 닦였다는 명당터에 처음 산문을 연 분은 원효 스님이었다. 683년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원효 스님은 산 이름을 보광산이라 하고 그 아래 작은 암자를 지어 보광사라 이름했다.

보리암이라 사명이 바뀐 것은 조선 제18대 현종 임금 때로 왕실의 원당이자 호국규원 도량으로 위상을 재정비하면서부터였다. 보리암의 중심 전각인 보광전은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보광명전에서 온 이름이다. 깨달음, 지혜의 광명을 널리 펴겠다는 의미의 보광전. 주불로 모셔진 불상은 가야국 김수로 왕의 왕후인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 전하는 관세음 보살이다. 좌우 보초로 해상 용왕과 남순 동자를 모셨는데 남순 동자는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화엄경 입법 개품의 주인공 선재 동자의 다른 이름이다.

1400년의 세월, 쉼없이 이어져온 보리암의 기도소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픈 마음.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은 바람으로 많은 기도객이 보리암을 찾는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 보살님. 그 영험을 체험한 이들이 이미 한량없다. 관세음 보살을 외호하듯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작은 탑 하나. 신라시대 양식으로 고려시대에 지어졌다 추정되는 3층 석탑인데, 전하기로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원효스님이 조성한 탑이라고 한다. 기록이 없으니 진위 여부를 가릴 길 없지만, 이곳에 나침반을 두면 방향을 잡지 못한다 하니 기이하고 기이할 뿐. 천년 넘도록 한결같이 보리암을 지켜온 탑이니 이 또한 어찌 영험하지 않겠는가. 진실은 사바세계를 굽어보시는 관세음 보살님만이 아실 일이다.

지금은 전국에서 먼 길 마다않고 참배객이 찾는 금산이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문헌에서 남의 금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다. 금산이 기록에 등장하는 건 조선시대 이후부터인데 이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산 보리암에서 100일 동안 임금이 되길 빌며 기도했다고 한다. 앞서 지리산과 계룡산에서도 기도를 드렸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했기에 태조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원이 이루어지면 이 산을 비단으로 감싸겠다고 약속했고 마침내 꿈에서 누워있던 작은 바위 두 개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그토록 간절했던 소원을 이룬 태조는 또 다른 고뇌에 빠진다. 값비싼 비단으로 산을 덮는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태조는 어명을 내려 산 이름을 비단금, 뇌산자를 써 금산이라 부르게 했다. 비단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성지, 금산의 시작이었다.

거제 제주와 함께 조선의 3대 유배지였던 남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비들이 금산을 유람하고 유람록을 남겼으니 금산 보리암에서 그들 또한 태조 못지않은 애끓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자신들의 유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다. 금산 꼭대기에 오르면 돌로 쌓아 올린 봉수대와 망루를 만날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격전지였던 남해에서 금산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으리라. 실제로 남해에는 신통력으로 이순신 장군을 도와 공을 세웠다는 새 비구니 스님들의 전설이 전해오기도 한다. 금산 봉수대 아래 신선이 벗어놓고 간 신발이라 일컬어지는 문장함이 있고 조선 중종 때의 한림학사인 주세봉이 금산에 올라 남해바다의 절경에 감탄해 감흥을 읊은 유홍문 상금산이란 문장이 새겨져 있다.

금산을 장엄한 수많은 바위들. 각각의 바위마다 불보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특히 화엄봉은 그 생김새가 화엄경의 꽃 화자를 닮은 데다 원효 스님이 이 바위에서 화엄경을 읽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해 바다에 어둠이 내리는 시간. 먼 옛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자 운수행각하던 원효 스님의 발걸음을 잡은 것도 상서로운 금빛 바다였다. 애타는 그리움과 기다림 끝에 관세음보살을 만난 자리.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었다. 부처와 내가, 보살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른 것이다.

호리암 종소리가 바다로, 산으로, 육지로 서서히 울려 퍼진다.

보리암 범종의 이름은 부처님 원음을 전하는 원음종. 통도사 선지식이셨던 경봉스님의 글이

남의 금산에 끝간데 없는 경치에 하늘과 구름 밖 이 소리 퍼져가네. 삼라만상이 모두 다를 것 아닐진데 한마음

일념으로 함께하는 보리암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르길.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진다 했다. 참고 이겨내야 하는 사바세계 삼재팔란. 그 어떤 고난도 막아주시고 쓰디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다. 중생이 부르는 곳 그 어디든 달려가 도와주겠노라 서원하신 관세음보살님.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숱한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들지라도 온 마음 다해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풍랑처럼 일어나던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심이 관세음보살의 품에서 녹아내릴지니 하루속히 반야용선에 올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면 자비의 성지 남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자.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내밀어주시는 그 따스한 손을 맞잡을 때 관세음보살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리라.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실장 묘장스님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학문 과정이 동국대 일반 대학원에 마련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0: 전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답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백양사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 작법이, 봉선사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나란다 수행관 4관을 개관한 비로자나 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나란다 수행관을 개관한 이유와 운영, 수행관을 거친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승 대종사의 유증 재산 환수를 외면하는 등 총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와 언론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은 소중하게 경청하겠지만 무분별한 의혹과 비방으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해종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단법석 승가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승대종사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완료됐으며 불국사와 금산사에 대한 의혹과 비위 혐의는 호법부 조사를 거쳐 징계 회부 등 종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종책과 자질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할 후보가 투명하게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용주사, 월정사, 마곡사, 수덕사 등 1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여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종헌종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출마자의 종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종단 화합과 안정의 대원칙 아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품격 있는 선거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우선해 판단하고 행동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가 훼손될 경우 종헌종법에 따라 입장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한중불교미술교류전 불법 동원을 개최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1층에서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수좌 수불 스님, 주지 정호 스님, 동국대 윤재용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과 중국 항저우 불학원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의 불교적 사유를 담은 회화 작품 등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정호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한중 불교미술이 함께하는 것은 불교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불화교류전 불법 동원은 오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1층 중정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공화상 존상 봉안을 앞두고 복장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일 경내 삼성각에서 영축총림 율주 덕문스님을 비롯한 유런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복장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장의식은 결계의식에 이어 불상 내부에 복장물을 모시는 복장납입 팥죽 공양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공화상은 고려 말 통도사를 찾은 인도 출신 고승으로 나홍대사와 무학대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통해 한국불교에 영향을 남긴 스님으로 전해집니다. 통도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하고 삼성각에서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은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가 대학원 협동 과정을 선보입니다. 전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불교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특별한 학문 과정이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마련.

0: 됩니다. 지난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둥지를 튼 불교교육연구소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입니다. 학과 명칭은 불교교육학과로 교육 현장과 종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현장형 포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교학 탐구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론과 심리학적 접근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1: 교육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의 가치, 그 귀중한 부처님 말씀을 현대화, 실용화할 수 있을까? 현대적, 과학적인 방법에 맞추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0: 불교 교육학과는 불교학과 교육학 등 여러 전공이 손을 잡고 하나의 학위를 제공하는 학과 간 협동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 교수 학습 설계와 전법 교육론, 불교 심리학과 마음 교육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특히 AI 인재 개발을 핵심 축으로 삼아 인공지능 윤리와 생성형 AI 활용법, 디지털 기반 교육 서비스 기획 등 첨단 기술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2: AX라고 하는 AI로 이제 모든 분야가 전환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각 분야가 어떻게 AI와 융합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0: 수학 대상은 유관 전공 졸업자뿐만 아니라 스님, 포교사, 사찰 실무자, 일선학교 교사 등 불교 교육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에 첫 발을 떼는 불교 교육학과는 석박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 편입합 전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원서 접수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1: 전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방식이 아닌 현대적 방식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포교사랄지, 전법사랄지, 또 불교 가치를 좀 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첨단 기술의 범람 속에서 불교의 오랜 지혜를 현대적 교육학으로 풀어낼 불교 교육학과. 불교계 교육혁신이 이번 협동과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법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오랜 세월 이어져온 다비의 전통은 스님들의 수행뿐 아니라 사찰을 지켜온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도 계승됐는데요. 백양사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인 작법이, 봉선사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네 번째 순서엔 두 사찰이 지켜온 다비 전통의 또 다른 가치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전남 장성 백양사의 다비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온 대표적인 전통 다비 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파 긍성 스님이 쓴 작법 기감에도 기록된 백양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화단 아래에 다섯 개의 항아리를 묻는 명당수 방식입니다. 법구를 안치하기 전 땅을 열십자로 파고 중앙과 동서남북 네 방향에 항아리를 묻습니다. 가운데 항아리에는 물을 채우고 한지와 뚜껑으로 봉한 뒤 기와와 반석, 황토를 차례로 덮어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명당수는 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사리가 훼손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아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기 위한 백양사만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또 열십자로 낸 공기 통로는 계절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해 연화단의 내부의 불길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타오르도록 돕습니다.
5: 법구를 태울 때 바람 구멍이 나야 되니까 이게 가장 보편 타당한 부분이 이렇게 열십자로 파는 거예요, 땅을. 백양사는 140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를 해왔다.
4: 불을 붙인 뒤 사리를 수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상. 모든 연소가 끝난 뒤 연화단 깊숙이 묻어둔 항아리를 꺼내 사리를 수습하는 독특한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5: 백양사만 유일하게 진신사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다비법이 백양사는 내려왔지요. 다른 본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다비를 행했지만은 이 명당수에서 진신사리를 찾는 이 다비법은 백양사만이 유일합니다.
4: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불꽃 뒤에는 출가자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재가자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미륜 스님 때부터 이어진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의 다비는 현종진 거사를 거쳐 아들인 현호 거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6: 이게 아버님이 나는 속인이잖아, 제급을자. 근데 절에서 인정할 때는 스님과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뭐 어떤 신뢰 과정에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스님들이 이렇게 믿고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아요.
4: 봉선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새끼 타래를 활용한 연화단입니다. 기존의 장작 중심 방식에서 1987년 영암 스님의 다비를 계기로 현재와 같은 새끼 타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짚은 불씨가 밖으로 튀는 것을 줄이고 연소 시간을 단축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다비를 봉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숲과 기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다비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6: 다섯 곳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타더라고. 집이 탈 수 있는 조건만 이렇게 갖춰주면 그냥 뭐 손 댈 필요도 없어요.
4: 사찰의 역사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이어져온 서로 다른 전통은 한국 다비가 지닌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여의도 국회에 교육과 수행, 전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지난 1일 국회 정각선언에서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범 스님은 하남, 탄허, 만화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3대 화상의 삶을 조명하며 하남 스님이 생전 강조한 마음을 바르게 쓰라는 정심의 수행 정신을 전했습니다. 특히 탄허 스님이 동국대 역경원장 시절 법당 100개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후학 양성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 및 복장 유물과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 등 고려 조선시대 성보와 고문서 4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은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보기 드문 사례로 조선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의 핵심 성보입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은 국내외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으며 한문을 우리말로 읽도록 토를 단 석독 구결이 치밀하게 표시돼 고려시대 유식학과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선생집 권일과 태종 시기 관직 임명장인 고문서 안성 고신왕지가 함께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4관을 연 비로자나 국제선언주지 자우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7: 반갑습니다.
3: 네, 먼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우입니다.
3: 네, 스님 최근 나란다 수행관이 4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란다 수행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7: 네,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이 서울에 와서 학업과 포교, 전법을 할 때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숙소를 제공하고 또 스님들이 포교, 전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사찰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거나 네.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법을 하고자 또 포교를 하고자 서울에 왔을 때 마땅히 거처할 곳이 좀 적당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닐 때 학사 과정은 기숙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석사, 박사 과정은 기숙사가 없어요.
3: 그렇군요.
7: 그러다 네. 보니까 스님들이 정말 좀 바른 전법, 정말 바르게 잘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잖아요.
3: 네.
7: 근데 그때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3: 나란다 수행관이 지난 2018년 첫 걸음을 내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0: 주신 이 이야기들도 분명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처음 나란다 수행관을 열어야겠다. 또 스님의 원력 궁금합니다.
1: 그때 어떤 후배 스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지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포교 전법을 하라고는 많이 하지만,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짐을 지고, 그런 스님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후배 스님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0: 사실 운영을 하면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는 수행관을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모든 힘든 시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1: 네, 사실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수행가를 한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좀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좀, 후원을, 모금을 좀 했더니,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아는 스님들께서 우리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0: 역시 이 어려운 시간은요, 혼자 힘으로 극복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 수행관이 사관까지 개관을 했는데요. 스님, 이 사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노보살님이 83세이신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로 살았는데, 스님들께, 은혜 갚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큰 금액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무난히 할수 있었고요. 또, 그 나란다 수행관 사관은 방이 3개예요. 그래서 3명의 스님들이 이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또 공부하고 또 전법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0: 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을 채울 때 가구가 필요해서 가구를 구매하러 갔더니 스님들께서 쓰신다는 말에 선뜻 가구를 무상으로 내놓은 분들도 계시다고요, 스님?
1: 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였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 가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가구를 거사님들하고 날라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절로 간다고 이렇게 스님들이 쓰실 거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 저도 불자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쓰신다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무상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0: 스님, 8년 동안 48분의 스님이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 가셨고, 또 지금도 수행 중이신데, 참, 이, 그야말로 도심 포교의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간 이 많은 스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전법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1: 군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찰 음식으로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또 종단의 교법사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강단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분, 또 사회복지 관장하시는 분, 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지도법사를 하시는 분, 다양하게 스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게 수행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고요. 특히 저는 스님들이 각자의 원력을 이렇게 꽃피우는 모습을 볼때 너무 행복해요.
0: 스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란다 수행관이 사관까지 열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1: 뭐, 여력이 되는 한, 또, 오수행관도 할수 있으면 하고 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원력을 가지고, 특히 서울에 와서

0: 헌법 포교를 할때큰 어떤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나란다 수행관이 펼쳐갈 이 도심포교의 여정이 더 여법하게 이어지길 BTN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서 소개해드린 나란다 수행관처럼 더 많은 스님들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여법한 환경이 두루 마련돼야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대구 산보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훈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정덕 향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 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가

악열이 열명년가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보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보모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환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부안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심체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0: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위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주하

마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에

예,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들끝 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

0: 이 한결같고 항상 정목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도

0: 있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부터 한 40억 년 전부터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산소혁명. 산소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을. 그걸 1차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현상 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발생학에 대한 것도 한 7~8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암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100년 정도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예, 순환계, 근육계, 신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현상은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이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감이 안 잡혀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할 때 서울시의 1,000만 명의 인구가 건물과 자동차와 사무실과 공장과 쭉 해 사람이 1,000만 명이 그 속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걸 하나의 세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를 이해하는 거, 생명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성요소가 1억개도 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세포입니다. 예, 이 세포는 바로 이 생명현상 그 자체죠. 예, 그래서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원액세포, 진핵세포. 예, 간단히 원액세포를 박테리아라 합니다. 자,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뭐라 그러냐 하면 동물, 식물,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건 다 진핵세포로 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핵세포는 뭐냐 하면 여기 핵이 있다는 겁니다. 진핵이란 말은 핵이 있다. 핵이 있고 이거는 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핵이 없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거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균류. 균류는 버섯하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현상을 거의 다 90%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탁 처음 좀 복잡해.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몰라. 이럴 때는 일단 스탑하시고 빠져나왔어. 근본을 다시 보면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부터 한 40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부터 출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요거는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한 36억 년 이렇게 주장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론은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한 5억 년 지났을 때 그 무렵에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핵세포는 언제 시작했느냐? 이거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억 년, 대략 20억 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20억 년 전에 출현했는 겁니다. 그럼 왜 20억 년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느냐 하면 요 계열에서 27억 년 전에 지금부터 27억 년 전 전입니다. 예,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부터 27억 생기고 나서 40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그다음에 지구가 생긴 게 45억 년 전 대략 45억 6천만 년 전입니다. 그럼 27억 년 전부터면 지금부터 27억 년 전입니다. 대략 요쯤이랍시다. 27억 년 전 여기서부터 27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지구에 오존층이 생깁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대략 이거는 황, 설퍼, 황에 대한 그 동위원소를 그 지구 자외선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가 엄밀히 이렇게 하는 물리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존층이 27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27억 년 이전에는 생명이 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이제 대략 40억 년 전에 생명이 시작했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7억 년에서 20억 년, 요 20억 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억 년 전이 20억 년 전 기점은 현재로부터 20억 년 전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우리 진핵세포가 지금 출현한 겁니다. 이 진핵세포가 이 진핵세포가 언제 출현했는가를
네, 20억 인전에 출연했다. 그러면 생명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무슨 생명체가 있었냐면 원액세포가 있었어요. 박테리아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만 그리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사각형이 빈 구멍이 아니고 여기에 물질이 차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원액세포죠. 그러다가 이 원액세포에서 20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그대로 원액세포 그대로 있어요. 이것만 있을 때를 박테리아라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바로 20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 이 진핵세포로 넘어갈 때 요 외부에 있던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라 불러요. 예. 네.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언제냐? 대략 20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20억 년 전. 그 지구과학에서 20억 년 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구 전체의 생명 역사에서 한 획을 끈 사건입니다. 예. 네. 20억 년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지구의 대기 중에 산소 분자의 농도가 1%쯤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20억 년 전 요 지구과학적 사건을 산소 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 혁명기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을. 그걸 1차 산소 혁명기라 부릅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핵세포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 박테리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DNA가 있어요. 이 DNA는 박테리아 여러 벽에 붙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DNA예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이체내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DNA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도 독자적인 이 박테리아니까 DNA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도 이 DNA를 갖고 이렇게 원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DNA가 두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DNA가 두 개예요. 한 생명체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쪽에 있는 DNA를 원래 갖고 있던 DNA를 이렇게 테두리로 갖고 이렇게 에워 사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핵이라 불러요. 오마이 사이언스. 미토콘드리아가 된 이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이게 박테리아였어요.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 이름이 뭐냐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였어요. 예. 네. 그래서 게놈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요 미토콘드리아 요 게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확히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가 지금 요 초록색 알파 프로테오란 박테리아가 이 큰 세포, 이 원액 세포인데 이 세포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이 원액 세포의 후보자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 왔는데 제가 이쪽을 한 20년 전에 봤을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세포가, 이 원래 박테리아가 진핵세포로 바뀐 이 박테리아가 뭔지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계에서 야가 교세균일 거라고 지금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간단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구 역사 45억 년에서 대략 20억 년까지는 20억 년에서 현재 이렇게 보면 요때는 생명체가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도 생명체니까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자, 이걸 박테리아라 불러요. 그림을 그리면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 시토질. 시토졸. 세포질. 자,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야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박테리아를 한 마리를

잡아삼킨 게 먹은 거야. 이렇게 잡아삼킨 거야. 그런데 그다음 이 박테리아가 이 속에 눌러 살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야. 그래서 제가 돌아갔고 이 박테리아야 그냥. 여기에서 왜 이래? 이 박테리아 한 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 잡은 박테리아 일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또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야도 이것도 박테리아니까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박테리아가 DNA가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DNA. 이걸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야를 막으로 에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막으로 에어 산 이게 바로 핵막이 됐다는 거예요. 핵이 됐다는 거예요. 핵막.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부른, 여기 있는 DNA, 이 DNA를 부른 이름이, 여기 있는 DNA를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거는 핵 DNA라 해서 NDN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 진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밑 핵, 요거 누클레어, 핵 DNA인지 미토콘드리아 DNA인지 이걸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자, 요거 보여줄게요. 지금 핵 속에 DNA가 있죠. 예. 네. 요걸 바로 어떻게 적느냐면 NDNA를 적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요 미토콘드리아 있죠. 요 그림에서 안 그려놨는데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 안에도 독자적인 DNA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미토 MT DNA라 부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냐면 우리 자 세포가 30조 개도 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포에 DNA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핵 속에도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DNA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기찻길, 원형의 기찻길 보셨죠? 애들 장난감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예. 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는 요렇게 건 요게 뭐냐면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빨이, 자크 이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데닌이면, 여기는 시토신이고, 여기 구아닌이면, 아데닌이면 티민이 되고, 구아닌이면 시토신 되는, 요런 유닛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요렇게 된 요걸 쌍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이스 페어라 불러요. 베이스 쌍이라 불러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는 요게 BP가 몇 개, 요걸 BP라 부르는데, 이 베이스 페어가 몇 개냐면 인간이 16,500개가 돼 있어요. 16,500 BP로 돼 있어요. 대략. 예. 그러면 이 핵 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핵 속에는 DNA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양 끝을 뭐라 하냐면 텔로미어라 불러요. 텔로미어. 자, 이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텔로메어. 끝단이. 예. 저 구두권에 양 끝이 있잖아요. 예. 매듭 끝이 있잖아요.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끝이 없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쩌면 박테리아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개념이 없다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 핵 속에 있는 DNA는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 요거에, 요 이빨, 요 두 개. 요게만 아데닌 같으면 이쪽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티민이 되는 요 쌍이 몇 개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한테는 62억 개나 있습니다. 62억 개. 자, 요거 몇 개죠? 대략 16,000 개잖아요. 요거는 62억 개 있잖아요. 그 DNA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포 속에 두 가지 DNA가 있다. 하나는 핵 DNA,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DNA. 그럼 미토콘드리아 DNA는 뭘 하느냐?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요거서 요거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요거 이거 보이죠? 요 성냥개비 같은 거. 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핵 DNA는 뭘 하느냐?

DNA는 지금 여기 있는 핵 DNA는 예, 10만 종류가 넘는 뭘 만들어 주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어서 만들어 준 단백질의 일부는 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10만 종류 지금 몇 개 하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 논문의 데이터를 팔로 해봤더니 한 4, 5년 전에 16만 종류까지 나와요. 이게 매달 개수가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분자 세포 생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막 하다가 새로운 단백질 뭐 이런 게 나오면 그쪽에 또 보고를 해요. 논문을 썼든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몇 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대략 16만 개 정도로 있어요. 그럼 우리 생명 현상은 뭐냐면 16만 개의 목걸이라 생각하면 돼요. 색깔이 다른 구슬의 색깔이 다른 16만 개의 목걸이가 세포 속에서 온갖 작용을 하는 걸 생명현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는 핵 DNA.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DNA는 요 자기 자체 수요가 있어요. 호흡효수. 요걸 뭐라고 하냐면 호흡효수라 불러요. 예, 네, 이게, 이쪽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단백 유전자가 13가지요. 요걸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시 세포로 돌아와서 우리 세포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요거 뭐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핵막이죠. 그리고 요거에는 구멍이 있죠. 여기 누클레우스 포르라. 이걸 핵공이라 불러요. 핵구멍. 지금 요거 10만 종류의 단백질 호흡에서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지금 요걸 설명드립니다. 요게 잘 보면 요건 아주 묘한 겁니다. 지금 요걸 부른 이름이 지금 이 막이 보이죠? 이걸 부른 이름이 이제 보통 교과서는 이제 원서에서는 ER이라고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건데 ER이 뭐냐면 엔도플라즈믹 레티쿨라. 조금 어려운 라틴 말입니다. 네티쿨라. 엔도플라즈믹이란 말은 엔도는 안에 있다는 거고 이거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골기체라. 골기체하고 소포체가 있습니다. 요게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요거는 뭐냐면 소포체입니다. ER이. 그래서 요거 이름이 소포체입니다. 소포체인데 이게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포체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소포체가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요게 예. 지금 소포체에 요 붙었는 요 동그란 게 뭐냐면 요게 오늘 강의에서 계속 나올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우리 포유동물, 우리 인간한테는 세포에 몇 개 붙어 있나 하면 대략 100만 개, 10에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암세포 붙으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암세포 붙으면 이걸 뭐 5배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동물 종마다 또 달라요. 그 대략 오다가 100만 개 오다입니다. 요 리보솜.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요게 좁쌀 알갱이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디 붙어 있냐면 소포체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좁쌀 알갱이가 붙어 있는 소포체를 이게 까칠까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기에 뭐 대략 한 이게 100년 전부터 밝혀졌는데 이 초기에 연구했던 사람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퍼, RER이에요. 이걸 너퍼, 거칠다. 표면이 거칠다. 왜 거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요 좁쌀알 같은 리보솜 땀을 그렇습니다. 리보솜 알갱이가 붙었는 ER막이다 이래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요게 골기체입니다. 그러면 핵막은 지금 요게 핵막입니다. 자, 여기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핵막인데 사실은 핵막은 뭐냐면 소포체 막입니다. 여기 같습니다. 따로 핵막이라 해갖고 무슨 그 세포가 새로운 뭐 막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로를 어떻게 생각하면 핵막은 우리 저 뭡니까 아파트에 방이 이렇게 있어도 단독주택에도 그 방을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애가 막 두세 명 더 생기면 애들이 사춘기 때쯤 되면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그만 방을 하나 예, 그 다시 만들 수 있죠. 그 벽을 만들면 돼요.
그 100이라는 재료가

여기 있는 골기, 예, 소포체 이 막이 핵막의 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게 핵막이잖아요. 핵막이나 골기체, 아니, 소포체 막이나 같은 막입니다. 요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오마이사이언스입니다. 제가 왜 놀라고 자꾸 오마이사이언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핵막이라고 막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해 놨는데, 나중에도 공부를 해 봤더니, 핵막은 별거 아니고, 세포질에 맨날 있던 그 소포체 막을 좀더 휘어갖고, DNA를 감싸는 막으로 바꾼 거예요. 그 용도 변경한 거예요. 벽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재료를 그냥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핵막은 소포체 막의 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보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단백질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인데, 만들어진 단백질이 요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잘 따라오세요. 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들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 막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 막은 무슨 SER이라고 적어놨죠. SER. 이거는 서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지? 부드럽다. 그 다음, 매끈하다는 말입니다. 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는 거. 이거 왜 좁쌀알이 안 붙었으니까요. 이 리보솜이 안 붙었으니까요.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막이 리보솜이 붙으면 조면소포체. 우리나라 말로 조면소포체. 이 조차란 말이 거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여기 리보솜이 안 붙었잖아요. 이게 안 붙으면 매끈하다 해갖고 서무스. 이걸 뭐냐면 활면 소포체. 됐죠? 예. 자, 그럼 골기체는 뭐냐 하면 골기체는 간단히 말해 단백질을 운송하는 단백질 운송체. 운송하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자, 예를 들면 요 만들어진 단백질이 야가 톡 떨어져 갖고 요로도 가요. 그럼 여기로 바뀌면 야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단백질이 요 모이면,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도 요 막이 톡 끊어져요. 요거에서 요 막이, 요 부분이 톡 끊어져 독립해버려요. 그럼 요 속에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야들은 요렇게 가서, 요로 가서 세포 바깥으로도 갈수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복잡해졌는데, 요, 대략 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요서, 마무리하면서 요거 있는 요 DNA 따라오셨죠? 이 DNA를 또 풀어보면 요 형태로 돼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염색체. 체자는 뭐냐면 몸체자입니다.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몸,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400나노메타. 예. 이게 염색체. 그럼 우리 세포 속에 요런 형태로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23개의 상. 쌍으로 돼 있어요. 낱개는 몇 개냐 하면 낱개란 말은 요거 요렇게 두 개잖아요. 두 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낱개로 치면 46개. 이걸 염색체라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졌을 때 혹은 이렇게 풀어졌을 때를 부른 이름이 이렇게 돼서 부를 이름이 염색사.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는 바로 DNA 이중라성.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리가 배웠던 그게 나오는 거고. 요 부분은 특별히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일 때 부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크로마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 멘트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세포를 공부하는 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를 알아가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주인이 돼갖고, 지구에 착륙해서 서울시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주인이 돼갖고, 서울시에, 이거 뭐지? 이걸 내가 분석해갖고 보고서를 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뭐고, 사람이 뭐고, 자동차가 뭐고, 하나도 모르는 어떤 외계 문명에서 온 외계인이 서울시를 보고, 내가 보고서를 한번 써보겠다. 이게 뭐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세포는. 첫 번째, 보니까 막, 이렇게 쪼면 점들이 막 움직이잖아? 봤더니 그게 사람인 걸 알고 봤더니 동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뭐 들어가지? 건물로 들어가는 거. 왜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하나 유추해 보면 아이어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해서 서울시를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서울시를 2026년 4월, 5월 초순에 봤던 거 하고 그러면 서울시를 신라 때로 다시 돌아와. 대략 1000년 전에 서울시는 어땠을까요? 이 영역은. 건물들은 거의 없었죠. 예. 네. 고속도로도 없죠. 그런데 1000년 전에 서울 영역은 있죠. 만년 전에도 있었죠. 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런 유출을 해보셔야 돼요. 세포가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게 인구 천만의 서울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면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알고 나면 이걸, 이런 걸 30억 개 모으면 생명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세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크기가 대략 한 2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 세포는 항상 20마이크로 정도지, 또 세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10마이크로짜리도 있고, 뭐 한 30마이크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세포 하나가 눈에 보이도록 1000마이크로도 넘는 세포도 있고, 대략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거는 대략 한 20, 30마이크로짜리입니다. 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핵입니다. 와, 대단하죠? 예, 네, 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수제비처럼 쭉 나와 있는, 이렇게 질퍽하게 흩어져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실체를 본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미토콘드리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를 눈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면 자,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육세포는 1000개 정도, 간세포는 1500개 정도, 우리 신경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 예, 거의 2000개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략 범위가. 그럼 요거에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뭔 세포인지 몰라요. 일반적인 세포로 하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뭐, 130개, 135개, 140개, 400개, 500개 쭉 왔어요. 자, 대략 1000개쯤 되겠죠? 그러시면.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런데, 어휴, 그럼 이걸 몇 개로 채야 되지? 이거 붙어 있는데? 쭉쭉한데? 예. 이거는 몇 개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요거는, 요것도 분리되려 하고 있죠. 요거는 두 개 떨어져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돼, 요거 톡 나가갖고, 요거는 다시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오마이 사이언스. 미토콘드리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뚝뚝뚝 수제비 뜨듯이, 뚝뚝 떨어져갖고 독립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되어 있죠. 독립되어 있죠. 요거 보세요. 독립된 거 없죠. 다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생명현상입니다. 생명현상은 개별 딱딱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었나요? 미토콘드리아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죠?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요거는 두 개 떨어져 있죠? 이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렇게 하나 떨어지려고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이쪽에 와보세요. 이거는 구별하기 어렵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쪽에 오면 명확하죠? 하나하나 떨어져 있죠? 예, 떨어져 있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첫 번째 분열하고 분열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야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물으면 딱 하나만 대답하십니다. ATP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루에 만드는 ATP 양을 계산해줬죠. 그때 요 강의 한 달 전에 아마 방송 나갔을 겁니다. 그때 계산을 제가 엄밀히 해줬습니다. 얼마나 나왔냐 80kg. 80kg 정도 만들어진다, 데이. 그래서 이어서 만들어지는 게 ATP. 오, 굿. ATP가 만들어지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계산해 준 게 80kg이었는데, 이거 범위가 그때는,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좀 더 통상, 이거는 좀 조금 극한적으로 큰 값이었었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대략 하루에 50kg 정도, 10시간 만에 50kg 정도 만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루에 높하게 ATP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물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뭐가? 미토콘드리아. 이 점도 주황색, 이 점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아들이. 그럼 미토콘드리아 뭘 한다? 무조건 물으면 ATP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데 이거 뭐 초록색 선이 막 나와 있죠? 네,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 나와 있습니다. 액틴. ACTIN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요것도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겁니다. 선을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막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를 이렇게 된 세포 속에 이게 실체입니다.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제대로 이제 세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이걸 흔히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라 그래요. 예. 요 끝에는 또 뭐 이렇게 뭐가 있죠? 이건 전부 다 뭐냐,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그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액틴 필라멘트는 어디에 많으냐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세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근육 세포를 단면을 잘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육 세포면. 근육 세포는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많아요. 세포 하나당, 예를 들면 세포 하나당 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런 경우는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핵세포라 불러요. 근육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다핵세포로 되어 있는 거는 근육하고 태아 때, 태반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잠깐 나타나요. 드뭅니다. 대부분 세포는 핵이 하나요. 근데, 근육을 잘라서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단면에 국수다발 잘란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단면. 이게 근육세포입니다. 요 국수다발 같은 게 뭐냐면 요걸 이렇게 자른 겁니다. 됐죠? 바로 액틴 필라멘트. 근육에는 근육세포에 적어도 50%가 넘는 양이, 자,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근육입니다. 아마 근육 전체 이 다리 근육을 다 빼내면 얼추 한 20kg가 넘어요. 한 30kg쯤 돼요. 여러분들 몸무게에 어쩌면 한 3분의 1 정도가 근육이라 되잖아요. 그 근육의 50%가 넘는 게 지금 이 초록색 이겁니다. 이 선입니다. 보이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 근육세포라면 액틴 필라멘트가 쫙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이건 액틴, 근데 이건 미오신. 요 두 단백질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합니다. 쫙, 요렇게 돼 있습니다. 쭉, 요렇게. 요렇게 하면 움찔 하는 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말을 하고, 걸어가고, 이 모든 게 지금 요 단백질, 요 액틴, 미오신. 이렇습니다. 근육인 경우 그렇습니다. 근육세포. 자, 이거는 이미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선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염색된 거, 염색. 이거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어떤 이렇게 바싹 마른 노인이 이렇게 그 잠자리 채 같은 걸 갖고 바닷가에 가서 예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간을 바닷가에 가서 해파리를 건져 올립니다. 예. 저는 동해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랐어요. 동해안 울진 후포 이쪽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자랐는데 여름 밤에 이렇게 보면 해파리들이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면요, 이 해파리들이 빛을 내는 걸 우리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봐요. 그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 알록달록한 빛을 내요, 해파리들이. 그럼 보셨죠? 그래서 이 어떤 과학자가, 이 할아버지 일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거의 몇 년 동안 바닷가에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해파리 맞아봤어요. 그래서 해파리에 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아요. 바로 해파리에서 추출한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갖고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세포 속을 지금 이렇게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형광 물질이 된 거예요. 그게 해파리에 빛을 내는 걸 그 원리를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해 연구를 해갖고 지금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노벨상을 예 몇 개 줘도 아까울 정도 그 정도로 중요한 연구였어요.
그 일본인 연구자가 평생을 해파리에 있는 그

실내는 단백질을 연구해갖고 그 형광 물질을 추출해갖고 그걸 그 후에 모든 전 세계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해파리에 빛을 내는 그걸 이쪽에 적용을 해갖고 빛을 내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야말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세포 속을 눈으로 볼수 있다. 해파리가 빛을 내는 그 원리를 그대로 세포 속에 적용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입니다. 예. 지금 형광물질 나와갖고 예, 색깔별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미토콘드리아, 초록색은 대부분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이게 실체가 뭔지를 실물을 보게 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요거 잘 보시면 가운데 진한 부분 있죠? 짠, 보세요. 좋아요. 어이, 테두리 보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립니다. 보이죠? 이게 바로 핵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이게 바로 핵. 예. 그리고 세포 전체에서 보세요. 세포 전체에서 한20% 이상 되잖아요. 어떤 데는요, 이게 핵이 세포 전체에서 한 4, 50%까지 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오히려 좀 적은 상태예요. 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핵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걸 다 아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핵 바깥에는 DNA가 이렇게 삐져 나올 수는 있어요. 핵 바깥에 나와 요게 탁 토막이 돼갖고 요 DNA 가닥이 이렇게 가닥이 핵 속으로 나왔다면 이 세포는 뭐냐면 지금 어떤 선전포고한 것 같습니다. 뭐 한번들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포는 완전히 경고신호가 울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워하냐면 핵 속에 있는 DNA가 삐져나오면 세포질로, 이게 세포질이잖아. 이걸 시토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로 나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 소리.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포질 속에 DNA가 있는 경우는, 이게 만약에 세포질 속에 DNA가 있다면 이 경우는 대부분 90% 어떤 상황이냐면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박테리아 DNA가 들어왔다고 이게 완전히 야단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외부에서, 자, 여기서 박테리아가, 요 박테리아 DNA가 있다고 그랬죠. 야가 쳐들어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야, 박테리아 DNA가 나오든지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19 바이러스 아죠? 바이러스 이런 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요거 그려줄게요. 바이러스가 참육선처럼 이렇게 앉아요. 담배 모자이크 보면 요거 바이러스가 탁 참육선 앉잖아요? 세포에 앉으면.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 보듯이 이 DNA를 이렇게 심어줘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야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자기 DNA를 요 안에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박테리아, 이거 바이러스, 이런 일이 수억 년 동안 이 세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는 항상 이런 DNA가 내 이쪽에 있는 DNA, 이쪽에 있는 내 DNA가 아닌 뭐가 여거 여기 이쪽에는 DNA가 있으면 안 돼요. 놀랍죠? 여기는 DNA가 있으면 바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장공비 같은 거예요. 서울시에 갑자기 무장공비가 탁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에서 경보 시그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팅이라는 가스 스팅, GAS 스팅 이 시스템, 이거는 뭐 굉장히 저 세포정비, 가스 스팅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특공대들이, 경찰 특공대, 우리나라 막 그, 우리나라 특공대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공대들이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스 스팅 시스템이, 이게 전부 다 단백질들입니다. 야들을 다 잡으러 가는 단백질들이 출현해갖고 이 전체가 이제 경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자,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DNA는 반드시 핵 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삐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포가 노화되거나 그러면 삐져나와요. 좀이 삐져나와요. 그러면 토막이, 여기서 우리 내 DNA에 토막이 나오면 이 사건으로 야가 오인을 해버려요. 네. 자, 그러면 이 핵은, 이 전체 세포는 이 사이즈가 얼마냐? 이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대략 2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핵은 여러 종류인데 핵은 큰 경우도 한 10마이크로까지 돼요. 마이크로 오더입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만 해요. 아, 더 커져. 이제 아셨죠? 소리. 자,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 적은 거는 요만한.

0: 거잖아요. 여러 가지 크기가 있다는 거.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훨씬 크죠. 핵이. 자, 그러면 핵은, 핵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DNA. 됐죠? 그런데 이 핵에 DNA가 있는 방식이 엄청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 한번 제가 그려주겠습니다. 핵의 DNA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게 몇 개냐?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인데 이게 몇 개냐 하면 낱개로 치면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구두권처럼 운동화권처럼 되어 있다면 요 끝단이 있습니다. 요 끝이, 요 두 끝이 텔레미어입니다. 요 끝이, 요 끝이 바로 텔레미어. 들어보셨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텔레미어. 요 끝이. 예. 그러니까 46개 곱하기 2 해갖고 거의 한 100개 정도의 끝단이 있습니다. 요게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노화가 되면. 텔레미어. 오케이? 자,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구멍이, 요게 구멍입니다. 요 구멍이 요게 핵공입니다. 이 핵공이 몇 개냐 하면, 그랬죠. 대략, 우리 같으면, 3,000개 정도 있다 보면 돼요. 이 범위가 3,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 구멍이. 이 구멍을 만드는 요것도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도 한 10개가 넘어요. 요 붙어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핵구멍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세포하고 이쪽에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분자들이, 이건 단백질하고, 뭐 여러 가지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구멍이요. 성분이요, 성분. 이렇게. 그러면 요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느냐 하면요. 초당, 1초당, 초당 1000개 정도 이동을 해요. 이 분자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예. 네. 초당 1000개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멍이 몇 개? 3000개. 그럼 1000 곱하기 3000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초당 핵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질의 양은 300만 개. 300만 개의 분자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게 바로 핵.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이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주황색은 전부 뭐냐 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 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만 사이.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부따웨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새끼입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만물이 고요하면 나도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세상과 내가 함께 숨을 고르면 그 자리가 곧 여여함입니다. 우주는 찬란하고 그 찬란함 속에서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주가 살아있으니 여여하고 그 안에 내가 있으니 평안합니다. 바다에 소금이 녹아있으니 여여하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것도 여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엔 소나비가, 쌀쌀한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 하늘엔 눈이 내려 제자리로 갑니다. 눈은 보고 코는 숨을 쉬고 물고기에게는 비늘이 있고 꼬리로는 헤엄을 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여여함입니다. 어제는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이 생은 전생을 이어가고 또 다음 생을 이어갑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 속에서 무엇이 순리며 무엇이 자연인지 우리는 서서히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여합니다. 깊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억지로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겨울이 와도 물이 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 이 모든 변화가 저마다의 자리를 따라 움직이니 그 움직임 자체가 여여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여함이란 바로 그 인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만약 모든 존재가 하나의 우주라면 모든 생명은 서로 이어진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할머니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 그 또한 자연의 순리이고 삶이 흘러가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주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일체가 하나이며 모두 살아 숨쉬고 있으니 여여합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오늘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평온합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0: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100

0: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보채 황주구의 나수봉 김지연 나지연 나수민 보채 서울관악구의 박석주 윤미경 보채 서울동작구의 박희영 우상훈 박병희 우승혁 보채

청봉여 영영경 정재은 정재관부채 대주 제주시 조혜수 김성현 현성은 김지은 김소은 부채 대전 중구에 최유경 부채 서울 동대문구에 한순자 김문희 김주희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황승영 김맹순 부채 가족 건강 발음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부채 소원 성취 발언 인천 연수구에 강승희 정준홍 고시훈

부채 서울과 낙구에 박민서 박현정 부채 사업번 창반어 인천 부평구에 정종모 김순애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정진만 김현숙 부채 인천 부평구에 정진석 손진미 부채 인천 중구에 정희석 박윤신 부채 가족기상발언

당시 김진식, 김병수, 진속한, 김정현, 임숙자, 김인수, 임혜수, 김승원, 김세진, 김혜령, 김주영, 김주은, 부채,

시에 하군이 황선영 박수현 박재현 부채 강원도 춘천시에 손예룡 정혜자 손승민 김나영 부채 부산 진구에 안순이 진영선 안간우 남부는 박소희 부채 울산 울주군에

이영희, 김재영, 김선영, 김민중, 김민성, 부채, 충북, 청주시 조성남, 정선영, 양종민, 양민석, 양준영, 부채, 부산, 수영구에 조홍래, 강유진, 강성진, 강영훈, 부채, 강석범, 영가, 경남, 통영시 차미정, 백범수, 부채, 강원도, 원주시에 최선

설복이 김세중년가 전예수년가 임혜진년가 김성현복이 김상래년가 김재윤복이 김용승년가 수자령 일체연가 박기영복이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0: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안입니다. 오늘도 먼저 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어니 제이 엘린스.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냐. 시간과 기운을 고려하지마.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당신입니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하며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행해질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을 사랑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연애해야 될 사람. 아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모든 불행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야, 만들어가지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의 순간이다? 선택의 순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까 말까 할 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누가 오라 해서 왔어. 우린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누가 친구가 이렇게 해서 왔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관계가 어떻게 되면은 그런 욕설이 나오고 미워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십시오. 좋은 잘된 일은 전부 다 내가 잘한 것이고 못난 것은 남이 한 것이고 이래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가 좋은 직장 얻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이러면 전부 다 내가 자식을 잘 낳았어, 잘 키웠지 이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또 세상에 나왔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자녀를 대했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철없을 때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 10대 정도 됐을 때 또 뭐가 중요하다? 훌륭한 환경, 좋은 환경을 맞이했다면은 잘 클 거예요. 그럼 맹자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거. 무덤가에 갔으면은 날마다 거지, 무덤에 그때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게 되면 해가지고 제사 그 묘지 할 때 쓸 때라고 또 제 명절 같은 데는 제사 지내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한 번은 어디냐 시장 바닥에 갔잖아요. 이사를 했잖아요. 시장 바닥에 가다 보니까 맨날 가가 시장에 가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장사하는 법.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 마지막에 이제 서당 옆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맹자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서적을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다 나의 탓입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늘 우리 불교대 같은 데서 말씀드리는 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 진실로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동상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런 분은 어떤 존중한다 합니다. 바깥 대상물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했을 때 존중할 줄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뭐가 된다? 몸을 혹사를 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뭘 안 한다? 자학을 안 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학이라는 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그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0: 해야 됩니다.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잖아요.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면서 나의 나는 탄생하셨을까요?
1: 태어났습니다.
0: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분들은 탄생했고 나는 훌륭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을 깨달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의 인생은 출생이 아니고 탄생이야. 탄생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찬탄할 수, 그들이 나를 찬탄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 아니고 찬탄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요. 황벽선사가 배우를 갖다 만나게 된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전등록에 보면은 황벽선사가 황벽산을 떠나서 대오 대안정사에서 이름을 감추고 대중 속에 숨어서 절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찰사 배우가 대안정사를 갖다 방문해서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고등 영정을 보다가 곁에 스님께 물어요. 이 그림은 누구의 영정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대답을 하죠. 고승의 영정입니다. 그렇게 배우가 묻습니다. 영정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사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면 이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 사진 보면서 야 하잖아요.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 고승 영정 볼 수 있는데 고승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자 배우가 묻습니다. 이전에는 참선한 스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스님이 대답합니다. 요즘 한 스님이 와서 허드렛 일하고 있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이 대답합니다. 배우가 말합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에 곧 스님이 황벽선사를 찾았고 배우가 선사를 보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스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네요. 이제 스님께서 대신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하죠. 그러니까 우리 황벽선사가 말씀합니다. 상공께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니까 배우가 질문을 하죠. 영정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겠지. 우리 황벽선사가 말씀을 하죠. 배상공! 대답을 합니다. 배우가 예! 하니까 우리 선사가 말씀합니다. 상공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죠. 뭐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이 배우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는 참으로 선지식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사람을 이끄시거나 어찌하여 몸을 숨기고 계십니까? 이때부터 이제 배우라는 분께서 황벽 스님께 기회하는 것이죠.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들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법명이 있습니다. 또 호가 있기도 합니다. 나의 이름을 누가 불렀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당하거나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망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면 나 몰라? 농담하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체에 있는 물질을 갖다는 떠난 나, 과연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을 보면서 어떤 모습, 어떤 분이 진짜의 나일까요? 예?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나 누구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나의 참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언어, 진실된 행동,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가 듣기에 아, 저분은 진심이로구나. 말씀도 행동도 진심으로 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인격체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누구를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태어났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 행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도 있고, 놓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행복을 선택해라. 즐거움을 선택해라. 기쁨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상대가 나한테 욕설을 하고, 기분 나쁜,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면은 행복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 당신이 뭔데? 이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않는데, 누가? 내가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응? 내가 나를 무시하네? 이리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욕설할 수도 있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리가 들린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나의 아름다운 점,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던 언어이구나 하고, 그래, 당신 그렇게 보세요. 나는 당신과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 번, 세번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순간 행복을, 즐거움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의 언어에 따라서 가끔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즐겁기도 하고, 상대 언어에 따라 가끔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을 잘 못하는 거야. 1초만이라도, 한 1, 아니면 1분이라도, 아, 저 사람 지금 지 기분이 나쁘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 아니야. 나 1분만 기분 나빠하고, 내 좋은 생각할 거야.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뭐가 있잖아. 새로운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늘 나는 어떻게 된다? 순간 행복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우리 부처님께서는 늘 행복하셨을까요? 네? 우리 부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하소연하고 가끔은 아들들이 휴가를 했잖아요. 왜 우리 아들 잡아갔느냐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항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 당신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는 뭐가 됐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갖다 기뻐하게 됐잖아. 부처님이 오라 해서 온게 아니고 스스로가 왜 내가 출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이유를 갖다 부모에게 일러 죽이니까 부모

0: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나는 훌륭한 사람임을 스스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닌 것을 갖다가는 인정하셔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배우가 보면은 저기 857년에 쓴 서문에 보면 자신이 842년 강서성 종릉의 관찰서로 부임하였을 때 항벽선사를 가까운 용사로 초빙하여 아침 저녁으로 돌을 물은 것을 모아서 이번에 말씀드릴 전신보효가 되었고, 848년 안희성 완능이라는 관찰사일 때도 개원사에 모셔서 법을 전해드린 것을 기록하여 완능록을 만들어 뒷날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기록이 선사의 법문을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편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전해졌답니다. 이 전신보효가. 근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허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허스님. 경허라는 스님께서 법무사 조실 하실 때 1908년 법무사에서 선문차료라는 것을 갖다는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선선자에 문문자에다가 모을찰자에다가 중요할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모은 것이 바로 선문차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는 편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갑니다. 나가가지고 8페이지요. 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가 마음 하나가 중생도 되고 부처님도 된다. 항벽 스님이 배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죽이 한 말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히려 한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마음, 마음이나 엄마의 마음은 똑같지요.
1: 예.
0: 어디에 똑같아져야 될까요?
2: 자녀를 네? 사랑하는 마음.
0: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맞지 않나요?
2: 네.
0: 그걸 잊지 않으면은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여덟 가지 길을 갖다 우리가 제시했죠. 잘 아시죠? 팔 정도라고. 여덟 가지 바른 정자에다 길도자라고. 팔 정도. 처음이 뭐냐, 바른 견해 해가지고 정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 해가지고 정사유. 또 바른 말 해가지고 정어. 또 바른 행위 정업 했습니다. 바른 생활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 바른 집중해요. 정정. 이렇게 여덟 가지 길을 갖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바른 생각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바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바른 것인가, 마음 챙기기를 장려하고, 또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실수가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집중해서 행동하는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뭐다? 붙다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2: 네.
0: 그러면 또 우리 저 불교 이야기만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군자가 되는, 우리는 절지절에서는 우리가 부처님 되는 게 좀 목적이지만은 유교에서는 공자님에게서는 분자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부다와 같은 지위에 선 겁니다. 군자는 저 논어의 계시편에 보면은 군자가 항상 생각하는 아홉 가지를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정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날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익이 될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어려운가를 생각해라. 부처님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뭘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은 8가지 또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하고 할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을 잘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부따가 되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열애가 되었습니다. 세상세 존중할 존자잖아요. 새 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지위에 설수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한테 봐서 인사할 때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된, 어떤 인사를 해야 된다? 당신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될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뭘 해주십소가 아니고, 이루게 해주십시가 아니고,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거기 부처님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경전에서 보면 제불에 모든 제자에서 해가지고 제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안목이 된다면은 모두가 나와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우리 저기 남해 보리암에서 옛날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잖아요. 무학, 하루는 이성계라는 조선 초대 왕이 농담 한번 합시다 하잖아요. 농담 한번 하네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무학대사가 돼지같이 보입니다. 돼지가 뭡니까? 돼지가 보입니까? 많이 먹잖아요. 탐욕심, 먹는 게 식욕이 너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무학대사님께서 좀 잡수는 걸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무학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무학대사도 내가 보기에 우리 그때는 왕이 아니었겠지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왕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이십니다. 그 이성계가 말씀, 이름, 아니, 우리 농담하기로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니까, 우리 무학대사가 말씀하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 눈에 우리 남편은? 예? 네?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내가 존중받아야 돼. 존중받게 되면은 상대를 갖다는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부처님은 되는 것은 어렵다면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 중생은 왜 중생일까요? 중생은 뭡니까? 뭐가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삼독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심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 판단을 잘못하는 실수가 많다.

0: 부처님 된다는 것은 나 상대를 존중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를 갖다는 배려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먹으면 우리 부처님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구, 내 생각대로, 내 의사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면은 순간 뭐가 있다?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 친구한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면은 탐욕심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늘 뭐 한다? 상대하고 비교를 해요. 내 친구가 어? 좋은 가방, 명품 가방 샀네? 이렇게 되잖아요. 어? 나는 없는데? 그럼 누구를 갖다 긁어야 될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돼.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 드립니까? 긁어가지고 누구 뭘 만든다? 불화를 만들어요. 내 욕심 줄이면은요,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거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되나? 타인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1: 네. 네.
0: 비교함으로써 뭐냐? 스스로가 에 숨겨져 있는 욕구, 욕망에 그러니까 또 꺼내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왜 만드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 타인이 못 가진 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좋은 마음, 아름다운 먹는 거 그거 똑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보다 더 학력이 높고 뭐 지식이 많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한 말씀 일러줄 때 아, 진짜 세상의 진리를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구나, 했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뭘 없애야 된다? 상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부족함을 보는 마음을 없애야 돼. 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을 열면 옷이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 열 벌이 있다면 열 벌 다 여름 옷이 열 벌인데 열 벌 여름 다 입느냐?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면은 나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돌아가면은 불 켜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청소도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 방에는 요새 로봇 청소기가 있다대요. 그럼 물걸레로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서 쓸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 제가 걸레 빨아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세탁기가 이제 세탁을 해준다 하지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된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한다? 주어져 있는 것을 갖다는 보고 살아야지, 부족한 것을 보면은,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내 옆에 분들 보면서, 와, 누구는 말이야. 방 청소도 해주고. 그 누구는 말이야. 옷 같은 거 풀도 해주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한정없는 거야.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걸 보려는 말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네. 네.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 이 욕구가, 이 욕망이 정당한가,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가, 내가 일어나는가를 살피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다?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내 몸도 내 뜻대로 됩니까? 아프지 마라, 늙지 마라, 머리 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되는가? 샤워해야 되잖아요. 이 몸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땀나고 뭐한 거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땀나지 마라 하면 땀 안 나야 되거든요. 땀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우리 천상에서 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영해 나가는, 내 욕구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서 흘러가주는, 따라가주는. 그렇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의 추세를 따라서 나를 갖다 개발하는, 이 세상에 어떤 나는 뭐하러 왔다, 이 세상을 흘러가면서 나를 개발해서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 좋은 분,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 또 나를 그들에게, 그들이 나를 볼 때 언제나 당신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 일어나는데 세수하러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서는 꼭 거울 앞에서 다 닦고 나셔가지고 너는 오늘 하루 이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자. 다짐한 날마다 오늘은 이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고 내일은 이러면 날마다 이렇게 스스로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발견해라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

0: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봉헌사는 천년의 숨결을 우리 민족과 함께 이어온 전통 사찰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에는 우리 봉헌사도 이 희노애락을 우리 민족과 같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런 사찰로서 지금 50여 대중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마가섭 존자, 그 외에 아라한 존자,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12대, 14대, 16대, 용수보살, 마명보살, 세친보살 이런 분들에 대한 업적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28대에서 이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 달마 선맥을 처음 이었던 그 과정 그런 과정들을 한번 그 쭉 설명을 해서 우리 젊은 불자들 이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법문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찰을 찾는 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할 기회가 적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심의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섭렵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다 8만 대장경을 꿰뚫어야지만 불자가 아니라 이 부처님을 만나보면 마음이 편해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해도 나 속으로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그 불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6년 수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걸 확철대오라고 합니다. 큰 깨달음. 확철대오를 하셨는데 무엇을 깨달으셨냐? 일대사 인연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대사 인연.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인연법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종연생하고 종연멸하도다.

이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게 그것이 이 세상 법도라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들을 때 인연법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인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인연이고 부모님 자식도 인연이고 친구도 인연이고 아 그런 인연법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 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인연법? 인연? 어차피 운명 다 정해진 이치대로 살다 이치대로 죽는 거란 그런 믿음을 주로 갖고 있던 분들이라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들어서 법문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법문이 바로 사성제 우리 반야신경의 고집멸도 이 법문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다섯 제자를 앉혀놓고 처음엔 제자가 없었어요. 다섯 명밖에 다섯 명을 앉혀놓고 고집멸도 사성제 법문을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8만 대장경까지 이르게 되는 큰 경전이 우리들 앞에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저 해인사에 가면 그 경전이 다 있고 제 방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처음에 고집멸도 고라는 것은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괴로운데 사람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 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없애면은 그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 이어서 기쁨 그걸 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더 들여다보니까 바로 생로병사의 그 이치가 사람을 또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이치가 쭉 전개가 됩니다. 생로병사 태어났으니 늙고 늙었으니 병이 들고 병이 들었으니 죽어야 하는 이치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계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 앞에 젊은 우리 불자님들 계신데 젊은 불자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얼굴 깨끗이 닦으시고 또 화장도 하시기도 하고 또 옷도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고쳐입고 매무새를 갖춥니다만은 이러한 지금의 내 모습이 영원하다면은 괴로울 일이 없어. 이렇게 이쁜 나, 이렇게 건강한 나, 이건 괴로울 일이 없죠. 하지만 이 세월, 시간이라는 속절없는 이 무서운 무기가 있어가지고 하염없이 세월이 가게 되고 없던 주름살이 생기고 또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또 병이 들고 그런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시다 보니 부처님 상수 제자가 1250명이 됩니다. 1250명이라고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스승이 격이 되는 그런 분들이고 그분의 제자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늘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법전이 없으니까 밖에 뜰에서 혹은 산비탈에서 그래서 그 법석을 야단 법석이라는 표현을 했죠. 야단 법석. 야단 법석을 자주 이렇게 펼치셨는데 그날도 다름없이 이런 법회 자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놔두시니까 제자들이 법문을 청합니다.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법어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연꽃을 하나 번쩍 들으십니다. 그 연꽃을 드는 모습을 보고 다들 의아해 하셔. 법문을 해달라는데 왜 꽃을 들고 계시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섭존자라고 하는 분만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화시중, 염화미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숨을 내셨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랬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이 지금 한숨을 내신 이 이유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저와는 이심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월드컵에서 오늘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져버렸어요. 아니, 다 이길 걸로. 매스컴이고, 어디고, 다 우리가 오늘 그것도 많은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크게 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서 지금도 한숨이 푹 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승부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중생심. 또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연꽃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인연으로 이심전심 심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음도장 심인 도장인자를 써서 그래서 부처님이 가사와 바루, 그걸 전법이라고 합니다. 전법을 가섭존자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가섭존자한테 내려준 다음부터는 가섭존자의 이름이 살짝 바뀌는데 앞에 마하가 들어가. 마하가섭. 마하가섭존자가 되는 겁니다.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 듭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께서 부처님 말씀을 다 정리를 하게 돼. 그동안 법문을 들은 걸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신 그런 제자들이 이제 10대 제자, 열 제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경전을 결집을 하게 되고 그 경전을 하다 못하게 된 부분, 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 12대, 제 14대, 21대 이렇게 용수, 마명, 세친. 마명보살님, 세친보살님, 용수보살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멸, 돌아가신 지 500년 동안 계속 결집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아까 말씀드린 팔만 대장경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이 흐른 후에 바로 다 집대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 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셔서 용수보살, 마명보살, 세친보살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대방광불화엄경이 어마어마하게 방대 8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경전을 한번 읽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불자들이 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서 이 집필하신 경전이 바로 용수보살이 지은 약찬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용수보살 약찬계도 살짝 길어. 그걸 또 줄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스님이 누구십니까? 옷을 제일 잘 입는 스님, 의상 스님이십니다. 의상 스님. 의상 스님이 법성계라는 개성으로 해서 또 짧게 또 줄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님들이 이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법성계와 용수보살 약찬계를 자주 독송을 합니다. 그 큰 경전, 그 많은 경전을 다 이렇게 읽고 외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짧게 집대성한 것이죠. 그래, 21대 이제 세친보살님까지 경전이 다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경전을 후에 이제 쭉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28대에 대해서 28대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28대 손입니다. 28대 손이신 이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이 경전과 불교의 핵심인 선, 불교의 선을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그 당시는 양나라의 무황제였습니다. 그 양무제 그러죠? 양무제. 양무제가 서역에서 아주 훌륭한 수행을 하시는 스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황궁으로 이 달마대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양무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이냐면은 그 당시는 태평성대였답니다. 농사가 무지무지 수년에 걸쳐서 풍년이 들었고 또그 밑에 있는 백관들은 아주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편했고 무황제의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황제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희열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나게 되는데 달마대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참 즐겁고 근데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 것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지 전생사거든 금생수자시요. 욕지 내생사하거든 금생작자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생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한 사람은 전생에 많은 덕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건강하고 인물도 잘나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전생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습니까? 달마대사 두 분의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제께서는 전생에 큰 덕을 많이 베푸신 분이시라서 금생에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세에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럼 금생 작자시지요. 금생에 하는 내가 덕을 쌓으면 내세에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그렇게 많이 짓는 겁니까? 내가 출가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널리 홍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많은 법전을 싣고 제가 아까운 책을 많이 펼쳐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보다 더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황제인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달마대사는 소림사에 들어가셔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9년 동안 이 무황제는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 각처에, 중국에. 그 우리 봉원사도 아주 큰 절이 큽니다만은 중국에 가보시면은 절이 얼마나 큽니까? 절마다 가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찰을 전국 각처에 어마어마하게 지었답니다. 이루 셀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달마대사 언제 와? 지금 어디 있어? 늘 묻습니다. 왜? 자랑이 하고 싶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으니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이 소림사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네. 그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달마대사를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데 대사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말씀대로 내가 전국 각처에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습니다. 자, 이 공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세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복을 지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대사 말씀이 시큰둥합니다. 답변이 시큰둥해. 자기는 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시큰둥하니 글쎄 옵시다 라고 하니까 실망을 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대사 말씀드렸는데 이런 불사했는데 왜 그런 시큰둥한 답변하십니까? 라고 물음을 물어보니 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다는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글귀는 금강경의 사구개성입니다. 금강경의 사구개성인데 마음을 내는데 마음 내는 그 마음 자체가 없이 마음을 낼 때 진정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어렵죠?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마음을 내는데 마음 내는 자체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뭐 쉬운 얘기입니다. 내가 덕을 베풀되 베푼다는 마음 없이 베푸는 게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지 황제 당신처럼 불사해놓고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응? 그 어떤 상을 낸다면은 그건 그렇게 큰 덕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후대까지 지금 불기 2570년 우리 조금 전에 교무스님이 차랑차랑한 아니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 축원 덕담을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그 우리 교무스님의 그런 연불 가운데도 다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내대 마음을 내지 않는 그 베풀되 베푼다는 마음 없이 그냥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베푸는데 베푸는 마음 없이 이렇게 베푸는 그런 행을 해야지만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끝으로 이 지금까지 불기 2570년 불기 2570년 동안 불상을 제일 많이 조성하신 분이 바로 양무제. 그래서 그분을 불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불상을 조성하는 그 목각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불모라고 부릅니다. 불모. 부처님 어머니란 뜻이에요. 부처님을 조성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2570년 동안 가장 불사를 많이 하시고 부처님을 제일 많이 조성하신 분이 바로 양무제란 그 말씀입니다. 그 이렇게 해서 28대 초조 달마라고 초조. 초조라는 것은 처음 할아버지, 처음 초자, 할아버지 조자는 초조 달마인데 뭐 태조 위성계, 태조 그런 뭐 왕건 태조, 진시황 뭐 똑같은 맥락,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달마 대사는 다시 중국에서 법을 내려줍니다. 법맥이 이제 중국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거예요. 제일 먼저 내려주신 분이 해가 스님이야. 해가 스님도 특이하신 분이 뭐냐면은 잡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법문이 안 돼. 아니,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오른쪽발을 톡 잘라버리시는 분이야. 법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몸 같은 거를 항상 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른팔을 툭 잘라버려가지고 오른팔이 없는데 자꾸 오른팔이 아픈 거야. 잘라낸 팔인데 없는 팔이 아프니까 참으로 희귀하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호련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런 특이하신 분이 바로 해가 스님이시고 해가 스님에 이어서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여섯 번째 육조가 해능 스님이에요. 육조 해능. 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글씨도 몰라. 원래 나무 파는 나무 장사야, 나무 장사.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데

0: 어떤 수행자가 옆에서 경을 읽는데 그 경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건 어디서 배우냐고. 글씨는 몰라도 그 말귀는 알아들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 보통 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랬더니 조계산 포림사에 가봐라. 그러면 홍인 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한번 가서 가르침을 받아봐라. 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게작대기를 버리고 조계산으로 갑니다. 조계산 많이 들어봤죠? 조계산? 조계산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왜? 순천 서남사, 송광사가 있는 그 절이 바로 조계산입니다. 고려시대 때 16국사가 배출된 그런 산이기도 하죠. 그만큼 유명한 산입니다. 거기 가서 이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주 여러 가지로 길어서 생략을 하고 그 법을 구해서 저 남쪽으로 가서 불법을 또 홍포하게 되는 그런 해능 스님은 육조 단경. 육조 법보 단경인데 육조 단경이라고 그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법보, 육조 해능 법보 단경인데 그냥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그 책을 필수적으로, 필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31대가 돼서 태고 보국사가 법을 이어받습니다. 태고 보국사께서는 그 법을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저희들이 바로 21대손. 제가 바로 21대손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으로부터는 80대손. 이게 법이 쭉, 그래서 우리 태고종, 이 빨간 가사를 수한 것이 정통 가사이고, 우리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바루와 이 가사를 스승님한테 쭉 물려받아서 우리가 적자종단이라는, 적자종단. 태고종을 그래서 적자종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태고종의 스님들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그명명 명맥이 아주 성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누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제가 적자 종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횡설수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간직하셔서 훗날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교무스님께서 아까 덕담 다 나눴지만 건강들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다시 한번 축수 발언 올리면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스님 말씀도 들으니까 되게 좋고, 저희 이런 공양 같은 것들도 먹어보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마음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잠시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앉아서 스스로를 돌보면서 앞으로 좀더 정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9: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0: 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을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암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0: 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앞에 법망경 10중 48경계의 하나하나의 설명이 다 끝나고 지금 이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그 속에서 계율적 가치로서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간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라는 모습일 겁니다. 한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나 하나가 사회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톱니바퀴와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사회라는 것일 겁니다. 사회가 태초에 생겨나게 된 것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며 각자의 일을 자신만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물물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회 그리고 세상, 지금은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커져 있는 것일 겁니다. 즉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관을 불교적으로 볼 때 바로 승가적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사부대중, 즉 화합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수행에 닦아나가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어우러진 게 불교 승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때때로 사회적으로 살지 못한 채 사회 안에서 나만 아니면 특정 무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종종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 화합해야 되는 건데 화합이 아닌 단합으로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합, 사전적 의미는 의논하여 합의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단합은 좋은 의미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무리한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단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대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리고 특정 집단이 국민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서 단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의논하여 합의함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자기들만의 계약으로 묶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단합이라는 모습일 겁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는 것도 아닌 경쟁 자체를 없애고 무리한 시도도 아닌 그냥 자신들만의 것으로 딱 가려진 채 감춘 채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단합의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합의 문제도 극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합은 사전적 이러한 단합과는 전혀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 국민과 대중을 속이고 자신들은 경쟁하는 척하면서 가격과 용량, 즉 그것의 양을 맞추

푸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누가 보죠?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즉 사회의 국민과 대중이 그 피해를 입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피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럼? 이 단합을 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서 또 다른 단합으로서 다시금 가격과 용량을 맞추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녹화를 하러 오면서 꼭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에 첫 번째 나온 시사 뉴스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 당연히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달걀값이 진짜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란, 달걀이라고도 하죠. 이 달걀이 지금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되는 양을 못 따라가고 또 이것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태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와갖고 우리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태국 달걀을 우리가 먹어보는 적이 있을까요? 어디 태국에 여행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이 시점에 이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합이 아닌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뉴스에서 보셨죠? 특히 뭐 돼지 가격,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납품을 단합하거나 또는 할인 압박에 유통업계들은 그래서 두 번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죠. 우리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진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단합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쌀과 더불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의 원재료가 바로 밀가루죠. 8년간 10조 원대의 단합을 해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죠. 당군 이래 최악의 담합이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스 나온 게 2026년 4월 24일입니다. 두 달이 채 안 지나간 시점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스값도 마찬가지죠.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 서로 모여갖고 경쟁사들끼리 이 정도로 조정하시죠. 그럼 우리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단합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원래 화합이어야 되는데 단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공정위가 은행권 네, 단합을 조사한 일지가 있죠. 은행이 단합을 한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 경제적인 거, 돈일 것입니다. 돈을 집에 모아두지 않죠. 옛날같이 어디 뭐 서랍장에 넣어놓든가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하지 않죠. 은행을 믿고 맡기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단합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금리며 대출 그런 것들을 단합을 해서 서민들을, 국민들을 어렵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서민들은 항상 희생했습니다.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함께 끌고 가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합을 하고 조작을 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요새 뭐 주식이나 그런 데서는 개미라고 부르죠. 개미의 그러한 밥을 빼앗는 겁니다. 개미의 밥이라고 하면 요 정도도 안 될 것이지만 이게 국민의 숫자가 침부러지면 여러분 눈덩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에게 10원은 별게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원 정도 빠져나가도 티도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달라지는 순간 완전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객이고 손님이죠. 우리가 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를 위해 신제품을 내고 더 좋은 제품 개선들을 해서 함께하는 건데 그 안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법망경제 32경계 손해중생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단합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로서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거나 속이는 저울이나 적게 담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속이는 저울로 또는 그렇게 해서 적게 담아 팔거나 어떤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듯이 또는 그 사람을 해치려는 듯이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 안에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죠. 경쟁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을 통해 사람을 얻고 사람을 통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는 필연적으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경쟁을 해야 더 나은 제품, 더 괜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이 되거나 단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장사가 아니죠. 자, 이 가격이니까 사가려면 사가. 근데 우리 가격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우리 다 손잡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그냥 이거 사. 어쩔 수 없다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이익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우리 요새는 그걸 노포라고도 부르죠. 오래된 가게. 오래된 가게는 사람이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찾죠? 알기 때문이죠. 좋고 맛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공통점 속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발길을 가진 것이고 그 발길 속에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우리 유퀴즈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유재석 씨가 같은 개그맨들이랑 오래된 가게가 폐업할 때 거기를 찾아가는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새벽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해서 그 가게를 들린 적이 있대요. 그게 사장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간 항상 새벽 장사를 하시며 출근하시는 분들, 밤일 하신 분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었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서 너무 힘들어 그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시청자가 유재석 씨에게 전해서 개그맨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거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장사를 했을 뿐이고 이익을 얻었을 뿐인데 단순히 그게 아닌 사람을 얻었고 삶을 얻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물물교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올바르게 살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잘 거래를 하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신의 체온이 얼마나 따스한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막 거짓으로 막 속이는 물건을 몰래 그렇게 중고로 팔고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렇게 사람의 온도를 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런 물건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장사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돈만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돈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삶이 들어있는 것이죠. 돈벌이만을 생각하다 보면 돈이야 어느 정도 초반에 벌을지언정 큰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저와 인연됐던 큰 대기업가들 그리고 큰 돈을 버신 분들은 항상 이익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곳에
장사의 물건을 사주고 그 이익이 올라가면 다시 또 사람에게 투자해서

삶을 얻은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제 곁에서 제가 항상 확인했던 분들이죠. 그분은 돈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삶을 위해 살으셨던 분들입니다. 그게 올바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벌이만을 위한 단합은 경쟁도 장사도 아닌 그저 진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기일 뿐입니다. 사기,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가 떳떳하게 쓸 수 있을까요?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삶에 함께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돈이 사라질 때쯤 그나마 좀 가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단합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에도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업 윤리라고 부르죠. 직업 윤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해야 할 자기 목적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의무입니다. 즉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일, 직업 또는 장사가 바로 내 삶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부르죠. 이을 직자의 업자입니다. 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내 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업으로 삼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업도 까르마, 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내 삶이 갖춰지고 내 삶은 그 일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직이 많은 이유도 아직 이 업에 대한 개념을 깊게 배우지 못하고 깊게 사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잘못한 것이죠. 직업을 쉽게 옮긴다는 건 내 삶의 업을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업을 바꾼다는 건 수행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돼서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개념을 해서 목표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서 직업을 두고 내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해나가 쌓고 쌓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일 겁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내 일에 직업을 가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해서 우리 일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중요한 만큼 이 일이 내 일상과 함께해야 되고 내 일상도 또한 이 일과 이어지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목적이며 일에 대한 사명과 의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공만을 꿈꾸고 추구하는 세상.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단순히 돈만 많으면 성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편안하고. 돈이 많아지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못 씁니다.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모으려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겁니다. 그나마 그 돈을 벌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화목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살고 때때로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그거 써야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 강렬한 집착과 욕심을 갖는 겁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 돈입니다. 쓸 수 없으면 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오래된 이제 개그맨 분들, 배우분들이죠. 연세가 조금 드신 배우분 두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똑같이 돈은 많이 버신 분들이죠. 한 분은 돈을 벌으면서 자신을 위해 계속 좀 썼던 분이고 한 분은 돈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았던 배우분이었었습니다. 돈만 모으다 보니 돈을 써본 적이 없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쯤 두 분이 식사를 하러 가서 한 분이 밥을 사준다라고 해서 갔는데 돈을

써보신 분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해서 먹는데 이분은 꼭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되나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이분은 사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때 너무 유명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돈 쓰면서 돈 써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언니는 돈을 썼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이제 언니를 위해서 좀 써라. 이런데도 좀 와보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한 탓에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돈만 모았더니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만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돈만 모으는 삶이 된 것이죠.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죠. 하지만 돈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쫓는 돈이 되지 마십시오. 쓸 줄 아십시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인연을 위해, 때때로 사회를 위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고 보시 속에 회양과 화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죠. 어떻게 받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 순환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불교에서도 모든 것들을 바퀴와 같다 해서 법륜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윤회, 모든 것들은 서클입니다. 이쪽으로 던진 공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듯이 무언가를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쓰면 이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지 못한 채 근데 많은 사람, 좋은 걸 쓰는 사람만을 쫓다 보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탓하는 것이죠.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살며 그 안에서 나를 챙기다 보면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만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해지십시오. 삶이 풍부해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더 잘 살고 보다 좋으며 많이 가지고 앞서고 싶어 하십시오. 누구나 꿈꾸는 거죠. 더, 보다, 많이, 앞서고. 근데 이 네 글자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악착 같은 삶이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의 바른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자를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비싼 명품과 차나 집과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그냥 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며 이것을 찾아간다면 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면 무리합니다. 투자도 투기도 급한 마음에 항상 해서 실수하죠. 천천히 한 걸음씩 하면 쌓이고 쌓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일확천금이 뚝 하고 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흥부놀부 이야기에도 나오죠. 욕심이 나서 그냥 방만 짜는 놀부는 도깨비를 만나 어려움을 겪지만 오랜 시간 힘들어도 잘 참고 인욕하며 가족들을 보필했던 흥부에게 그리고 부러진 제비나 다리를 욕심 없이 그냥 고쳐줬던 그것이 그건 오랜 시간의 인욕과 더불어 금은보화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 선지식입니다. 선생, 앞서 태어난, 즉 앞서 경험한 분들입니다. 선지식, 올바르게 알려주는 분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많이 보여주고, 앞서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익을 쫓고 권력만을 탐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왜 또 그래야만 하죠? 내가 소외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 피해감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주시고 저도 지금 저의 삶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행복하게 수행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2025년 3월에 이제 해인사를 회향하고 나온 뒤로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던

보일 스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때때로 저랑 보일 스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지금 저희 집도 절도 없으니까요. 어디서 지내냐라고 하시는데 지낼 곳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배 스님들, 선지식들이 계셔서 저를 또 품어주셔서 지금 뭐 대전에 있는 화엄사, 또 남양주의 불암사, 또 그렇게 또 도반 스님들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투게더를 뵙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활동들을 여러분과 함께 법문이나 강의 자리에서 만나면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은 안 좋아졌는데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져서 좀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1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행인사와 투게더밖에 없던 시절이었었지만 지금은 1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길상사, 봉선사, 또 정혜선언, 또 여러 사찰들에서 저를 불러주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곳곳에서 함께 계율도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불교도 함께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투게더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제가 아는 것 선에서 많이 보여주고 함께 불교로 이끌어드리려고 하고 더불어 또 제 방송에도 나왔던 해성스님과 또 해외 성지순례를 다니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불교를 또 소개하고 또 곧 있으면 우리 BTN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일본 대마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일본 불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함께 또 살펴보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지만 길이 있고 그 안에 인연들이 있고 인연 속에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 장사, 직업, 수행. 초발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는 요새 초발심에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초발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흥분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마음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수행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제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20년 전 제가 행자 때 모습이 그 얘기를 담아놓은 게 있어서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아갖고 맞습니다. 우리 무언가 시작할 때 항상 처음 생각한 게 있었었는데 그 첫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익과 경쟁과 힘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었어도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자의 뚜껑을 닫은 것뿐이지 뚜껑을 열고 살펴봐 주시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다시 꺼내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수행으로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했었는지 다 초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며 때로는 기본이 돼줄 수 있는 건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가족, 인연, 친구, 지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 모든 인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욕심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스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사회가, 환경이, 인연이 그런 것들을 자꾸 가로막고 때때로 일이 생기다 보니 자꾸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뿐입니다. 이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다시금 다가서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을 수 있게 처음도 중간도 그 끝도 항상 사람과 함께 행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행복이 어쩌다 보니 경쟁과 비교가 됐던 것뿐인데
행복은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아니죠. 더 많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크다고.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더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더 비싼 걸 가지면 더더 비싼 것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더는 계속 더한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이죠. 더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빼십시오. 덜어내십시오. 덜어낼 때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비워낼 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더하고 채워서 만족을 갖는 게 아닌, 빼고 더럽고 비워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천시부려 지리요, 지리부려 인환이라.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할지언정,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견고함, 즉 지리적인 특수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견고한 요새, 그 지리적 이익이라 할지언정,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늘이 준 기회여도 내가 지금 그걸 할수 있는 위치여야 되며, 그 위치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 때때로 하늘의 기회만 생각하죠. 야,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야. 그렇게 해서 그 기회 잡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늘의 기회라고 잡았던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내려버리죠. 그게 때때로 투자, 투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주식, 코인. 광풍이 불어서, 아,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늘의 기회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폭락을 해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지리적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것을 할수 있을 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반드시 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저 희생과 배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모든 성인들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이타, 자타이시 성불도,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앞에는 항상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익됨이 있어야 그 이익을 통해 타인을 품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는 게 자리이타입니다. 이타심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이타심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희생과 배려만이 강요돼서 또 다른 심리적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인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내가 깨달음에 대한 발버리심, 서원을 갖고 수행을 해야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일시 성불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타인에게만 강요해라. 자비, 수행, 깨달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자비를 말로만 하고 수행해라, 수행해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생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먼저 보리를 구하려는 보리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다,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되돌아가서 내 이익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당시 그냥 정치적인 이유, 내 모습을 좀더 포장하기 위해, 내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모습을 낸다. 그거는 하와중생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참된 모습이죠.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것은 희생도 배려도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보시이며 자비행이며 바로 자리이타, 중생제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행된 보살의 그 모습, 보살행 그 자체를 잘 성취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단합이 이루어지면 특정 집단만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게 되면 사회 구조상 누군가는 그 특정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때때로 발버둥 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특정 집단이 하나의 사회가 돼서 나머지 사회와는 별도의 또 다른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는 이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여도 잘 살까 말까 한 어려운 세상에 그 사회를 쪼개 사회가 대립하고 서로의 경쟁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0: 그럼 누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중생이고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사회입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것에 의미가 들어있죠. 그, 나, 나와 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뉘는 순간 저쪽은 적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적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말이 있죠. 내 편은 아닐지언정 적은 두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에 사람이 적이 돼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뺏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갈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지 모릅니다.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사회 분열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동영상 플랫폼만 봐도 자꾸 그러한 음모, 조작 그런 뉴스만이 나와 한쪽의 상대방을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몰아친 상대가 반대편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찾거나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서로를 또 잡아먹으려고 싸웁니다. 계속 충돌하는 사회이죠. 우리 언제 화합해서 언제 함께 잘 삽니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우리 그렇게 노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민 모두가 모여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절에는 코로나가 터지며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지킨 적도 있죠. 작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모여 그 산불을 끄고 그곳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그것들이 편안해지고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이익만을 취하려고 또 단합하려고 합니다. 단합하지 마십시오. 화합해 주십시오. 그 화합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모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만, 너만, 우리만 그 단합은 모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들어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우리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 속의 이익을 우리 것만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노후에 말년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걸 우리는 요새는 고독사, 고독함이라고도 부르죠. 사람과 살아주십시오. 이 사회,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가르침은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성찰하고 사유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투게더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투게더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불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만의 이익을 위해 어제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포용해주고 함께 산 그 삶은 내일의 우리를 사람과 함께 이 사회가 조금 더 따스해지게 여러분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해주는 그러한 자비의 광명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속에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합, 이제는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투게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소중한 인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3: 그렇습니다.
1: 28년 전이라고요?
3: 네?
1: 28년 전이라고요?
2: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1: 예쁘.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4: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길사람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도라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0: 보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1: 아이고,
2: 수술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1: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0: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

0: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0: 밥만
1: 가벼운
0: 먹고
1: 질로만 받고
0: 물,
1: 계신
0: 물도
1: 상황이고,
0: 빼고
1: 물도 빼고
0: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0: 저기
2: 주사를
0: 일주일에 한
2: 맞았어요?
0: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0: 그리고는
2: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1: 네, 한
2: 한
1: 달.
0: 예.
2: 한 달은
1: 좀 짧은 것
2: 조금 너무
1: 같아요.
2: 짧은 것
1: 예.
2: 같은데, 이게
0: 왜요?
2: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2: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1: 네.
2: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2: 네.
0: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2: 아,
0: 이번에도,
2: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2: 네.
1: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2: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0: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2: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0: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쵸.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0: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이요.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0: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0: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2: 어머님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0: 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1: 네.
2: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0: 시술을요?
2: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1: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0: 가까운 네.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네.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네.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4: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3: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5: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3: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5: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6: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0: 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7: 정말요?
6: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8: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7: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9: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7: 설치했어요.
10: 당했다!
11: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7: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매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실장 묘장스님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학문 과정이 동국대 일반 대학원에 마련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기획부도 마지막 수행 답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백영사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

독자적 작법이, 봉선사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나란다 수행관 사관을 개관한 비로자나 국제선언주지 자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나란다 수행관을 개관한 이유와 운영, 수행관을 거친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승대종사의 유증재산 환수를 외면하는 등 총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와 언론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은 소중하게 경청하겠지만 무분별한 의혹과 비방으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해종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단법석 승가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승대종사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완료됐으며 불국사와 금산사에 대한 의혹과 비위 혐의는 호법부 조사를 거쳐 징계 회부 등 종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종책과 자질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할 후보가 투명하게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용주사, 월정사, 마곡사, 수덕사 등 1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여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종헌종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출마자의 종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종단화합과 안정의 대원칙 아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품격 있는 선거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우선해 판단하고 행동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가 훼손될 경우 종헌종법에 따라 입장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 성보박물관이 한중 불교미술교류전 불법동원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1층에서 법무사 방장 정여대종사, 수좌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 동국대 윤재웅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과 중국 항저우 불학원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의 불교적 사유를 담은 회화작품 등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정호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한중 불교미술이 함께하는 것은 불교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불화교류전 불법동원은 오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1층 중정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공화상 존상 봉안을 앞두고 복장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일 경내 삼성각에서 영축총림 율주 덕문스님을 비롯한 유런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복장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장의식은 결계의식에 이어 불상 내부에 복장물을 모시는 복장납입, 팥죽 공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공화상은 고려말 통도사를 찾은 인도 출신 고승으로 나홍대사와 무학대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통해 한국불교에 영향을 남긴 스님으로 전해집니다. 통도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하고 삼성각에서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은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가 대학원 협동 과정을 선보입니다. 전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불교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특별한 학문 과정이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마련됩니다. 지난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둥지를 튼 불교교육연구소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입니다. 학과 명칭은 불교교육학과로 교육 현장과 종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현장형 포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교학 탐구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론과 심리학적 접근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2: 교육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의 가치, 그 귀중한 부처님 말씀을 현대화, 실용화할 수 있을까? 현대적, 과학적인 방법에 맞추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0: 불교교육학과는 불교학과 교육학 등 여러 전공이 손을 잡고 하나의 학위를 제공하는 학과 간 협동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 교수 학습 설계와 전법 교육론, 불교 심리학과 마음 교육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특히 AI 인재 개발을 핵심 축으로 삼아 인공지능 윤리와 생성형 AI 활용법, 디지털 기반 교육 서비스 기획 등 첨단 기술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1: AX라고 하는 AI로 이제 모든 분야가 전환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각 분야가 어떻게 AI와 융합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0: 수학 대상은 유관 전공 졸업자뿐만 아니라 스님, 포교사, 사찰 실무자, 일선 학교 교사 등 불교 교육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에 첫 발을 떼는 불교 교육학과는 석박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 편입합 전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원서 접수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2: 전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방식이 아닌 현대적 방식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포교사랄지, 전법사랄지, 또 불교 가치를 좀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첨단 기술의 범람 속에서 불교의 오랜 지혜를 현대적 교육학으로 풀어낼 불교 교육학과. 불교계 교육 혁신이 이번 협동 과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법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다비의 전통은 스님들의 수행뿐 아니라 사찰을 지켜온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도 계승됐는데요. 백양사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인 작법이, 봉선사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네 번째 순서엔 두 사찰이 지켜온 다비 전통의 또 다른 가치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전남 장성 백양사의 다비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온 대표적인 전통 다비 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파 금성 스님이 쓴 작법 기감에도 기록된 백양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화단 아래에 다섯 개의 항아리를 묻는 명당수 방식입니다. 법구를 안치하기 전 땅을 10십자로 파고 중앙과 동서남북 네 방향에 항아리를 묻습니다. 가운데 항아리에는 물을 채우고 한지와 뚜껑으로 봉한 뒤 기와와 반석, 황토를 차례로 덮어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명당수는 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사리가 훼손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아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기 위한 백양사만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또 10십자로 낸 공기 통로는 계절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해 연화단의 내부의 불길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타오르도록 돕습니다.
5: 법구를 태울 때 바람 구멍이 나야 되니까 이게 가장 보편타당한 부분이 이렇게 10십자로 파는 거예요, 땅을. 백양사는 140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를 해왔다.
4: 불을 붙인 뒤 사리를 수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상. 모든 연소가 끝난 뒤 연화단 깊숙이 묻어둔 항아리를 꺼내 사리를 수습하는 독특한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5: 백양사만 유일하게 진신사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다비법이 백양사는 내려왔지요. 다른 본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다비를 행했지만은 이 명당수에서 진신사리를 찾는 이 다비법은 백양사만이 유일합니다.
4: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불꽃 뒤에는 출가자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재가자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미륜 스님 때부터 이어진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의 다비는 현종진 거사를 거쳐 아들인 현호 거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6: 이게 아버님이 나는 속인이잖아, 제가 볼 적. 근데 절에서 인정할 때는 스님과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뭐 어떤 신뢰 과정에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믿고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아요.
4: 봉선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새끼 타래를 활용한 연화단입니다. 기존의 장작 중심 방식에서 1987년 영암 스님의 다비를 계기로 현재와 같은 새끼 타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짚은 불씨가 밖으로 튀는 것을 줄이고 연소 시간을 단축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다비를 봉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숯과 기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다비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6: 다소곳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타더라고. 집이 탈 수 있는 조건만 이렇게 갖춰주면 그냥 뭐 손 댈 필요도 없어요.
4: 사찰의 역사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이어져온 서로 다른 전통은 한국 다비가 지닌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여의도 국회에 교육과 수행, 전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지난 1일 국회 정각선언에서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범 스님은 하남, 탄허, 만화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3대 화상의 삶을 조명하며 하남 스님이 생전 강조한 마음을 바르게 쓰라는 정심의 수행 정신을 전했습니다. 특히 탄허 스님이 동국대 역경원장 시절 법당 100개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후학 양성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 및 복장 유물과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 등 고려 조선시대 성보와 고문서 4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은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보기 드문 사례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의 핵심 성보입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은 국내외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으며 한문을 우리말로 읽도록 토를 단 석독 구결이 치밀하게 표시돼 고려시대 유식학과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선생집 권일과 태종 시기 관직 임명장인 고문서 안성 고신왕지가 함께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사관을 연 비로자나 국제선언주지 자우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7: 반갑습니다.
3: 네, 먼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우입니다.
3: 네, 스님 최근 나란다 수행관이 사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란다 수행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7: 네,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이 서울에 와서 학업과 포교, 전법을 할 때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숙소를 제공하고 또 스님들이 포교, 전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사찰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거나 네.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법을 하고자 또 포교를 하고자 서울에 왔을 때 마땅히 거처할 곳이 좀 적당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닐 때 학사 과정은 기숙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석사, 박사 과정은 기숙사가 없어요.
3: 그렇군요.
7: 그러다 네. 보니까 스님들이 정말 좀 바른 전법, 정말 바르게 잘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잖아요.
3: 네.
7: 근데 그때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3: 나란다 수행관이 지난 2018년 첫 걸음을 내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들도 분명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처음 나란다 수행관을 열어야겠다. 또 스님의 원력 궁금합니다.
7: 그때 어떤 후배 스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지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머물 곳이 없어서 네. 너무 힘들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포교 전법을 하라고는 많이 하지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너무 안 되는구나. 네. 아, 그래서 아, 좀

0: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짐을 지고 그런 스님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후배 스님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1: 사실 운영을 하면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는 수행관을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모든 힘든 시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0: 네, 사실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수행가를 한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좀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좀 후원을 모금을 좀 했더니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아는 스님들께서 우리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 역시 이 어려운 시간은요, 혼자 힘으로 극복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네네.
1: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 수행관이 사관까지 개관을 했는데요. 스님, 이 사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노보살님이 83세이신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로 살았는데 스님들께 은혜 갚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큰 금액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난히 할수 있었고요. 또그 나란다 수행관 사관은 방이 3개예요. 그래서 3명의 스님들이 이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또 공부하고 또 전법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1: 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을 채울 때 가구가 필요해서 가구를 구매하러 갔더니 스님들께서 쓰신다는 말에 선뜻 가구를 무상으로 내놓은 분들도 계시다고요, 스님?
0: 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였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 가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그 가구를 거사님들하고 날라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절로 간다고 이렇게 스님들이 쓰실 거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 저도 불자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쓰신다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무상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1: 스님, 8년 동안 48분의 스님이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 가셨고, 또 지금도 수행 중이신데, 참, 이, 그야말로 도심포교의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간 이 많은 스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전법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0: 군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찰 음식으로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또 종단의 교법사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강단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분, 또 사회복지 관장하시는 분, 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지도법사를 하시는 분, 다양하게 스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게 수행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고요. 특히 저는 스님들이 각자의 원력을 이렇게 꽃피우는 모습을 볼때 너무 행복해요. 네.
1: 스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란다 수행관이 사관까지 열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뭐 여력이 되는 한, 또그 오수행관도 할수 있으면 하고 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원력을 가지고 특히 서울에 와서 헌법 포교를 할때큰 어떤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나란다 수행관이 펼쳐갈 이 도심포교의 여정이 더 여법하게 이어지길 BTN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서 소개해드린 나란다 수행관처럼 더 많은 스님들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여법한 환경이 두루 마련돼야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0: 매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00

자, 안녕하세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삶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시즌2 부따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오늘날에는 상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라고 있어요. 8대 성지, 이거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탄생, 깨달음, 첫설법, 열반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전환점, 그러니까 탄생과 열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유기체에 있어서 큰 부분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신 때니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교단이 확립되는 불교 승단이 확립되는, 그래서 첫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생애랑 관련된 가장 유력한, 생애랑 관련된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고, 특이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것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신통 네 가지, 그중에서 최고의 신통은 사위성의 천불하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망고나무의 기적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천불하연을 대신변. 그래서 망고나무,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모습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긴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리천에서 이 승가시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뵀어요. 부처님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 숫자로서의 7일일 것이다. 인도는 사진법과 칠진법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룸비니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사건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산후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뭐 감염이라든지 뭐 어떤 질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열반 뒤에까지도 그 내용들이 존재해서 나와요. 그 부분을. 그리고 불교 교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들 나타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 태어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탄생과 관련해서 무수를 잡고 근심 없는 나무를 잡고 고통 없이 오른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면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적으로 부처님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라고 하는 논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잡았고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가수 근심이 없는 나무를 잡고 부처님은 고통 없이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은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불교가 변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노력들을 비추어 보면 사건이 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천불하연 대신변, 사위성의 대신변을 하고 난 뒤에 도리천으로 가는 이유가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요.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첫 대면입니다. 어머니하고는 첫 대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7일 뒤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리천. 도리천은 어디냐면 수미산 정상입니다. 수미산 정상. 그래서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상에 약간씩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이렇게 내 귀퉁이가 솟아있거든요. 이 수미산 정상. 여기는 사천왕천. 사천왕천. 사천왕문이 있는 사천왕천. 이게 도리천. 도리천. 그 위로는 직어천이라고 해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뒤에 나중에 이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규, 비상처, 그걸 6개, 3개, 무색계 3개 28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하고 연결돼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인간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륜성왕도 저 도리천에 가는 거고, 저 도리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산 위에가 판판하고 네모나요. 네모나요. 그리고 뒤쪽에 승전, 묘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선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말하는 뜻은 33이라는 뜻이에요. 33. 그래서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이 제석천이 있고, 제석천이 있고 양쪽에 16씩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32이고. 그러니까 신들이 회합할 때 보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16명씩 이렇게 도열한다. 그리고 공화제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법당, 여기는 승전, 묘승전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석천 공간이고 여기는 그 나머지 32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 그 뭐야, 거주한다기보다 신들은 여기 살고 사는 건 여기 살고, 여기가 마을회관 같은 데입니다. 공회당입니다. 공회당. 회의하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는, 제석천이고, 그 다음에, 총리, 수상, 그 다음에 내각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귀족들, 그러니까 화백제도? 신라식으로 얘기하면 왕은 여기 지금 있는 거고, 그게 제석천이고, 화백제도, 화백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이게 옛날식 방식들입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이쪽이 이제 비등해지면서 왕이 전체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추스려지죠. 추스려지고 왕 중심으로다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야 부인은 이 돌이 천중이니까 이 32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뜻이 인도 말이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구슬치기나 뭐 이런 거 딱지치기 할 때 돌이 한다라는 표현이 일본 말 오, 고돌이 할 때 그 돌이가 아니고 새라는 뜻이 아니고 고돌이가 새 다섯 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그 돌이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말 돌이다.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서 일본어가 순화될 때 그 돌이가 없어졌다. 돌이한다, 올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렸을 때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처님께서 여기가 땅 위에 있는 공간 중에서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요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 장소는 여기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선법당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수미산정 개참품, 승수미산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예요. 승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펼치셔. 그래서 도리청과 관련해서는 이 두 곳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야부인과 관련된 선법당, 그 다음에 화엄경과 관련된 승전, 이 두 군데가 중요한데고, 그리고 요 전승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어디에 모시느냐, 수미단 위에 모십니다. 원래는 수미좌예요. 수미좌고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게 재단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에 앉아 있는 게 수미좌입니다. 그런 좌대가 재단 형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수미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송나라의 고공담보 영조법식 같은 책에 보면 수미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왜 하필 거기가 수미좌나 수미단이라고 하느냐? 이 부처님을 이 수미산정에 모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승이 돼서 아침에 종을, 타종을 33번 칩니다. 그게 수미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미산의 33명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치고. 이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천불하현의 기적을 보이고 이 도리촌으로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 이 승가시 공녀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녀성은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문으로는 승가시 상카시아 이러는데 허리 굽은 여성들, 그러니까 약간 꼽추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수인성 질병에 의해서, 안 그러면 물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아마 오염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꼽추 비율들이 늘어나는 뭐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 현장 스님이 627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로 이제 출발을 떠나는데 그때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게 천재도수예요. 천재도수,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 그 다음에 도수, 깨달음의 나무. 도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다가야의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오늘날도 있는 금강보좌사. 부다가야가 그게 절 이름으로는 금강보좌사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리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천재, 하늘 계단이 삼계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 이게 언어의 선행 구조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천재 도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천재, 승가시의, 그러니까 상카시아의 삼계보도를 더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유적이어서 견적이 잘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신도 이게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장이 인도를 갈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지순례와 관련해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는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육아사지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나란데 대학의 실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여기를 참배하는데 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유적,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위성의 천불하연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분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렇게 모습을 놔두었다는 망고나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망고나무 잎에 모든 부처님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천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그거 기념탑이고, 여기서 부처님이 끝나자마자 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도리촌으로. 도리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신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누워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데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로 한번 이렇게 딱 보고 보고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게저 상카시아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천불하연 탑, 그 기념탑, 그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렸다는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탑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지금 약간 기단이나 이런 것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인도탑은 굉장히 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한이 정도 뭐 이렇게 예, 보통 그렇게 되면 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런 걸 까면 이제 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보입시다. 증일화엄경 28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했다.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나는 이제 도리천에서, 너는 이제 도리천에서 상가시아에 이르는 세 갈래의 길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이 끝나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시는데, 나는 걸어서 내려가겠다를 시전합니다. 이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이게 도대체 뭔가요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냥 날라서 내려왔다. 이러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걸어서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제석천이 뭐라 그러면, 그럼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좀, 진짜 미스테리한 얘기야. 미스테리. 현장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리수보다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갈래 계단을 만들어주세요. 상카시아까지 이르는 계단을 만들어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 자재천이, 금, 은, 수정의 세 길을 만들었다. 이게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 은, 수정인지, 금, 은, 수정인지, 모르겠어요. 금, 은, 수정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물로 된 계단을 만들었대. 계단을 만들었대. 이 길을 따라 부처님은 중앙에 금계단으로, 그리고 좌우에 제석천과 범천은 수정계단과 은계단으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 소리래? 시쳇 말로 이게 뭔 견적이 잘안 나와. 그냥 들어도 견적이 잘안 나와.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이 얘기 때문에 법현 스님, 그다음에 현장 스님, 해초 스님이 전부 여기를 와. 여기가 이제 8대 성지이기도 하고, 당신도 궁금한 거야. 아까 현장 스님이 천재도수라고 했으니까, 하늘 계단.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왔어. 그랬더니 그 관련된 기록을 현장 스님이 가장 자세한 긴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자연전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절의 담장 안쪽에 세 계단 유적이 있다. 이때 뭐가 이때 유적은 남북으로 길게 뻗쳐서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남북으로 나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사선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 있지 않다. 계단이 있었다더라. 하지만 지금은 진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은 없어. 없는데 사람들 말이 수백 년 전에 있었대라고 하는데 현장이 현장보다 법현이 200년 정도 빨리 갔거든? 200년도 빨리 갔거든? 근데 그 고승 법현전, 그게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 이름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거기 보면 일곱 개의 계단이 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얘기만 있으면, 그냥 얘기만 있으면 신화인가? 이러다가 계단이 봤다는데? 봤다는데? 그러더니 200년 뒤에 사람은 또 뭐라고 쓰냐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다 없어졌대. 야, 이거 역사인가?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그냥, 그렇다 카드라만 있으면, 아, 이게 뭔가 상징적인 뭔가가 있었는가 봐. 계단이 있었대. 내가 봤다니까? 내가 가니까, 야, 계단 일곱 개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더 많았는데, 다 뽀개지고, 일곱 개 있어, 일곱 개.

그리고 말이 아구가 맞아.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지금. 그래서 계단이나 숲이나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있지 않다. 무너졌다는 얘기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계단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벽돌과 돌로 쌓고 보배로 장식하였다. 뭔가, 원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원판은 다 뽀개졌고, 그래서 뭔가 그걸로, 기념물을 뭐 만들어 놨다. 그 높이는 70척이다.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상당히 거대하다. 그러면 이게 있냐? 있죠. 있죠.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 그러니까 3단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가는, 걸어서 내려갔다라고, 걸어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해서 세 개의 계단을 만들었대. 금, 은, 수정의 계단을 만들었대. 그리고 법현 때는 400년대 뿐인데, 법현 때는 일곱 개의 계단이 있네? 내가 와보니까? 그 원판이 있네? 그런데 600년대 초반이거든요? 600년대에는 현장 스님이 왔더니, 이거는 없어졌고, 왕들이 그걸 못 보니까 짭으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한 70척짜리를 뭐큰걸 하나 만들어 놨대. 그래서 그거는 원판은 아니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리고 요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아마 탑형식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무더기, 요걸 까면 이게 거대한 탑 같은 기념물이 나올 거예요. 요 계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건 탑에 올라가는 어떤 기념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가보면 실제로 이런 아쇼카 석주가 있어요. 뭐 같이 보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모습이에요. 옆으로, 자, 옆으로 돌아봐. 어유,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돌아! 이게 돌아. 코끼리 코 부분이 파괴돼서 그렇지, 돼지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돼지 아니고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래서 원래는 길게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 파괴되고, 밑에는 파괴되고, 요 위에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여기, 이쪽에 지금, 조그만 사원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기념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리수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사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세 명이 계단으로 내려온 뒤쪽에, 여러분 잘안 보시겠지만 여기에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다리 같이 계단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금, 은, 수정으로,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고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그걸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불교기입니다. 이거는 불교기.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다. 지금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적은 이쪽에, 지금 아까 70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쪽 유적이에요. 저게 이제 힌두교 사원인데, 저것 때문에 발굴을 못 해요. 저게 빗겨줘야,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굴을 하려면 저걸 치워야 이걸 까는데, 까면 그 계단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게 지금 뭐 진짜 한 평이나 될란가 싶은.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뭐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내가 또좀 늦게 갔더니 여기다가 또 기도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그거 불교 아니다. 이렇게. 처음 가면 딱 오해하기 좋아. 오해하기 좋아.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약간 동상 같이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까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벽돌들이 있는 거죠. 이걸 걷어내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거든요. 바로우트 대탑의 부조인데, 2200년 전, 23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계단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봐봐. 부처님이, 여기 발자국 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부처님 발자국에 법눈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 발자국이구나. 여기 끝에도 있습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아주 이른 시기부터 뒤에 어떻게 이렇게 첨가됐나? 참고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뒤에 들어온 이야기일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돌에다가 판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쇼카 왕 때 이게 바로우투 대탑이 산치대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탑이에요. 이른 시기의 탑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나와 여기에는 불상은 기원 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간다라고 마투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 유적에는 불상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나오느냐 발자국만 나와 발자국만. 부처님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국 정도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이제 거기에 좀 살이 붙었겠지. 근데 그것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다미짠이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너무 이른 시기부터 나오고. 이게 또 봤다가 나오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미스테리한 유적이 사실 상카시아고, 상카시아는 인도 성지 순례할 때 거의 잘 안 가요. 10번 가면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얘가 좀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카시아랑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갔더니 너가 제일 먼저 세존을 제가 처음 맞이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수보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맞이한다. 수보리는 명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넘어서는 이런 관점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 맞아준 것은 연화색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자리도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제가 계단을 씌어요. 계단을 씁니다. 계단이 16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법에서는 16이면 4, 4, 16이거든. 맞잖아. 이러면 이 16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100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100에 온 100 이렇게 하거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에 있다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 되면 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손 만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대만 가고 끝나겠다가 아니고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은 1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닿는 계단. 그 무수한 계단을 상징화해서 16개의 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삼계보도예요. 3단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게 간다라에서도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거 간다라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발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연화색 비구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계단인지는 나무가 가려서 정확하게 잘 안 와. 그런데 이 계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계단이 이렇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왜 이 계단이 있을까? 라고 싶은 게 나와요. 그게 불국사에 있는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 16개의 계단. 이쪽이 대웅전 영역이고요. 대웅전이고요.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극락전이에요. 극락전. 이쪽은 극락전. 그러면 왜 대웅전과 극락전의 위치 차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극락은 우리랑 평등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서쪽으로 많이 갈 뿐이지 10만원 국토라는 데로 많이 갈 뿐이지

이제 우리랑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그냥 벌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락 가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악

그 높이 차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개다. 로서 왜 저런 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저 삼계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상카시아로 부처님이 내려오셨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죠. 왜 상카시아로 오십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 상카시아냐. 상카시아를 번역하면 공녀성이에요. 공녀성.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곧 꺾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예요.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리 굽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도 보면 예전에 낙양이나 이런 쪽, 섬서성 쪽 기록들을 보면 꼽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꼽추. 그래서 대표적인 꼽추가 주공 단이거든요. 공자가 좋아했었던 주공이 사실은 꼽추였었어요. 꼽추라고도 하고 꼽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거기 그 지역에 가면 황토고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황토가 한 100m씩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황토 옆에 황토층이 이렇게 있으면 황토층이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걸 동혈이라 그래요. 동혈. 그렇게 하면 화전을 해가지고 별로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굴집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파고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방을 할 정도의 나무가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잘 나가는 지역은 이미 다 베기 시작하거든요. 화전을 해서 그래요. 화전을 하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 회복 능력이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경기 평야나, 아니면 호남 평야. 나무 없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비가 잘안 오니까 저렇게 굴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뭘로 이제 난방을 하느냐? 빼갈입니다. 빼갈. 고량주. 수수. 수수를 발효시킨 게 고량주거든요. 그래서 고량주 마시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기가 습기가 없어도 이런 흙집에서 자다 보면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요.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진데 살면 우리가 지하나 뭐 반지하 이런 데 살면 뭐 허리가 쑤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큰 요인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래 살게 되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분리, 그 다음에 물을 정화시켜서 먹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좋아진 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장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불가리아 이런 데서 뭐 요구르트 먹어서, 아니, 물이야, 물. 핵심은 물이야. 요구르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아서 산이 많고 산을 까면 그 밑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게 정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물을 잘 정화시켜주는 구조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데 상하수도를 분리 못했을 때는 이게 오염도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큰 문제 없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평야지대로 가보면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들을 그냥 쓰는 수밖에는 없어. 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지하수 같은 거 쓰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당연히 오염이 되고 더우면 거기에 이제 뭐 벌레 생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녀성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그런 꼽추들이 많은, 특히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공녀성이냐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에요. 신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저기에는 꼽추들이 많은 꼽추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꼽추 여성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옛날에 대범왕이라고 하는 아니 범수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대.
범수왕이 살고

있었는데, 엄수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어. 이건 신화니까. 예, 공주가 100명이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동네에 여자의 문제들이 있는 거야. 보통 저렇게 잘 나가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아들이 100명이라고 나오지, 딸이 100명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지금 여성과 문제되는,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어. 그리고, 100명의 공주들이, 아유, 그런데 걔네들이 놀러 나가요. 뭐, 공주니까. 아니, 그냥 도시의 연기설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러 나갔는데, 거기에 대수라고 하는 선인이 있어. 그러니까는 수행자야, 수행자. 불교는 아니고, 그냥 수행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요가 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주들이 또 이렇게 막 앞에서 얼짱얼짱 노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그 영감이 갑자기, 나 결혼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대. 이게 무슨 막장인가 싶은데? 인도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독신이지만 힌두교나 바라문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그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 오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다 그런, 그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리고 불교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를 하면 됩니다. 뭐 독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이나 안 그러면 교황청에서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조용히 사시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달라. 그래서 그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런 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구만. 그래서 왕한테 공주 중에 한 명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왕이 생각한 데서는 뭐 이렇게 불 뜯어먹는 소리 할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술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쫄있다는 거야. 그래서 100명의 공주들을 이렇게 불러서 누가 영감한테 시집 갈래? 이랬더니 다 조용히 들어. 제가 가야 되나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그때 가장 어린애가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폭탄 제거반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쪼만한 애가, 어린애가, 제가 아버지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한테 갔대. 예, 영감한테 갔더니, 영감이 봤더니, 병아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가 너랑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갈것 같은데? 이래갖고, 뭐, 이런. 그래서 뭐라고 주술을 하냐면, 이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너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자신하면서 나를 천대하지만, 너네는 다 허리 굽은 노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개를 제외한 그 꼬마애를 제외한 99명이 한순간에 허리 굽은 노인이 됐대. 그래서 여기가 공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연기설화예요. 이게 도시 연기담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꼽추가 많이 나오는 여성 꼽추가 많은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그 도시의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서 이 재앙을 정리했다라고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인성에 의한 뭐 이런 물 문제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도리를 쳐버리면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부처님을 이 상카시아에서 열망했던 거예요. 한번 와서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자기네들은 그 재앙이 왜 우리 도시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부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신력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늘에서 상카시야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는 해. 그리고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 저 상카시야로 가신 뒤에 그 재앙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걷어냈어. 대수라고 하는 그 수행자의 저주를 싹 끝냈다라고 나오되,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반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카시야 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인도 지도에서 보면 상카시야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도 외져요. 그래서 8대 성지를 갈때 상카시야를 잘안 가는 이유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루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데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목적으로 하루를 가야 돼. 예, 그래서 보통은 뭐 8대 성지를 간다라고 하지만 상카시야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 내에서 그리고 가봐도 아까 그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볼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허무? 가는 데는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약간은 허무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카시야가 빠지는데, 재밌는 거는 사위성으로 가서 상카시야로 내려온다는 연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연결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 내려온다라고 걸어서 내려온다는 설정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법현은 바닥하고, 그리고 뒤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작된 건가? 그런데 너무 빠른 유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데가 이 상카시야예요. 상카시야. 그래서 오늘 이 상카시야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 출가,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여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0: 연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 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천불도 부릅니다. 천불만도사라 다 성신신명한 것이다. 아, 조영동시여 여탈자리하니 조아용이 동시고 여탈이 자리여 문수보현은 국외백성하고 문수와 보현은 입을 저 백구에다 걸어놓는다. 임재백사는 도체 삼천이로다. 조사 중에 용이라 큰 말이 문제가 군대나 덕산 같은 그런 대우천이 설지도 도체 삼천리야. 삼천리 밖으로 등이 거꾸로 기획도 말친다.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신마인이지 이마오. 어떤 사람이 일척이래 했느냐. 분파 화산 천만중하니 화산이란 큰 산이 있어 아주 천중만경으로 책을 이렇게 뚫고 쌓인 그 화산을 갖다가 아주 뚫어서 만들면 갈라서 두둥가를 내겠다 부자했다 그러하니 말년유수 부지 주인으로다 천년이나 만년이나 흘러내라는 그 물이만 봄을 몰라 언제든지 사지장천으로 항상 끊지지 않고 흘러내라더라. 진조상서다. 진조상서라 하면은 조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아주

허둥하다는 말. 먹주 거부. 먹주 거부로 제자. 먹주 스님이 기병이 아주 거둔해서 사람을 인간이 없는데 진조상서 하나만 일어났더라 이 말이야. 그런 아주 유명한 진조상서가 일일에 하루는 말이야 여 재관으로 모든 관원들로 되어버려 자기 부하들과 같이 그 말이야 등류철 아니 좀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올라가서 소풍하러 올라갔더라 걘 수신이 한 거라 그래 보니 그때 마침 몇 사람 그 중이 그리 지나가더라 그랬대 그때 일관인이요 한 관인이 말하기 뭐였냐면은 내가 총시 행덕신이로다 저 오는 그 중들이 말이야 다 행덕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서왈 진조상서가 말하는 중이 굳이 아니라 이러고 그 관인이 말하였냐면은 웃나 보시오 어째서 아니라 그 말이야 저 보니까 행덕신인데 그래 서왈 진조가 말하였냐면은 대근래야 갇혔기 오면은 말이야 여 강구하리라 내가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본다 이것이다 참말로 행덕신인가 아니다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깬게 사수에 조금 있다가 수신이 동유전이라 그 누가 앞으로 이제 또 왔거든 그러니까 서맥소 상자 깨 진조 상사가 문득 부르기를 막는 게 스님을 불렀다는 말이야 그 중들을 보고 그러니까 신과 신계 거두매 깨 그 중들이 다 머리를 들고 누가 이리 떠오르니 채를 보거든 그러니까 진조 상사가 있던 뭐냐면은 위 중 중관한 옆에 이제 그 관원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불신도와 내가 아까 말하는 얘기여 행각신 문의 행각신 스님들이 불렀는데 이제 그 부른 소리를 듣고 그 신인들이 다 머리를 들고 그 주체를 받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진조상서가 낙제다 이것이여 어? 저기 무슨 행각신이여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르는데 예? 머리 들고 채를 본다고 말이야 어째서 저 행각신이 아니었겠냐 말이야 여기 아주 참으로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겉으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그건 모르는 것이라 이건 참으로 수정투제해서 불조우천지 기관을 갖다 완전히 이제 파악한 사람 참으로 행상일로 안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이 아주 깊은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하겠는데 딴판 아니로다 헛되게 믿는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 딴판 아니라는 이것이 진조한 들어가는 것인지 예? 거기에 이제 중들한 들어가는 것인지 이 말은 참으로는 미안 낮지면은 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쩐지 확천이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오 여기에 대해서 이전 시인 내가 염두하고 송당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설당향 불안 원선사 이제 제자 설당선사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여기에 송한 게 있어요. 이런 기과고 하니 말 한마디란 말이야. 과굴 떠오르기 떠났단 말이야. 말 한마디 쳐 하는데 법문을 하는단 말이야. 그 말이 모든 과구, 과구를 갖다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야. 아주 자유자재했단 말이야. 그러니, 천상의 출정계보다 천상 만상의 말이야. 모든 정계, 완전히 자유자재한테 대해달을 얻었더라. 이것이라. 자자의 풍우에다 어젯밤에 풍우가 말이야. 아주 폭풍이 불고 있고 폭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목절대암계로다 나무가 부러져가 있고 저 바구가 부러져 있더라 이것이 앞에 부모에 대한 소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필상불라하고

상 구제 위험 말이야. 어? 오른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신라 위에요. 밑으로 볼 같으면 또 만드면 나눔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필상 유인 부족하고 필라 유인이라는 걸 알 같으면 앞에 뜻을 알 수가 있어. 또 이제 무착 자수인이나 자수총이나 하는 또 유명한 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손이 있어. 탈과 참기 흠나칭하니 북을 뺏고 말이야. 찌를 우뚱이 만든 부질단 말이야. 지금 전장 때 싸움을 하는 것이라. 그 이제 비유라 비유. 전장 때 싸움을 할 때 북을 뺏고 찌를 갖다 만든 뺏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흠납칭이여 납칭을 갖다 우찌 지음을 세움을 보거든. 지음을 본 교자냐면은 변장흑두 하나님이나 조그마한 우찌 검은 파틀가이 말이야. 콩, 검은 콩. 조그만 검은 콩을 가지고 환안쟁이요. 눈 동자를 바깥에 들어와 이것이요. 사람 눈 동자도 착하면 안 검어. 검은데 그게 진조상에서 하는 것은 어쩌냐면은 검은 우뚱이 예? 콩, 검은 콩 조그만을 가지고 사람 눈 동자를 바깥에 있는 거 마찬가지다 이것이라. 그건 이제 진조상에서 기원을 말하는 것이라. 청년의 진정상서로 가라. 옛날에 만든 게 어쩌냐면은 풍산을 많이 우찌깨졌다고 말이에요. 상설. 서리와 만든 눈, 눈에 대해서 고산을 많이 했어. 그래 때문에, 강경양화, 낙약이라, 양화, 저, 부들개지 만든, 저기, 파리, 저 꽃이, 그 회천은 눈 오듯이, 서리 오듯이, 날아다니거든. 그런데 상설. 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서리에 많이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들개지 꽃말이 날아다니, 이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날아붙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뜻이 어려워졌다. 자유 후백이라니 장천만디 후백이라고 말하라 했더니 갱후지로다 다시 후기가 있다. 진여철이라고 인제정교원의 유명한 조사신이 계셨는데 이 법문에 대해서 염을 한 게 있어. 어찌 했냐면은 진조상서다. 진조상선은 어떻냐면은 수경 중의를 하고 손에는 마음이 중의 공자 공자의 해와 달을 갖다 떡 밝혔단 말이야. 진조상서가 수경 중의를 하고 손으로는 공자의 해와 달을 떡 밝히고 옆에 비로금이나 허리에는 뭘 쳤냐면은 비로자나무 법심으로 만든 군인 무상 고인을 갖다 또 허리에 찼더라, 이거지. 저 유불 완전히 기만 태겨. 그래서, 불유, 유자 견습이요. 진조상세에 대해서는, 유저 사람들이 만대면 아주 막, 간대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이야. 놀랬다고 말이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겐 납신이 망조로다. 또한 만대비 병한 납신, 아주 확철되어 왔다는 말이야. 닮아 손이 병한 납신들도 만대비. 진조상사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 불견도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나?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은 당주의 예전불하니 기체에 우툰이 다다랐어 말이오. 번개 그치 만들고 확 우툰이 만드니 막 충전병기 그치 무섭다 하고 말이오. 그러하니 때문에 방민빙노소 빙소로란 말이오. 바야흐로 어쩌냐면은 병조가 빙든 말이오. 제가 그 갈대밭에 사는 걸 갖다 매겼더라 이것이요. 빙등 채가 갈대밭에 사는 건 안 갔다 이거든. 그 진조상사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여성병이지 말이야. 천지 진도하고 만물 갖다 어디 위압한 그런 아주 대기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상 백로가 독종입이라 한 쌍음 안에 백로가 흰 해오리가 여발렸었더라 이것이요. 이걸 알면은 앞에 말하자면 진조 법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진여철의 말, 진여철선사의 염도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조동정매 유명한 천동빈지고불 천동빈지고불이 여하튼 염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진조상사가 말이야. 진조상사가 당민백인만이 당민 당자 만드면 아주 사람 아주 화정이 되었더라 말이야. 화정. 화정도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렇지만 어쩌면은
만 장로는 있지만

뜨지라. 장로는 천동과 자기를 말한 것이라. 나는 어떻게 조금도 세질 수 없다. 그런데 말하자면 진도 상서가 참으로 그런 어떤 고준한 그 기억에 기원을 가지고 기원을 가지고 천하 납승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못 세진다 이 말이야. 그게 천동가게 하는 말이라.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한 말 하겠어. 작전심으로다 도적을 짓는 사람이 만지 마음이 허해. 도적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허하단 말이야. 뒤떨리며 세진다 이 말이야. 마음이 허해가지고 묘지 백이라고 또 인계주와 유명한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이 법문에 대해서 또 유망이 있다는 말이야. 묘지 백이 상당해. 상당해가지고 그 처하고 진조상서 이 법문을 또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정민맥이요. 이 진조 상서 법문을 한 이것은 말이요. 부처 조사 민맥이라 민맥. 부처와 조사 민맥이란 말이요. 아주 뜻이 참 짙은 데 있는데 보통 이게 만든 짓은 것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의 민맥이다. 그런 동시에 열성을 감추로다. 열성만 모든 성인과 말이야. 모든 조사들을 감추어 우리 나비들 갖다가 하인들 갖다가 딸려하는 말이야. 아주 재무치 말이야. 무시방만이다. 그런데 이성왕조하고 그 기원 만이 별을 갖다 옮기고 그 뚝치선을 갖다가 만이 바꿔준단 말이야. 진조상서가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하는 때에 5천이고 막 집에 뛴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경천 위주로다 천지를 갖다가 막장 다시려 온 우리 천상 천하를 갖다가 삼천 대진세계를 갖다가 손에 한 손에 껌지고 말이야. 나았다 귀했다 자유자재를 만들어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진조상서는 진조상서란 사람은 말이야. 불유 후왕자지제요. 오직 말하자면은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천자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가지고 천자를 갖다 치는 말이야. 그런 어떻게 큰 재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 납승의 정문 아니라 또한 만드는 납승의 말이야. 정문. 저 이마우 정자우 정상에 있는 그런 어떻게 정문 안을 가시더라. 이 말이야. 아주 행상 안을 갖다가 가시더라. 이 말이야. 아주 만드는 인자 말하는 것은 진조 법문이 보통 볼 때는 아주 추상적으로 볼 때는 별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참말로 불조 민맥인 동시에 말이야. 이것은 천상 천날 말이야. 가장 깊은 더 짚고 더 고도나오 한 그런 법문이 없다는 그런 어떤 칭찬이야. 그러면은 말이야. 한지 진조상서 낙서마. 그러면은 진조상서 낙서를 아느냐 이것이야. 이 묘지각성사 한 소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웨이 타비에 거우에 거위 말이야. 거위. 거위라고 하면서 거위 왕이 태주 저들을 갖다 만든 분별을 한다. 분별을 하는데 어쩌냐면은 소비 안비여 저 어떻게 오리나 그런 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조상서 법문한 것은 아왕 타주하는 이런 아주 참으로 맞으면은 천상천하의 가장 고준한 법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거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금생여수하고 금은우티 여수에서 나고 말이야. 옥출공개로다. 옥은 저 공간에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대강 다 됐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진조상서 진조상서 말이야. 대기대용 이것은 실제 대기대용이거든. 그 대기대용은 내분정적이요. 어떻게 우리가 만들면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번개가 어떻게 막 천하를 두드린단 말이야. 예분정적이야. 그러니까 어쩌냐면은 삼봉해가리라. 산이 무지고 많이 바다가 뒤집어지고 많이 바다가 말짱만 공할 때 있더라 이거죠. 진조상과 예우지 법문한 게 그 주의한 소리라. 그러니 어쩌냐면은 능능이 피니 말이야. 신이가 참으로 그 늠름한 그 어떤 싱그러운 그 위험이 말이야. 초출 천고로다. 참으로 천고에 초출해서 그 이상 만드는 참말로 더 짚고 말이야. 더 어떤 초출한 그런 범위 없더라. 수연이나 비록 그러하지만은 또 어쩌냐면은 오장신만이 말이야. 진조상서 오장과 신만 말이야. 오장육부가 다 각피 수신을 간파여
두

내 사람 중앙한테 말이야. 전부 다 오장육부 다 내야겠더라고 말이야. 다 간파해졌어. 한쪽으로 볼 때는 진주상서 그 법문이 말이야. 천상천하 가장 둑도 없는 그 무서운 법문 같고, 누가 어떻게 비유할래,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처음 법문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쩌냐면은 진조상서 오장육부가 말이야. 말장도 어쩐지만 그 중들한테 전부 다 드러내기가 있고, 전부 오장육부가 전부 중들 손에 다 붙잡혔단 말이야. 결국은 진조 죽은 사람 누구 죽었냐 하면은 진조상서만 죽고 말았다. 그와 그렇게 만든 참말로 고준한 법문, 그런 것이 좋은 법문, 이런 식인데 다 그렇게 칭찬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말이야. 근데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면은 진조상서를 알 수 있는 것이라. 오장육부가 맞짱다만, 그 중들한테 전부 다 이제 참말로 이제 간파가 되는 동시에 전부 다 한번 다 붙잡히더라고. 그래서 백세지하에, 저, 천주만고 백세 밑에 말이야. 지금 후세자하고 말이야. 각비 조인께서요, 도에 어찌 되었냐면은, 뒷사람들한테 위선거려야 되겠단 말이오. 오늘 나도 그 위거든. 사실 보면만 보잘 것 없단 말이야. 진조진족하지만은, 이런 식이다 그렇게 칭찬 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진조상사 도를, 그 중들한테 오장육부 다 드러내기는 동시에 오장육부 하면 안 되는 것만 그 없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 생명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고 뒷사람 아니지 않을 수 있나? 그러니, 이 법문은 진조상서가 거룩한 것만 알아서는 안 돼. 사실이지 진조상서가 말이야. 그 중들 앞에 상시지임을 한 것, 참 중들 앞에 거꾸로 죽은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법문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는가? 이 말이야. 이 뜻을 알겠어? 유이기제 천이기하고, 이기가 있을 때는 만든 이기를 더하고, 풍류처야 풍류라. 풍류 없는 것이 참으로 풍류인 것이라. 말이야.

지시변도 하고 일어날 때 문득 떠오른다. 도시변기하니 거꾸러질 때 문득 또 일어난다. 기도 동시오. 일어나고 거꾸러지는 것이 동시라. 기도 불리리로다. 거꾸러지고 일어나는 것이 서들 못해. 동산문하는 유자가 아니와 조동, 조동종하고 나서는 막 그만하면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제와 서는 미몽견제로다. 인제와 서는 꿈에도 보지 못한다. 해마 알렸는가? 일구감하에 한 자루지 큰 칼 밑에서는 유분신지하고 분신 몸을 나누는 무슨지 뜻이 있고, 여기 출신지기로다. 또한 출신하는 말 그런 무슨지 깃털이 있다. 풍요리 인제 정리하면 풍요리 이인 연법화의 진원도가 시리차에, 연법화는 풍열심의 제자에, 진원도도 풍열심의 제자라고요. 그 두 제자가 시리파가 있을 때, 해리 문은 풍열이 묻기를 뭘 물었냐 하면은, 자마생이 시 세존 불설설이며 가서 풍무고, 어떤 것이 말이요. 세존이 설하지 아니하고 설하고 가세기 듣지 아니하고 듣는 돈이냐 이리 물었어. 그러니까 진유군 진원두가 말하기를 갖다가 발주가 수상제하니 비둘기라 말이야. 비둘기가 나무에서 운다. 이제 나서 나사리로다.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저기 콩밭에 있단 말이야.

삼바했다는 거예요. 그리 이제 진원도가 대답한 소리야. 해리운 이제 부열 스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말아갔냐면은 이제 다작 치복 작 실마오 네가 말이야 아주 어느 수원 말이야. 집대는 복은 지금 많이 지는데 그까지 말했다 이것이. 그러니 허군 최고 얻고 어째서 고인을 고인의 법문을 갖다가 참고를 하지 않느냐. 아니 근본적으로 그 대답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진원도 대답을 한다. 그래 놓고는 위 영법화 영법화 수상 성년승한테 묻기를 말하냐면은 이는 자나생 그럼 너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깨해리군 예미운 그래서 수상 성년사 대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도용양보로 하니 도용 동작하는 것이 고로에 빛난다 그날이다. 그러하니 불타 초연기보다 초연기 저 열등한 하여란 그런 짓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하니 해리군 해리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물간 연법파하오 네가 어째서 연법파하오 말이야. 하와를 대답하는 것 같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진원도 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풍요를 뜻은 연법파는 진원들은 대답을 잘 못했고 또 연법파는 대답을 잘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어째서 그 연법파 하와를 갖다가 너는 모르냐 이거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 밖에 표현되는 얼굴로 봐서는 말이야. 풍요를 뜻도 모르고 연법과 진법 진원도 뜻도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표기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면 대신에 한마디 했는데 명암이 참 설날기여 명암 받고 얻어온 것이 말해서 상참한다는 말이야. 서른 자, 서른 자 교대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한 살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기틀. 그 앞에 이제 그 세군이 수작한 그 기틀이란 것은 때문에는 명의상 참한 없이 살기여. 살기인데, 대인경기는 모행지로다. 그런 명의상 참하는 건 살기 말이야. 그건 대기대요. 그 대인의 기틀이요. 그것은 누구나 아는 할 수 있냐면은 문수보행 같은이나 홍진도 할 수 있까 그 이외에는 다 모른다. 그 뒤에 이제 정토원에는 그 대해성자 운문고선사 운문고가 상당의 그 처음 운문고선사가 상당법문을 내면서 이 법문을 갖다 들고 이제 비판한다. 이게 어떻게 이제 비판을 했냐면은 산심이 당시에 대자신 말씀이야. 내가 당시에 말이야. 약견 자 노함 이마도는 만약 내가 풍요해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봤더라면 말이야. 당신이 그때 옆에서 봤더라면 심을 일려나 깊은 큰 부딪히라는 파가에 말이야. 일심해가 돼서 말이야. 한참 웃던지 막 저 깊은 데 막 들이 파묻어 빈다고 말이야. 풍요를 갖다가 파묻어 빌리고 갱견우 종상 닦아야 말이야. 그래 이제 풍요를 갖다가 그 부디에만 반복고 말 것이 아니라 큰 황소를 갖다가 한 마리 꾹꾹 와있고 그 모양들 작두자가 빠졌단 말이야. 영화도 두들기게 그래 해놓고 각수방 직몽출 일도 하여서 쓰였다. 도저히 어째야 되냐면은 그 풍요를이 아니라고 말이야. 공격한 진공, 진원들을 갖다 위해서 진원들을 갖다가 한층 더 높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풍열이 법문 묻는데 진원도 대답한 건 아주 틀렸다고. 풍열은 그리 말했고. 그 연법화를 갖다가 저기 인정을 했거든. 꽤 대신 또 반대요. 그 당시 내가 봤더라면 그 풍열 스님을 갖다가 말해요.

이들이 갖다 막 큰 짓궁 무대에 끌어 먹고, 큰 황소를 뭐 보고 했을 때, 어떻게 뭘 봐서 잡히나 봐야 되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풍열이 아니라고 한 말이야. 그 염, 진원도, 진공을 갖다가 한층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어. 산증의 영화도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대신 하는 말씀이야. 차불시 억강부행. 내가 이번에 강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누르고 말이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이것이 아니라, 풍열 스님이 연법판을 짓게 올리고, 진원들을 갖다가 또 눌려버리거든. 그걸 갖다가 내가 반대해가지고, 강한 사람을 갖다가 눌리고, 약한 사람을 짓게 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동시에, 두참 차례, 함부로만 이전에 내가 또, 이걸 갖다가 평화한 것도 아니다. 그럼 어찌할 수 있는가? 약식도 만약 말이야, 반류수상계하니 이제 마사는 비들치가 나무에서 우니 말이야, 뜻이 저 어떤지 공밭에 산밭에만 있다는 거. 그 뜻을 알면은 그 이제 진원도가 한 소리야, 대만지라면 그 뜻을 알 때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역식도 동영양고로 불타초인이 연구파가 한데 대답한 말이야. 동작하는데 이천 치가 아무지 고로, 고불 고자가 어떤지 참말 행한 말이야. 그는 고로를 갖다 좀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등한 짓들에 떨어지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대신 하신 말씀은 사실에 있으면 바로 알고 보면은 연구파가 말한 동영양고로, 불타 초연이라 하는 것이나, 또 이제 앞에 진원두가 말한 말이요, 밝은 수상기 아니 이제 마사리라 하는 말이요, 내가 뜻이 같은 뜻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차 양견어라 이 이제 두 가지 법문이 이 말이요. 시 이래야 시 이래야. 그럼 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요. 대신 평해놓고 지금 자기가 또 묻는 소리라. 약도 시 1이면 만약 이 뜻이 같다고 이렇게 하거든 하면은 풍열이 심하여 풍열이 심 어째서 지금 연법화하고 다음에 연법화 동영양고로 이 법문만 인정하고 말이야. 각 불국 말이야. 진원도 발수상이라는 거 진흥도만 이 법문을 갖다가 부전했네, 그죠? 만약 뜻이 같다면. 약도 시기 있네. 만약만 그 뜻이 다르다. 또 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쩌냐면은, 낙하노여 고목제비하고, 저우든지 따라대는 말이야. 안개는 고목. 미로목든지 따오야하고 같이 날아대는 말이야. 유수는 공장천진세로다. 유수, 흘러들어 물은 말이야. 지푸른 만든 장천. 구마의 장군도 한입부터 봤다고 말이야. 그래, 참하라. 잘 참고해보라. 여달 직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필경 어느 곳에 있나? 여동에 한 말 하는데, 널 성하여 이슬의 달, 별, 무자, 배라, 나스. 널 성하여 설송조로다. 눈이 많이 왔는데, 소나무에 눈이 덮여가 있고, 또 이게 뿌림이 꽉 끼는데 만드며, 그 속에 큰 바오가 쏟아가 있더라. 이것이. 내가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본문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총결을 하겠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한 말이요. 운문노하니, 운문늙은이다. 인마 염노하니 이렇게 만든 이제 자기 혼자 비판을 했거든. 법문을 했다. 그러하니 비단 내가 고인이요 음문진 대신님이 이런 우퉁지 비판을 한 것은 말이야. 비단 말이야. 내가 고인이야. 그 앞에 제부의 뜻을 갖다가 내가 살펴봤단 말이야. 제부 뜻을 모른다고 말이야. 모를 뿐만 아니라 영내 합진 천하 아니로다.

나무 때문에 참 나무를 다 몰려있단 말이야. 대신 복 난 것을 사실 보면은, 그게 어째서 그러냐? 수부지. 모름지기 모른다고 말이야. 대회가 모른다고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진원들은 말이야. 진원들은 탑상 순위정세예요. 순위고제예요. 대, 저, 풍요.

영업하는 거. 또 풍년이 칭찬하는 그 영업하는 수입 대신자가 우찌 밀어가 있고 차지 푼 말이야. 바다 속에 밀이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제 법문이 삼바인데 낙장 좀 틀려야 하거든. 천문이라는 저기 풍년이 예, 진원도로 갔다가 부정하고 또 영국파로 갔다 칭찬했는데 대세는 말이요 진원도를 검증하고 영국파를 또 이제 부정했거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풍년을 갔다가 드디어 어떤 집이 어떤 이마 무덥비라고 말이야. 황소를 갔다 어떤 구야 뭐라고 어떤 저 밟았어 말이야. 아주 뭐 지삐라지겠다 지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혹은 했거든. 그, 나는 또, 여, 또, 완전히, 저, 또, 뒤비치서 하는 소리거든. 대, 대가 그래 한 것은, 풍요의 뜻도 모를 뿐 아니라, 또한 천낙 사람을 다 눈을 멀게 했단 말이야. 그게 어쩌 그러냐고 말이야. 풍요의 안락한 그 진원들 말이야. 자연에 있어서 그 뜻이, 풍요의 뜻이, 예? 진원들을 갖다 참, 숨장 꼭대기 높은 직경인 것이고, 풍요의 칭찬한 말이야. 영파는 사실 저 대바다 치푼데 어쩐지 미리 쳐야 두꺼를 만들든가 그거 마찬가지다 이기라 그거 세가지고 뚜신 좀 말든가 같이 이제 막 가리가리 말하면 안 틀려 뭐 저는 무슨 안 돼가 있나 그 무슨 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한 건 완전히 통해가 있어 이 통함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보안금 내에 인식하고 이제 오는데 말 무인변득이여, 이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것이야. 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자, 이 책이 낮게 심마초, 이 1착자, 이 법문이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극빙유, 유나가 말이야. 이전에 흥하신 제자의 극빙유나가 있었어. 극빙유나가 있었는데, 흥하신 극빙유나가 뭐 법문을 물었단 말이야. 깨는 무슨 법문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니까 급빈 흥하스님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벌점 출원이야 벌금 묻기 돈을 받아가지고 대중 고향을 쓰고 말이야 어찌 옷을 뺏게 하면 쫓아내겠단 말이야 그것이 유명한 어떤지 급빈 그 벌점 출원한 법문인데 근데 이 법문을 알기가 참 어려워 겉으로 봐도 쉽게 모르기야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 하면은 인재에 붙은 큰 법이 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고불 보조 공안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자, 깨치야 말지, 깨치는 뭘다. 그러니 마치 올 삼도에는 붙은 용마에 가용을 해가 있고, 용맹정민하는 가운데 다 용맹률 더 해가 있고, 이런 뜻을 갖다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오. 그러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말장도 되지만, 박도 없는군요. 박도 없는 뿐 아니야. 이전 고인이 장하는 말이거든. 공부한다, 수도한다, 뭐 수도로 하시면서, 만약 돌을 닦지 안 하고 흥뚱뚱 허둥일관 한단 말이야. 허둥세월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하루씩 천만 명을 죽이도록 해도 인과도 없고 죄도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올 기회를 어쩐지 공부를 전혀 해가 있고, 이런 법문을 갖다 놓더니 다 확실히 다 알기 말이야. 이렇게 노력해야 돼. 어!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

0: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임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3: 28년 전이라고요? 네?
0: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쁜 여자들! 쭈꾸!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자냐?
6: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5: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6: 당연하지.

0: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1: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2: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3: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4: 저기...
1: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5: 스님! 우리 스님!
1: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개과는 말없이 법을 설하시니 선제동자 해맑게 미소 지으며 가르침을 듣는구나.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가 둘이 아닌 자리. 세상 모든 간절한 기도가 지극하고도 지극한 염원이 금빛 바다 위에 출렁인다. 고해의 바다에서 의지할 곳 없는 중생의 삶.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께서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니

누구나 지친 마음 내려놓고 치유받는 그곳. 깎아지른 절벽 사이 기암괴석마다 불보살의 가피가 서린 남해 금산 보리암.

남해군 상주면 은빛물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뒤로하고 해발 681m,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위용을 간직한 금산이 자리한다.

멀리 바다와 섬들이 조화를 이룬 한류 수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태고 이전부터 이곳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었을 터 금산은 무슨 인연으로 금산이라 이름 지어졌으며 중생의 염원을 담은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금산으로 들어서는 관문이자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쌍홍문. 사방에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한 신비한 바위굴에 옛 이야기 하나가 전한다. 아득히 먼 옛날 석가세존이 이곳 동굴에 머무셨는데 어느 날 돌배를 타고 쌍홍문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니 그 돌배가 남해에서 25km쯤 떨어진 세존도를 단번에 뚫고 지나갔다. 이후 언제부턴가 세존도 동굴 천장에 미륵이란 글자가 새겨졌으니 석가세존 다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러 오실 미륵 부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의 절절한 마음이 아닐지. 쌍홍문 아래가 세속인의 터전이라면 쌍홍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새로운 부처님 세상이 열린다.

불보살이 상주하는 곳. 꽃과 나무, 새와 벌이 장엄하는 불국정포다.

그리고 그곳 아득한 바위 절벽 위로 1년 365일 관세음보살이 추석하시는 보리암이 있다. 잠만 자도 도가 저절로 닦였다는 명당터에 처음 산문을 연보는 원효 스님이었다. 683년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원효 스님은 산 이름을 보광산이라 하고 그 아래 작은 암자를 지어 보광사라 이름했다.

보리암이라 사명이 바뀐 것은 조선 제18대 현종 임금 때로 왕실의 원당이자 호국기원 도량으로 위상을 재정비하면서부터였다. 보리암의 중심 전각인 보광전은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보광명전에서 온 이름이다. 깨달음, 지혜의 광명을 널리 펴겠다는 의미의 보광전. 주불로 모셔진 불상은 가야국 김수로 왕의 왕후인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 전하는 관세음 보살이다. 좌우 보초로 해상 용왕과 남순 동자를 모셨는데 남순 동자는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화엄경 입법 개품의 주인공 선재 동자의 다른 이름이다.

1400년의 세월, 쉼없이 이어져온 보리암의 기도소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픈 마음.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은 바람으로 많은 기도객이 보리암을 찾는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 보살님. 그 영험을 체험한 이들이 이미 한량없다. 관세음 보살을 외호하듯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작은 탑 하나. 신라시대 양식으로 고려시대에 지어졌다 추정되는 3층 석탑인데, 전하기로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원효스님이 조성한 탑이라고 한다. 기록이 없으니 진위 여부를 가릴 길 없지만, 이곳에 나침반을 두면 방향을 잡지 못한다 하니 기이하고 기이할 뿐. 천년 넘도록 한결같이 보리암을 지켜온 탑이니 이 또한 어찌 영험하지 않겠는가. 진실은 사바세계를 굽어보시는 관세음 보살님만이 아실 일이다.

지금은 전국에서 먼 길 마다 않고 참배객이 찾는 금산이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문헌에서 남의 금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다. 금산이 기록에 등장하는 건 조선시대 이후부터인데 이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깊은 인연이

해주는 보리암에서 100일 동안 임금이 되길 빌며 기도했다고 한다. 앞서 지리산과 계룡산에서도 기도를 드렸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했기에 태조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원이 이루어지면 이 산을 비단으로 감싸겠다고 약속했고 마침내 꿈에서 누워있던 작은 바위 두 개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그토록 간절했던 소원을 이룬 태조는 또 다른 고뇌에 빠진다. 값비싼 비단으로 산을 덮는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태조는 어명을 내려 산 이름을 비단금, 뇌산자를 써 금산이라 부르게 했다. 비단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성지, 금산의 시작이었다.

거제 제주와 함께 조선의 3대 유배지였던 남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비들이 금산을 유람하고 유람록을 남겼으니 금산 보리암에서 그들 또한 태조 못지않은 애끓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자신들의 유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다. 금산 꼭대기에 오르면 돌로 쌓아 올린 봉수대와 망루를 만날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격전지였던 남해에서 금산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으리라. 실제로 남해에는 신통력으로 이순신 장군을 도와 공을 세웠다는 세 비구니 스님들의 전설이 전해오기도 한다. 금산 봉수대 아래 신선이 벗어놓고 간 신발이라 일컬어지는 문장함이 있고 조선 중종 때의 한림학사인 주세봉이 금산에 올라 남해바다의 절경에 감탄해 감흥을 읊은 유홍문 상금산이란 문장이 새겨져 있다.

금산을 장엄한 수많은 바위들. 각각의 바위마다 불보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특히 화엄봉은 그 생김새가 화엄경의 꽃 화자를 닮은 데다 원효 스님이 이 바위에서 화엄경을 읽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해 바다에 어둠이 내리는 시간. 먼 옛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자 운수행각하던 원효 스님의 발걸음을 잡은 것도 상서로운 금빛 바다였다. 애타는 그리움과 기다림 끝에 관세음보살을 만난 자리.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었다. 부처와 내가, 보살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른 것이다.

보리암 종소리가 바다로, 산으로, 육지로 서서히 울려 퍼진다.

보리암 범종의 이름은 부처님 원음을 전하는 원음종. 통도사 선지식이셨던 경봉스님의 글이

남의 금산에 끝간데 없는 경치에 하늘과 구름 밖 이 소리 퍼져가네. 삼라만상이 모두 다를 것 아닐진데 한마음

0: 일념으로 함께하는 보리암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르길.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진다 했다. 참고 이겨내야 하는 사바세계 삼재팔란. 그 어떤 고난도 막아주시고 쓰디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다. 중생이 부르는 곳 그 어디든 달려가 도와주겠노라 서원하신 관세음보살님.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숱한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들지라도 온 마음 다해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풍랑처럼 일어나던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심이 관세음보살의 품에서 녹아내릴지니 하루속히 반야용선에 올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면 자비의 성지 남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자.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내밀어주시는 그 따스한 손을 맞잡을 때 관세음보살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금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운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적은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전역 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학문 과정이 동국대 일반 대학원에 마련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답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백양사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 작법이, 공선사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나란다 수행관 사관을 개관한 비로자나 국제선언주지 자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나란다 수행관을 개관한 이유와 운영, 수행관을 거친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승대종사의 유증재산 환수를 외면하는 등 총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와 언론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은 소중하게 경청하겠지만 무분별한 의혹과 비방으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해종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단법석 승가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승대종사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완료됐으며 불국사와 금산사에 대한 의혹과 비위 혐의는 호법부 조사를 거쳐 징계 회부 등 종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종책과 자질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할 후보가 투명하게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용주사, 월정사, 마곡사, 수덕사 등 1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여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종헌 종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출마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종단 화합과 안정의 대원칙 아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품격 있는 선거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우선해 판단하고 행동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가 훼손될 경우 종헌종법에 따라 입장과

0: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1층에서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수좌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 동국대 윤재용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과 중국 항저우 불학원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의 불교적 사유를 담은 회화작품 등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정호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한중 불교미술이 함께하는 것은 불교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불화교류전 불법 동원은 오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1층 중정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공화상 존상 봉안을 앞두고 복장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일 경내 삼성각에서 영축총림 율주 덕문스님을 비롯한 유런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복장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장의식은 결계의식에 이어 불상 내부에 복장물을 모시는 복장납입 팥죽 공양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공화상은 고려 말 통도사를 찾은 인도 출신 고승으로 나홍대사와 무학대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통해 한국 불교에 영향을 남긴 스님으로 전해집니다. 통도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하고 삼성각에서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은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가 대학원 협동과정을 선보입니다. 전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불교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특별한 학문과정이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마련됩니다. 지난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둥지를 튼 불교교육연구소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입니다. 학과 명칭은 불교교육학과로 교육 현장과 종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현장형 포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교학 탐구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론과 심리학적 접근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2: 교육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의 가치, 그 귀중한 부처님 말씀을 현대화, 실용화할 수 있을까? 현대적, 과학적인 방법에 맞추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1: 불교교육학과는 불교학과 교육학 등 여러 전공이 손을 잡고 하나의 학위를 제공하는 학과 간 협동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 교수 학습 설계와 전법 교육론, 불교 심리학과 마음 교육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특히 AI 인재 개발을 핵심 축으로 삼아 인공지능 윤리와 생성형 AI 활용법, 디지털 기반 교육 서비스 기획 등 첨단 기술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3: AX라고 하는 AI로 이제 모든 분야가 전환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각 분야가 어떻게 AI와 융합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1: 수학 대상은 유관 전공 졸업자뿐만 아니라 스님, 포교사, 사찰 실무자, 일선 학교 교사 등 불교 교육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에 첫발을 떼는 불교 교육학과는 석박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 편입합 전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원서 접수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2: 전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방식이 아닌 현대적 방식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포교사랄지, 전법사랄지, 또 불교 가치를 좀 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첨단 기술의 범람 속에서 불교의 오랜 지혜를 현대적 교육학으로 풀어낼 불교 교육학과. 불교계 교육혁신이 이번 협동과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법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오랜 세월 이어져온 다비의 전통은 스님들의 수행뿐 아니라 사찰을 지켜온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도 계승됐는데요. 백양사엔 온전한

0: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인 작법이 봉선사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네 번째 순서엔 두 사찰이 지켜온 다비 전통의 또 다른 가치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전남 장성 백양사의 다비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온 대표적인 전통 다비 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파 긍성 스님이 쓴 작법 기감에도 기록된 백양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화단 아래에 다섯 개의 항아리를 묻는 명당수 방식입니다. 법구를 안치하기 전 땅을 열십자로 파고 중앙과 동서남북 네 방향의 항아리를 묻습니다. 가운데 항아리에는 물을 채우고 한지와 뚜껑으로 봉한 뒤 기와와 반석, 황토를 차례로 덮어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명당수는 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사리가 훼손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아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기 위한 백양사만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또 열십자로 낸 공기 통로는 계절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해 연화단의 내부의 불길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타오르도록 돕습니다.
2: 법구를 태울 때 바람 구멍이 나야 되니까 이게 가장 보편타당한 부분이 이렇게 열십자로 파는 거예요, 땅을. 백양사는 140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를 해왔다.
1: 불을 붙인 뒤 사리를 수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상. 모든 연소가 끝난 뒤 연화단 깊숙이 묻어둔 항아리를 꺼내 사리를 수습하는 독특한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2: 백양사만 유일하게 진신사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다비법이 백양사는 내려왔지요. 다른 본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다비를 행했지만은 명당수에서 진신사리를 찾는 요 다비법은 백양사만이 유일합니다.
1: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불꽃 뒤에는 출가자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재가자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미룬 스님 때부터 이어진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의 다비는 현종진 거사를 거쳐 아들인 현호 거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3: 이게 아버님이 나랑 속인이잖아, 제거불자. 근데 절에서 인정할 때는 스님과 동등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 뭐 어떤 신뢰 과정에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스님들이 이렇게 믿고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아요.
1: 봉선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새끼 타래를 활용한 연화단입니다. 기존의 장작 중심 방식에서 1987년 영암 스님의 다비를 계기로 현재와 같은 새끼 타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짚은 불씨가 밖으로 튀는 것을 줄이고 연소 시간을 단축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다비를 봉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숲과 기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다비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3: 다소 보지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타더라고. 집이 탈 수 있는 조건만 이렇게 갖춰주면 그냥 뭐 손 댈 필요도 없어요.
1: 사찰의 역사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이어져온 서로 다른 전통은 한국 다비가 지닌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여의도 국회에 교육과 수행, 전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지난 1일 국회 정각선언에서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범 스님은 하남, 탄허, 만화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3대 화상의 삶을 조명하며 하남 스님이 생전 강조한 마음을 바르게 쓰라는 정심의 수행 정신을 전했습니다. 특히 탄허 스님이 동국대 역경원장 시절 법당 100개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후학 양성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 및 복장 유물과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 등 고려 조선시대 성보와 고문서 4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좌상은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보기 드문 사례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의 핵심 성보입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은 국내외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으며 한문을 우리말로 읽도록 토를 단 석독 구결이 치밀하게 표시돼 고려시대 유식학과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인 삼

0: 김홍봉 선생집 권일과 태종 시기 관직 임명장인 고문서 안성 고신왕지가 함께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사관을 연 비로자나 국제선언주지 자우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우입니다.
0: 네, 스님 최근 나란다 수행관이 사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란다 수행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이 서울에 와서 학업과 포교, 전법을 할 때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숙소를 제공하고 또 스님들이 포교 전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사찰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거나 네.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법을 하고자 또 포교를 하고자 서울에 왔을 때 마땅히 거처할 곳이 좀 적당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닐 때 학사 과정은 기숙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석사, 박사 과정은 기숙사가 없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네. 보니까 스님들이 정말 좀 바른 전법, 정말 바르게 잘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0: 나란다 수행관이 지난 2018년 첫 걸음을 내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들도 분명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처음 나란다 수행관을 열어야겠다, 또 스님의 원력 궁금합니다.
1: 그때 어떤 후배 스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지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머물 곳이 없어서 네. 너무 힘들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포교 전법을 하라고는 많이 하지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너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좀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짐을 지고 그런 스님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후배 스님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0: 사실 운영을 하면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는 수행관을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모든 힘든 시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1: 네, 사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수행관을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네.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좀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네. 좀 후원을 모금을 좀 했더니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아는 스님들께서 우리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0: 자, 역시 이 어려운 시간은요, 혼자 힘으로 극복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 수행관이 사관까지 개관을 했는데요. 스님, 이 사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노보살님이 83세이신데 네.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로 살았는데 스님들께 은혜 갚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네. 해서 큰 금액을 주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무난히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나란다 수행관 사관은 방이 3개예요.
0: 네.
1: 그래서 3명의 스님들이 이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또 공부하고 또 전법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0: 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과

0: 시간을 채울 때 가구가 필요해서 가구를 구매하러 갔더니 스님들께서 쓰신다는 말에 선뜻 가구를 무상으로 내놓은 분들도 계시다고요, 스님?
1: 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였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 가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그 가구를 거사님들하고 날라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절로 간다고 이렇게 스님들이 쓰실 거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 저도 불자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쓰신다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무상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0: 네. 스님, 8년 동안 48분의 스님이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 가셨고 또 지금도 수행 중이신데 참 이 그야말로 도심포교의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간 이 많은 스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전법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1: 군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사찰 음식, 사찰 음식으로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또 종단의 교법사로 그 고등학생들, 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강단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분, 또 사회복지 네. 네, 관장하시는 분, 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네, 지도법사를 하시는 분, 다양하게 스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게 수행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게 됐고요. 특히 저는 스님들이 원력을 각자의 원력을 이렇게 꽃피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0: 네. 네. 스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란다 수행관이 4관까지 열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1: 뭐 여력이 되는 한 또 그 오수행관도 할 수 있으면 네. 하고 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원력을 가지고 특히 서울에 와서 전법 포교를 할 때 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나란다 수행관이 펼쳐갈 이 도심 포교의 여정이 더 여법하게 이어지길 BTN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앞서 소개해드린 나란다 수행관처럼 더 많은 스님들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여법한 환경이 두루 마련돼야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안입니다. 오늘도 먼저 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어니 제이 엘리스.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냐. 시간과 기운을 고려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오직 당신입니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하며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이해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는 신앙.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당신이나 자신 자신과 연애하듯 사랑.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불행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야, 만들어가지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서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의 순간이다? 선택의 순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까 말까 할 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누가 오라 해서 왔어. 우린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누가 친구가 이렇게 해서 왔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관계가 어떻게 되면은 그런 욕설이 나오고 미워하고 그러게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이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십시오. 좋은 잘된 일은 전부 다 내가 잘한 것이고 못난 것은 남이 한 것이고 이래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가 좋은 직장 얻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이러면 전부 다 내가 자식을 잘 낳았어, 잘 키웠지 이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또 세상에 나왔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자녀를 대했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철없을 때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 10대 정도 됐을 때 또 뭐가 중요하다? 훌륭한 환경, 좋은 환경을 맞이했다면은 잘 클 거예요. 그럼 맹자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세 번 이사한 거. 무덤가에 갔으면은 날마다 거지, 무덤에 그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게 되면 해가지고 제사 그 묘지에 할 때 쓸 때라고 또 제 명절 같은 데는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한 번은 어디냐 시장 바닥에 갔잖아요. 이사를 했잖아요. 시장 바닥에 가서 보니까 맨날 가가 시장에 가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장사하는 법.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 마지막에 이제 서당 옆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맹자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서적을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다 나의 탓입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늘 우리 불교대 같은 데서 말씀드리는 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 진실로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동상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런 분을 갖다가 존중한다 합니다. 바깥 대상물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했을 때 존중할 줄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뭐가 된다? 몸을 혹사를 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뭘 안 한다? 자학을 안 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학이란 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그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서가모니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잖아요.

0: 석가모니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면서 나의 나는 탄생하셨을까요?
1: 태어났습니다.
0: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분들은 탄생했고 나는 훌륭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을 깨달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의 인생은 출생이 아니고 탄생이야. 탄생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찬탄할 수, 그들이 나를 찬탄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 아니고 찬탄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요. 황벽선사가 배우를 갖다 만나게 된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전등록에 보면은 황벽선사가 황벽산을 떠나서 대오 대안정사에서 이름을 감추고 대중 속에 숨어서 절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찰사 배우가 대안정사를 갖다 방문해서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고등영정을 보다가 곁에 스님께 물어요. 이 그림은 누구의 영정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대답을 하죠. 고승의 영정입니다. 그렇게 배우가 묻습니다. 영정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사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면 이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 사진 보면서 야 하잖아요.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 고승 영정 볼 수 있는데 고승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자 배우가 묻습니다. 이전에는 참선한 스님이 계십니까? 스님이 대답합니다. 요즘 한 스님이 와서 허드렛 일하고 있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이 대답합니다. 배우가 말합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에 곧 스님이 황벽선사를 찾았고 배우가 선사를 보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스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네요. 이제 스님께서 대신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하죠. 그러니까 우리 황벽선사가 말씀합니다. 상공께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니까 배우가 질문을 하죠. 영정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황벽선사가 말씀을 하죠. 배상공! 대답을 합니다. 배우가 예! 그러니까 우리 선사가 말씀합니다. 상공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죠. 뭐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이 배우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는 참으로 선지식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사람을 이끄시거나 어찌하여 몸을 숨기고 계십니까? 이때부터 이제 배우라는 분께서 황벽 스님께 기회하는 것이죠.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들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법명이 있습니다. 또 호가 있기도 합니다. 나의 이름을 누가 불렀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당하거나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망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면 나 몰라? 농담하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체에 있는 물질을 갖다는 떠난 나 과연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을 보면서 어떤 모습, 어떤 분이 진짜의 나일까요? 예? 네?

0: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나 누구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나의 참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언어, 진실된 행동,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가 듣기에 아 저분은 진심이로구나, 말씀도 행동도 진심으로 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인격체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누구를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태어났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 행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도 있고 놓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행복을 선택해야, 즐거움을 선택해야, 기쁨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상대가 나한테 욕설을 하고 기분 나쁜,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면은 행복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많은 분들이 뭐? 당신이 뭔데? 이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데 누가? 내가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어? 내가 나를 무시하네? 이리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욕설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리가 들린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나의 아름다운 점,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던 언어이구나 하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보세요. 나는 당신과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 번, 세 번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행복을, 즐거움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의 언어에 따라서 가끔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즐겁기도 하고 상대의 언어에 따라 가끔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1초만이라도 한 1분, 아니면 1분이라도 아, 저 사람 지금 지 기분이 나쁘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 아니야. 나 1분만 기분 나빠고 나 내 좋은 생각할 거야.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뭐가 있잖아. 새로운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늘 나는 어떻게 된다? 순간 행복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우리 부처님께서는 늘 행복하셨을까요? 네? 우리 부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하소연하고 가끔은 아들들이 추가를 했잖아요. 왜 우리 아들 잡아갔느냐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항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 당신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는 뭐가 됐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갖다 기뻐하게 됐잖아. 부처님이 오라 해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가 왜 내가 출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이유를 갖다 부모에게 일러주니까 부모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나는 훌륭한 사람임을 스스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못난 사내 아닌 것을 갖다가는 인정하셔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배우가 보면은 1857년에 쓴 서문에 하면 자신이 842년 강서성 종릉의 관찰서로 부임하였을 때 황벽선사를 가까운 용사로 초빙하여 아침 저녁으로 돌을 물은 것을 모아서 이번에 말씀드릴 전신 보배가 되었고, 848년 안희성 완능이라는 관찰사일 때도 개원사에 모셔서 법을 전해드린 것을 기록하여 완능록을 만들어 뒷날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기록이 선사의 본문을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편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전해졌답니다. 이 전신보표가. 근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허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허스님. 경허라는 스님께서 법무사 조실 하실 때 1908년 법무사에서 선문 차료라는 것을 갖다는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선선자에는 문문자에다가 모을찰자다가 중요할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모은 것이 바로 선문자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는 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갑니다. 나가가지고 8페이지요. 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가 마음 하나가 중생도 되고 부처님도 된다. 황벽 스님이 배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륙이 한 마을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륙 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마음, 마음이나 엄마의 마음은 똑같지요.
1: 예.
0: 어디에 똑같아져야 될까요?
1: 자녀를 네? 사랑하는 마음.
0: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맞지 않나요?
1: 네.
0: 그걸 잊지 않으면은,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여덟 가지 길을 갖다 우리가 제시했죠. 잘 아시죠? 이 팔 정도라고. 여덟 가지 바른 정자에다 길도 자라고. 팔 정도. 처음이 뭐냐, 바른 견해 해가지고 정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 해가지고 정사유. 또 바른 말 해가지고 정어. 또 바른 행위 정업 했습니다. 바른 생활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 바른 집중해요 정정. 이렇게 여덟 가지 길을 갖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바른 생각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바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바른 것인가? 마음 챙기기를 장려하고, 또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실수가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집중해서 행동하는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뭐다? 붙다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1: 네.
0: 그러면 또 우리 저 불교 이야기만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군자가 되는, 우리는 절지절에서는 우리가 부처님 되는 게 좀 목적이지만은 유교에서는 공자님에게서는 군자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부따와 같은 지위에 선 겁니다. 군자는 저 논어의 계시편에 보면은 군자가 항상 생각하는 아홉 가지를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날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익이 될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해라. 부처님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뭘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은 여덟 가지 또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하고 할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을 잘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부따가 되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열애가 되었습니다. 세상세 존중할 존자잖아요. 세 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제가 세 존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지위에 설수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한테 봐서 인사할 때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된, 어떤 인사를 해야 된다? 당신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될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뭘 해주십소가 아니고, 이루게 해주십시가 아니고,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새 존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거기 부처님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경전에서는 제불에, 모든 제자에서 해가지고 제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안목이 된다면은 모두가 나와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 저기 남해 보리암에서 옛날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잖아요. 무학, 하루는 이성계라는 조선 초대 왕이 농담 한번 합시다 하잖아요. 농담 한번 하네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무학대사가 돼지같이 보입니다. 돼지가 뭡니까? 돼지가 보입니까? 많이 먹잖아요. 탐욕심, 먹는 게 식욕이 너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무학대사님께서 좀 잡수는 걸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무학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무학대사도 내가 보기에 우리 그때는 왕이 아니었겠지,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왕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이십니다. 그 이성계가 말씀, 이런, 아니, 우리 농담하기로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니까, 우리 무학대사가 말씀하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 눈에 우리 남편은? 예? 네?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냐. 내가 존중받아야 돼. 존중받게 되면은 상대를 갖다는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부처님은 되는 것은 어렵다면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 중생은 왜 중생일까요? 중생은 뭡니까? 뭐가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삼독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심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 판단을 잘못하는 실수가 많다. 부처님 된다는 것은 나 상대를 존중하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를 갖다는 배려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먹으면 우리 부처님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구, 내 생각대로, 내 의사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면은 순간

0: 뭐가 있다?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 친구한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면은 탐욕심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늘뭐 한다? 상대하고 비교를 해요. 내 친구가, 좋은 가방, 명품 가방 샀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없는데? 그럼 누구를 갖다 긁어야 될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돼.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긁어가지고 누구 뭘 만든다? 불화를 만들어요. 내 욕심 줄이면은요,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거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나? 타인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1: 네.
0: 비교함으로써 뭐냐? 스스로가에 숨겨져 있는 욕구, 욕망에 이렇게 갖다 꺼내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왜 만드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 못 가진 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먹는 거, 그거 똑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보다 더 학력이 높고 뭐 지식이 많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한 말씀 일러줄 때, 아, 진짜 세상의 진리를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구나, 했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뭘 없애야 된다? 상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부족함을 보는 마음을 없애야 돼. 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을 열면 옷이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 열 벌이 있다면 열 벌 다, 여름 옷이 열 벌인데 열 벌은 여름날 다 입느냐?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면은 나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돌아가면은 불 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청소도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 방에는 요새 로봇 청소기가 있다대요. 그럼 물걸레로 헤어지는 것도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서 쓸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 제가 걸레 빨아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세탁기가 이제 세탁을 해준다 하지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된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한다? 주어져 있는 것을 갖다는 보고 살아야지, 부족한 것을 보면은,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내 옆에 분들 보면서, 와, 누구는 말이야. 방 청소도 해주고, 그 누구는 말이야. 옷 같은 거 풀도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한정없는 거예요.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걸 보려는 말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1: 네. 네.
0: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이 욕구가, 이 욕망이 정당한가,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샤워해야 되잖아. 이 몸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땀나고 뭐한 거니까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땀나지 마라 하면 땀안 나야 되거든요. 땀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우리 천상에서 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내 욕구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서 흘러가주는, 따라가주는, 그렇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의 추세를 따라서 나를 갖다 개발하는, 이 세상에 어떤 나는 뭐하러 왔다, 이 세상을 흘러가면서 나를 개발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 좋은 분,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 또 나를 그들에게, 그들이 나를 볼때 언제나 당신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새 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 일어나는데 세수하러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서는 꼭 거울 앞에서 다 닦고 나셔가지고, 너는 오늘 하루 이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자. 다짐하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오늘은 이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고, 내일은 이러면,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스스로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웅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웅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웅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국민과 성불한 것도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한 것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40억 년 전부터 지구가 40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산소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혁명전환. 그걸 1차 산소혁명기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현상 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발생학에 대한 것도 한 7, 8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암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100년 정도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예, 순환계, 근육계, 신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현상은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이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감이 안 잡혀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한 천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할 때, 서울시의 천만 명의 인구가 건물과 자동차와 사무실과 공장과 쭉 이렇게 사람이 천만 명이 그 속에 이렇게 엉겨 붙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걸 하나의 세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를 이해하는 거, 생명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성요소가 1억개도 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세포입니다. 예, 이 세포는 바로 이 생명현상 그 자체죠. 예, 그래서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원액세포, 진핵세포. 예, 간단히 원액세포를 박테리아라 합니다. 자,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뭐라 그러냐 하면, 동물, 식물,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건 다 진핵세포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진핵세포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진핵세포는 뭐냐 하면, 여기 핵이 있다는 겁니다. 진핵이란 말은, 핵이 있다. 핵이 있고, 이거는 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핵이 없음.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거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균류. 균류는 버섯하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현상을 거의 다, 90%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탁 처음 좀, 어우, 복잡해.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몰라. 이럴 때는 일단 스탑 하시고 빠져나와서, 근본을 다시 보면,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부터 한 40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부터 출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요거는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한 36억 년 이렇게 주장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론은,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한 5억 년 지났을 때 그 무렵에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핵세포는 언제 시작했느냐? 이거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억 년, 대략 20억 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20억 년 전에 출현했는 겁니다. 그럼 왜 20억 년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느냐 하면, 요 계열에서 27억 년 전에, 지금부터 27억 년 전, 전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지금부터 27억 생기고 나서 40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그다음에 지구가 생긴 게 45억 년 전. 대략 45억 6천만 년 전입니다. 그럼 27억 년전 같으면 지금부터 27억 년 전입니다. 대략 요쯤이라 합시다. 27억 년 전. 여기서부터 27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지구에 오존층이 생깁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대략 이거는 황, 설포, 황에 대한 그 동위 원소를 그 지구 자외선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가 엄밀히 이렇게 하는 물리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존층이 27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27억 년 이전에는 생명이 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이제 대략 40억 년 전에 생명이 시작했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7억 년에서 20억 년. 요 20억 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억 년 전이 20억 년전 기점은 현재로부터 20억 년전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바로 우리 진핵세포가 지금 출현한 겁니다. 이 진핵세포가. 예. 이 진핵세포가 언제 출현했는가를 20억 년 전에 출현했다. 그러면 생명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무슨 생명체가 있었냐면 원핵세포가 있었어요. 박테리아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만 그리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사각형이 빈 구멍이 아니고 여기에 물질이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원핵세포죠. 그러다가 이 원핵세포에서 20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그대로 원핵세포 그대로 있어요. 이것만 있을 때를 박테리아라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바로 20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 이 진핵세포로 넘어갈 때, 요 외부에 있던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라 불러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언제냐? 대략 20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20억 년 전. 그 지구과학에서 20억 년 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구 전체의 생명 역사에서 한 획을 끈 사건입니다. 예. 20억 년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지구의 대기 중에 산소 분자의 농도가 1%쯤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20억 년전요 지구과학적 사건을 산소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을. 그걸 1차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핵세포가 요 안에 들어왔는데,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 박테리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DNA가 있어요. 이 DNA는 박테리아 벽에 붙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DNA예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이체내국으로 됐을 거에 요것도 자기 나름대로 요렇게 DNA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미토콘드리아도 독자적인 이 박테리아니까 DNA가 있어요. 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그요 미토콘드리아도 요 DNA를 갖고 이렇게 원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DNA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DNA가 두 개예요. 한 생명체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쪽에 있는 DNA를 원래 갖고 있던 DNA를 요렇게 테두리로 갖고 요렇게 에워 사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핵이라 불러요. 오마이 사이언스. 미토콘드리아가 된 이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이게 박테리아였어요.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 이름이 뭐냐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였어요. 예. 그래서 게놈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요 미토콘드리아 요 게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확히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가
지금 요 초록색

알파 프로테올란 박테리아가 이큰 세포, 이 원액 세포인데 이 세포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이 원액 세포의 후보자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이쪽을 한 20년 전에 봤을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세포가 이 원래 박테리아가 진핵 세포로 바뀐 이 박테리아가 뭔지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계에서 야가 교세균일 거라고 지금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니까 한번더 간단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구 역사 45억 년에서 대략 20억 년까지는 20억 년에서 현재 이렇게 보면 요때는 생명체가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도 생명체니까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자, 이걸 박테리아라 불러요. 그림을 그리면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 시토질. 시토졸, 세포질. 자,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야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박테리아를 한 마리를 잡아삼킨 게 먹은 거야. 이렇게 잡아삼킨 거야. 그런데 그다음 이 박테리아가 이 속에 눌러 살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갔고 이 박테리아야 그냥. 여기에서 외래 이 박테리아 한 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 잡은 박테리아 일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또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야도 이것도 박테리아니까네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박테리아와 DNA가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DNA. 이걸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네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야를 막으로 에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막으로 에어 산 이게 바로 핵막이 됐다는 거예요. 핵이 됐다는 거예요. 핵막.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부른 요거 있는 DNA 이 DNA를 부른 이름이 요거 있는 DNA를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거는 핵 DNA라서 N DN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 진화적으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게밑핵 요거 누클레어 핵 DNA인지 미토콘드리아 DNA인지 이걸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자, 요거 보여줄게요. 지금 핵 속에 DNA가 있죠. 예. 요걸 바로 어떻게 적느냐 하면 N DNA를 적습니다. 예. 그리고 자, 요 미토콘드리아 있죠. 요 그림에서 안 그려놨는데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 안에도 독자적인 DNA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냐면 미토 MT DNA라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냐면 우리 자 세포가 30조개도 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포에 DNA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핵 속에도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DNA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기찻길 원형의 기찻길 보셨죠? 애들 장난감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예. 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는 요렇게 건 요게 뭐냐면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빨이 자크 이빨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데닌이면 요거는 시토신이고 요게 구아닌이면 아데닌이면 티민이 되고 구아닌이면 시토신 되는 요런 유닛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개 요렇게 된 요걸 쌍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이스 페어라 불러요. 베이스 쌍이라 불러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는 요게 BP가 몇 개, 요걸 BP라 부르는데 이 베이스 페어가 몇 개냐면 인간이 16,500개가 돼 있어요. 16,500 BP로 돼 있어요. 대략. 예. 그러면 이핵 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핵 속에는 DNA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양 끝을 뭐라 하냐면 텔레미어라 불러요. 텔로미어. 자, 이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텔로메어. 끝단이, 예, 저 구두권에 양 끝이 있잖아요. 예, 매듭 끝이 있잖아요.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끝이 없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쩌면 박테리아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개념이 없다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쪽 핵 속에 있는 DNA는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 요거에 요 이빨, 요 두 개. 여기 만약 아데닌 같으면 이쪽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티미닌이 되는 요 쌍이 몇 개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한테는 62억 개나 있습니다. 62억 개. 자, 이건 몇 개죠? 대략 16,000 개잖아요. 이거는 62억 개 있잖아요. 그 DNA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포 속에 두 가지 DNA가 있다. 하나는 핵 DNA,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DNA. 그럼 미토콘드리아 DNA는 뭘 하느냐?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요거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요거 있는 거 보이죠? 요 성냥개비 같은 거. 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핵 DNA는 뭘 하느냐? 핵 DNA는 지금 여기 있는 핵 DNA는 예, 10만 종류가 넘는 뭘 만들어주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어서 만들어준 단백질의 일부는 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10만 종류 지금 몇 개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 논문의 데이터를 팔로우 해봤더니 한 4, 5년 전에 16만 종류까지 나와요. 이게 매달 개수가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분자세포 생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막 하다가 새로운 단백질 뭐 이런 게 나오면 그쪽에 또 보고를 해요. 논문을 썼든,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몇 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대략 16만 개 정도로 있어요. 그럼 우리 생명현상은 뭐냐면 16만 개의 목걸이라 생각하면 돼요. 색깔이 다른, 구슬의 색깔이 다른 16만 개의 목걸이가 세포 속에서 온갖 작용을 하는 걸 생명현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는 핵 DNA.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DNA는 요 자기 자체 수요가 있어요. 호흡 효수. 요걸 뭐라고 하냐면 호흡 효수라 불러요. 예, 네, 이게, 이쪽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단백질 유전자가 13가지요. 요걸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시 세포로 돌아왔어. 우리 세포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뭐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핵막이죠. 그리고 요거에는 구멍이 있죠. 요게 누클레어스 포르라. 이걸 핵공이라 불러요. 핵구멍. 지금, 요거, 10만 종류의 단백질, 호흡에서 요까지 했죠. 오케이. 지금 요걸 설명드립니다. 요게 잘 보면 요건 아주 묘한 겁니다. 지금 요걸 부른 이름이, 지금 이 막, 막이 보이죠? 이걸 부른 이름이 이제 보통 교과서는 이제 원서에서는 ER이라고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건데 ER이 뭐냐면 엔도플라즈믹 레티쿨라. 조금 어려운 라틴 말입니다. 레티쿨라. 엔도플라즈믹이란 말은 엔도라 안에 있다는 거고 이거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골기체라. 골기체하고 소포체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요거는 뭐냐 하면 소포체입니다. ER이. 그래서 요거 이름이 소포체입니다. 소포체인데 이게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포체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소포체가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요게 예. 지금 소포체에 요 붙었는 요 동그란 게 뭐냐면 요게 오늘 강의에서 계속 나올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우리 포유동물, 우리 인간한테는 세포에 몇 개 붙어 있나 하면 대략 100만 개, 10의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암세포부터 뭐 굉장히 많아집니다. 암세포부터 이걸 뭐 5배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동물 종마다 또 달라요. 그 대략 오다가

100만 개 오답니다. 요 리보솜.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요게 좁쌀 알갱이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디 붙어 있냐면 소포체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좁쌀 알갱이가 붙어 있는 소포체를 이게 까칠까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기에 뭐 대략 한 이게 100년 전부터 밝혀졌는데 이 초기에 연구했던 사람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퍼. 알이아래요. 이걸 너퍼. 거칠다. 표면이 거칠다. 왜 거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요 좁쌀알 같은 리보솜 땀을 그렇습니다. 리보솜 알갱이가 붙었는 ER막이다. 이래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요게 골기체입니다. 그러면 핵막은 지금 요게 핵막입니다. 자, 여기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핵막인데 사실은 핵막은 뭐냐 하면 소포체막입니다. 여기 같습니다. 따로 핵막이라 해갖고 무슨 그 세포가 새로운 뭐 막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로를. 어떻게 생각하면 핵막은 우리 저 뭡니까? 아파트에 방이 이렇게 있어도 단독주택에도 그 방을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애가 막 두세 명 더 생기면 애들이 사춘기 때쯤 되면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방을 하나, 예, 그 다시 만들 수 있죠. 그 벽을 만들면 돼요. 그 벽이란 재료가 여기 있는 골기, 예, 소포체 이 막이 핵막의 재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게 핵막이잖아요. 핵막이나 골기체, 아니, 소포체 막이나 같은 막입니다. 요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오마이 사이언스입니다. 제가 왜 놀라고 자꾸 오마이 사이언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핵막이라고 막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해놨는데 나중에도 공부를 해봤더니 핵막은 별거 아니고 세포질에 맨날 있던 그 소포체 막을 좀 더 휘어갖고 DNA를 감싸는 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한 거예요. 벽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재료를 그냥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중중합니다. 핵막은 소포체 막의 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보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백질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인데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 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잘 따라오세요. 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들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 막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 막은 무슨 SER을 적어놨죠. SER. 이거는 서무스란 말입니다. SO2H 부드럽다. 그 다음 매끈하다는 말입니다. 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는 거. 이거 왜 좁쌀알이 안 붙었으니까. 이 리보솜이 안 붙었으니까.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막이 리보솜이 붙으면 조면소포체. 우리나라 말로 조면소포체. 이 조차란 말이 거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여기 리보솜이 안 붙었잖아요. 이게 안 붙으면 매끈하다 해갖고 서무스. 이걸 뭐냐면 활면 소포체. 됐죠? 예. 자, 그럼 골기체는 뭐냐면 골기체는 간단히 말해 단백질 운송하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야가 톡 떨어져 갖고 여기로도 가요. 그럼 여기로 바뀌면 야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단백질이 여기 모이면,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도 요 막이 톡 끊어져요. 여기서 요 막이, 요 부분이 톡 끊어져 독립해버려요. 그럼 요 속에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야들은 요렇게 가서, 여기로 가서 세포 바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조금 복잡해졌는데, 요, 대략 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요거 있는 요 DNA. 따라오셨죠? 이 DNA를 또 풀어보면, 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염색체. 체자는 뭐냐면, 몸체자입니다.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몸,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400나노미터. 예, 이게 염색체. 그럼 우리 세포 속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23개 쌍으로 되어 있어요. 낱개는 몇 개냐 하면 낱개란 말은 요거 요렇게 두 개잖아요. 두 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낱개로 치면 46개. 이걸 염색체라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졌을 때, 이렇게 풀어졌을 때, 혹은 이렇게 풀어졌을 때를 부른 이름이, 이렇게 돼서 부를 이름이 염색사.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는 바로 DNA 이중나선.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리가 배웠던 그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요 부분은, 특별히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일 때 부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크로마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 멘트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세포를 공부하는 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를 알아가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주인이 돼갖고, 지구에 착륙해서 서울시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주인이 돼갖고 서울시에 이거 뭐지? 이걸 내가 분석해갖고 보고서를 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뭐고 사람이 뭐고 자동차가 뭐고 하나도 모르는 어떤 외계 문명에서 온 외계인이 서울시를 보고 내가 보고서를 한번 써보겠다. 이게 뭐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세포는 첫 번째 보니까 막 이렇게 쪼면 점들이 막 움직이잖아. 봤더니 그게 사람이고 우리 알고 봤더니 동물인 거예요. 그 다음 건물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 어디로 가지? 건물로 들어가는 거. 왜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하나 유추해보면 여기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해서 서울시를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서울시를 2026년 4월, 5월 초순에 봤던 거 하고 그러면 서울시를 신라때로 다시 돌아가. 대략 1000년 전에 서울시는 어땠을까요? 이 영역은. 건물들은 거의 없었죠. 예. 네. 고속도로도 없죠. 그런데 1000년 전에 서울 영역은 있죠. 만년 전에도 있었죠. 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런 유출을 해보셔야 돼요. 세포가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게 인구 천만의 서울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면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알고 나면 이걸, 이런 걸 30억 개 모으면 생명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세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크기가 대략 한 2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 세포는 항상 20마이크로 정도지 또 세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10마이크로짜리도 있고 뭐 한 30마이크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세포 하나가 눈에 보이도록 1000마이크로도 넘는 세포도 있고 대략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거는 대략 한 20, 30마이크로짜리입니다. 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핵입니다. 와, 대단하죠? 예, 네, 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수제비처럼 쭉 나와 있는 이렇게 질퍽하게 흩어져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실체를 본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미토콘드리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를 눈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면 자,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육세포는 1000개 정도, 간세포는 1500개 정도, 우리 신경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 예, 거의 2000개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략 범위가. 그럼 요거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뭔 세포인지 몰라요. 일반적인 세포로 하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여기까지 왔어요. 뭐 130개, 135개, 140개, 400개, 500개 쭉 왔어요. 자, 대략 1000개쯤 되겠죠. 그러시면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럼 이걸 몇 개로 채야 되지? 이거 붙어 있는데? 쭉쭉한데? 예. 이거는 몇 개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로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요거는 요것도 분리되려 하고 있죠. 요거는 두 개 떨어져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도 요거 톡 나가 갖고 요거는 다시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오마이 사이언스. 미토콘드리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뚝뚝뚝 수제비 뜨듯이 뚝뚝 떨어져갖고 독립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돼 있죠. 독립돼 있죠. 이거 없으면 독립된 거 없죠. 다 네트워크로 돼 있죠. 연결돼 있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생명현상입니다. 생명현상은 개별 딱딱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었나요? 미토콘드리아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죠?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거는 두 개 떨어져 있죠? 이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렇게 하나 떨어지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이쪽에 와보세요. 이거는 구별하기 어렵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쪽에 오면 명확하죠? 하나하나 떨어져 있죠? 예, 떨어져 있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첫 번째 분열하고 분열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야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물으면 딱 하나만 대답하십니다. ATP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루에 만드는 ATP 양을 계산해줬죠. 그때 요 강의 한 달 전에 아마 방송 나갔을 겁니다. 그때 계산을 제가 엄밀히 해줬습니다. 얼마나 나오냐면 80kg 정도 만들어진다, 데이. 그래서 이어서 만들어지는 게 ATP. 오, 굿. ATP가 만들어지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계산해 준 게 80kg이었는데, 이거 범위가 그때는,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좀 더 통상, 이거는 좀 조금 극한적으로 큰 값이었었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대략 하루에 50kg 정도, 10시간 만에 50kg 정도 만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루에 넙하게 ATP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물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뭐가? 미토콘드리아. 이 점도 주황색, 이 점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야들이. 그럼 미토콘드리아 뭘 한다? 무조건 물으면 ATP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데 이거 뭐 초록색 선이 막 나와 있죠? 네,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 나와 있습니다. 액틴. ACTIN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요것도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 갖고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겁니다. 선을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막 자랍니다. 막 자랍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선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를 이렇게 된 세포 속에 이게 실체입니다.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제대로 이제 세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이걸 흔히 말하면 액틴 필라멘트라 그래요. 예. 네. 요 끝에는 또 뭐 이렇게 뭐가 있죠? 이건 전부 다 뭐냐?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네. 그래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액틴 필라멘트는 어디에 많으냐 하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세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근육세포를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세포면. 근육세포는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많아요. 세포 하나당, 예를 들면 세포 하나당 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런 경우는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핵세포라 불러요. 근육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다핵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근육하고 태아 때 태반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잠깐 나타나요. 드뭅니다. 대부분 세포는 핵이 하나요. 근데 근육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단면에 국수다발 잘란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단면. 이게 근육세포입니다. 이 국수다발 같은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자른 겁니다. 됐죠? 바로 액틴 필라멘트. 근육에는 근육세포의 적어도 50%가 넘는 양이, 자,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근육입니다. 아마 근육 전체 이 다리 근육을 다 빼내면 얼추 한 20kg가 넘어요. 한 30kg쯤 돼요. 여러분들 몸무게에 어쩌면 한 3분의 1 정도가 근육이라 되잖아요. 그 근육의 50%가 넘는 게 지금 이 초록색 이겁니다. 이 선입니다. 이거 보이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 근육세포라면 액틴 필라멘트가 쫙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이건 액틴, 근데 이건 미오신, 요 두 단백질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합니다.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움찔 하는 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말을 하고 걸어가고 이 모든 게 지금 요 단백질, 요 액틴, 미오신 이렇습니다. 근육인 경우 그렇습니다.
근육세포. 자, 이거는 이미의 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면 여기 있는 이 선을 이게 눈에 보이잖아. 염색된 거, 염색. 이거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어떤 이렇게 바싹 마른 노인이 이렇게 그 잠자리 채 같은 걸 갖고 바닷가에 가서 예.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간을 바닷가에 가서 해파리를 건져 올립니다. 저는 동해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살았어요. 동해안 울진 후포 이쪽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살았는데 여름 밤에 이렇게 보면 해파리들이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면요. 이 해파리들이 빛을 내는 걸 우리가 어릴 때본 적이 있어요. 많이 봐요. 그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 알록달록한 빛을 내요. 해파리들이. 그럼 보셨죠? 그래서 이 어떤 과학자가 이 할아버지 일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거의 몇년 동안 바닷가에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해파리 맞아봤어요. 그래서 해파리에 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요. 바로 해파리에서 추출한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갖고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세포 속을 지금 이렇게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형광 물질이 된 거예요, 그게. 해파리에 빛을 내는 걸, 그 원리를,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해 연구를 해갖고, 지금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노벨상을, 예, 몇개 줘도 아까울 정도, 그 정도로 중요한 연구했어요. 그 일본인 연구자가 평생을 해파리에 있는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연구해갖고, 그 형광 물질을 추출해갖고, 그걸, 그 후에 모든 전 세계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해파리에 빛을 내는 그걸 이쪽에 적용을 해갖고, 빛을 내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야말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세포 속을 눈으로 볼수 있다. 해파리가 빛을 내는 그 원리를 그대로 세포 속에 적용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입니다. 예. 지금 형광물질 나와갖고, 예, 색깔별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미토콘드리아, 초록색은 대부분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이게 실체가 뭔지를 실물을 보게 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요거 잘 보시면 가운데 진한 부분 있죠? 자, 보세요. 좋아요. 어이, 테두리 보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립니다. 보이죠? 이게 바로 핵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바로 핵. 예. 그리고 세포 전체에서 보세요. 세포 전체에서 한20% 이상 되잖아요. 어떤 데는요, 이게 핵이 세포 전체에서 한 40, 50%까지 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오히려 좀 적은 상태예요. 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핵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걸 다 아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핵 바깥에는 DNA가 이렇게 삐져나올 수는 있어요. 핵 바깥에 나와 요게 탁 토막이 돼갖고 요 DNA 가닥이 요렇게 가닥이 핵 속으로 나왔다면 이 세포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선전포고한 것 같습니다. 뭐, 한번들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포는 완전히 경고신호가 울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워하냐면, 핵 속에 있는 DNA가 삐져나오면 세포질로, 이게 세포질이잖아. 이걸 시토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로 나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 소리.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포질 속에 DNA가 있는 경우는, 이게 만약에 세포질 속에 DNA가 있다면, 이 경우는 대부분 90% 어떤 상황이냐면,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박테리아 DNA가 들어왔다고 이게 완전히 야단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외부에서, 자, 여기서 박테리아가, 요 박테리아 DNA가 있다고 그랬죠. 야가 쳐들어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야, 박테리아 DNA가 나오든지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19 바이러스 아죠? 바이러스 이런 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이거 그려줄게요. 바이러스가 착륙선처럼 이렇게 앉아요. 담배 모자이크 보면 이거 바이러스가 탁 착륙선 앉잖아요. 세포에 앉으면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 보듯이 이 DNA를 이렇게 심어줘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야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자기 DNA를 요 안에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박테리아. 이거 바이러스, 이런 일이 수억 년 동안 이 세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는 항상 이런 DNA가 내, 이쪽에 있는 DNA, 이쪽에 있는 내 DNA가 아닌 뭐가 여기 이쪽에는 DNA가 있으면 안 돼요. 놀랍죠? 여기는 DNA가 있으면 바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네.

이게 바로 무장공비 같은 거예요. 서울시에 갑자기 무장공비가 탁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에서 경보 시그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팅이라는 가스 스팅, GAS 스팅 이 시스템, 요거는 뭐 굉장히 저 세포적인 가스 스팅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특공대들이 경찰 특공대, 우리나라 막 그 우리나라 특공대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공대들이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스 스팅 시스템이 이게 전부 다 단백질들입니다. 야들 다 잡으러 가는 단백질들이 출현해갖고 이 전체가 이제 경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자,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DNA는 반드시 핵 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삐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포가 노화되거나 그러면 삐져나와요. 좀이 삐져나와요. 그러면 토막이, 여기서 우리 내 DNA에 토막이 나오면 이 사건으로 야가 오인을 해버려요. 네. 자, 그러면 이 핵은 이 전체 세포는 이 사이즈가 얼마냐?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대략 2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핵은 여러 종류인데 핵은 큰 경우도 한 10마이크로까지 돼요. 마이크로 오더입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만 해요. 더 커져. 이제 아시죠? 소리. 자,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 적은 거로 요만하잖아요. 여러 가지 크기가 있다는 거. 요렇게. 미토콘드리아 훨씬 크죠. 핵이. 자, 그러면 핵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DNA. 됐죠? 그런데 이 핵에 DNA가 있는 방식이 엄청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한번 제가 그려주겠습니다. 핵의 DNA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게 몇 개냐?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인데 이게 몇 개냐 하면 낱개로 치면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구두권처럼 운동화권처럼 되어 있다면 요 끝단이 있습니다. 요 끝이 요 두 끝이 텔레미어입니다. 요 끝이 바로 텔레미어. 들어보셨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텔레미어. 요 끝이. 예. 그러니까 46개 곱하기 2 해갖고 그게 한 100개 정도의 끝단이 있습니다. 요게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노화가 되면. 텔레미어. 오케이? 자,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구멍이, 요게 구멍입니다. 요 구멍이 요게 핵공입니다. 이 핵공이 몇 개냐 하면, 그랬죠. 대략, 우리 같으면, 3,000개 정도 있다 보면 돼요. 이 범위가 3,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 구멍이. 이 구멍을 만드는 요것도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도 한 10개가 넘어요. 요것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핵구멍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세포하고 이쪽에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분자들이, 이건 단백질하고, 뭐, 여러 가지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구멍이요. 성분이요, 성분. 이렇게. 그러면, 이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느냐 하면요. 1초당 1000개 정도 이동을 해요. 이 분자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초당 1000개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멍이 몇 개? 3,000개. 그럼 1,000 곱하기 3,000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초당 핵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질의 양은 300만 개. 300만 개의 분자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럼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주황색은 전부 다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 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만 사이언스.

덕득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사국에다

전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자인무와 상무인 상무중생상무 수저 성수에 나와 즉시비상 인상용생상수자상규시비상하이고 일체대상칭유

아소공양 재물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섭이여서 불릉겁수보리 약선남다선여오말사

많은 허물이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나버리면 냇물이 바다로 들어가 점점 깊고 넓게 되듯이 죄업이 무겁게 쌓인다. 그러나 허물이 있을 때 스스로 그릇된 줄 알고 악을 고쳐 선을 행하면 죄업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환자가 회복돼 가는 것과 같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와,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되시는 거사님께서 그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보내주신 편지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너무 긴 부분은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보내주신 불자님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제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광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 TV 소나무 시청자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딸아이가 소아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불교를 알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딸이 아플 때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쓰러진 딸을 장모님과 아내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자신이 방 천장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거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도 1월에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날 밤에 아내가 기절을 했는데 저는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는 천지파량 신주경 책을 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내어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에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해주기를 아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길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멀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두 딸을 잘 키우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해 4월 초에 가랑비가 날리는 날 거사님이 연락이 와서 밀양 얼음골에 가서 딸의 병을 낫기 위해 길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얼음골에 있는 가마 불폭포에 갔습니다. 잘 아는 노보살님이 그 폭포를 화엄성중 폭포라고 했습니다. 옆에 거대한 폭포를 관음폭포라고 했습니다. 거사님과 함께 가보니 아무도 없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 위에는 15에서 20cm 깊이의 작은 소가 있었습니다. 발을 소에 담그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발언하였습니다. 불보살님, 천지신명님, 우리 불쌍한 딸 병이 낫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천수경과 팔양경, 화엄경 야창계를 독송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화엄경 야창계를 세 번째 독송하는데 믿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발바닥 밑에서 번개처럼 회오리치듯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이야기가 떠올라 겁이 나서 눈을 뜨니 그 힘이 배꼽 밑에 단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엄경 야창계를 끝내니 그 힘이 바위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함께 온 거사님께 이야기를 하니 놀라워하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가마불 폭포에 도반들과 다시 가게 되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폭포에서 놀다가 하산할 때 뒤에서 무엇인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이지만 폭포에서 금

0: 빛빛 찬란한 불보살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일행을 불러 다시 뒤를 돌아보니 불보살님의 모습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족들과 그 폭포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폭포 밑에서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는데 천수경을 마치고 아내와 제가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전국에 안 가본 절이 없을 정도로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딸아이는 원래 병원에서 소아 당뇨 합병증으로 1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19살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전생과 내생이 있는지 의심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전생과 내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도 믿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예,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았죠?
1: 네.
0: 예,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다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록새록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거사님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그 편지 내용에 그 부인이 갑자기 기절했을 때 119에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기도가 끝나니까 아내가 이제 눈을 떴다. 예,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쓰러지면 무조건 어디다 전화해야 된다?
1: 아,
0: 그럼요. 예, 119에 무조건 119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119 오고 가는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119에 꼭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갑작스런 일이 당하거나 몸에 갑자기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다 연락해야 될까요? 예, 일단 119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아마 거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러셨나 봐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19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야 119, 119 번호가 몇 번이야? 119 번호가 몇 번이야? 이랬다는 너무 이제 당황하고 놀라니까 119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순간 움찔했어. 예? 그렇죠. 119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거나 아프면 먼저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 거사님이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보살님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누굴 봤다고 했죠? 예, 친정아버지. 예,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 딸이 둘 있으니까 잘 키우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와도 괜찮다라는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다들 보셨잖아요.
1: 네.
0: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가 김가야 가자 뭐 이래가지고 데려갔는데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얘야 얘야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어서 돌아가라 하니까 뭐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다 이런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화를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전에도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소나무에서 풀어야 할 썰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예, 그 주변에서 스님 이야기거리가 아직도 남으셨나요? 하는데 예,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엄청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근데 이런 뭐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다시 깨어났다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승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걸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그 어렸을 때 소아당뇨가 합병이 돼버리면 이렇게 오래 살기가 좀 힘들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힘든데 그 편지에 보니까 원래 의사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했다? 예, 10살까지. 예, 그래요? 예, 틀렸어요. 예, 10살까지 아마 10살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몇 살까지 살았다? 19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본 이 스님의 입장에서는 아, 이때 가피를 잘 받으셔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사람의 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그 일찍 세상을 떠난 따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분명히 어딘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수행에 큰 공덕을 성취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는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나무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잘 안 들어보셨나? 예. 그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쯤 일이에요. 70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5년 전쯤의 일인데 그 어느 거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이미 50, 60이 되시던 때라서 아마 지금쯤에 세상을 떠나셨겠죠. 근데 이 거사님께서 원래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대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으로 가셨답니다. 일본을 건너가셔서 일본의 후쿠다현이라고 있대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후쿠다요? 그 가보셨나요? 가보진 못했고 예, 드라마만 보셨구나. 후쿠다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 그의 이제 광복을 한 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게 20대 초반이었대요. 21살인가 22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처음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군 근처에서 일을 하셨대요. 미군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다가 71년에 이제 독립을 하셨대요. 내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셔서 운수업을 하셨답니다. 그때 이제 트럭 같은 거 사놓고 옛날엔 트럭 사는 것도 그 돈이 많이 들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당신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트럭도 사고 운수업 이제 그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난 게 73년 7월 달이었대요. 한차 여름이죠. 예, 73년 7월 달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뭐 부산에서 양산을 가는 길이었나 뭐 양산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었나 하여튼 그쪽을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구포 쪽으로 들어갔대요. 뭐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길을 잘못 여러분들 잘 모르죠? 뭐 예. 예, 뭐 고개는 끄덕이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구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대요. 구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완전 비포장이었답니다. 막 비가 오면 막 진흙밭이 되고 그런 비포장을 데커덩 데커덩 데커덩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차는 또 막 데커덩 데커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고 있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셨대요. 갑자기 그 막 되게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정신을 딱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절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이 거사님께서 그래도 명이 있으셨는지 눈을 떴는데 차가 진흙밭에 이제 내동쟁이 쳐가지고 차 안에 핸들 위에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예, 몸이 이제 몸에 뇌 충격을 받았는지.

0: 몸이 안 움직였는데 뭐 구사일생으로 우여곡절로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견됐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 이제 뇌가 뇌 혈관이 터졌는지 반신불수가 돼서 그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옛날보다는 무언가 좀 이렇게 의학이 발전이 덜 됐을 때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반신불수 돼버리면 고치기가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반신불수가 돼버렸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재산도 이제 다 써버리시고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에 이제 그 중풍 반신불수가 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거의 다 써버리고 이래 버리면 사람이 어떤 절벽에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삶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장애를 느끼시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이대로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시다가 그때 예전에 인연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인연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셔가지고 요 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것도 다 그대가 전생에 지은 업장, 업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한번 간절하게 해봐라.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런 종교에 뭔가 귀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스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예전에 인연 있는 사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쪽 전라도의 영광 불각사라고 있어요. 불각사 들어보셨나요? 네. 워낙 유명한 절인데 가보셨어요? 예, 또 아는 절 나왔구나. 예,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는 절 나왔어요? 절 좋죠?
1: 큰 집이.
0: 아, 그래요? 아, 예, 좋겠네요. 예. 어쨌거나 불각사에 가셨대요. 예. 불각사에 갔었는데, 불각사에 가서 이제 거기 스님들께 여기서 제가 몸이 아픈데 기도를 좀 올리겠다 허락을 받은 뒤에 거기서 이제 몇날 며칠 기도를 올리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세웠는데 그때 비장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대요. 내가 죽든가 살든가 여기서 내가 결판을 지겠다. 내가 기도하다 차라리 절에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 절은 뭔지 예? 아니 왜 절에서 죽어? 예?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예? 내가 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 근데 마음이 이런 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불각사에 다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불각사가 워낙 유명한 절이고 법당이 잘 되어 있었는데 네. 그 거사님 말씀이 당시 이제 70년대 불각사에 딱 가봤더니 법당이 너무 쇠락해가지고 막 위에선 비가 새고 새는 비가 막 불상에 이렇게 눈물 자국처럼만 나 있고 주변에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네. 그 옛날에 되게 이제 산골짜기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요 거사님이 너 가슴이 갑자기 울컥거리더래요. 네. 그러니까 아, 내 신세나 부처님 그 비 맞고 있는 부처님 신세나 이걸 유식한 말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알고 계셨어요? 예, 예. 그 동병상련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 신세나 부처님 신세나 그거 무슨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 계신 법당을 제가 보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낸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당을 새롭게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제 몸에 병이 싹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면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대요. 그냥 대충 스님한테 들은 대로 속으로 염불 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 하면서 계속 절을 올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거사님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절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반신불수이신 분이 절 한번 하려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 108배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온몸을 부들부들부들거리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0: 앉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답니다. 절을 몇 번만 하면 온몸에 땀이 푹 젖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그런 도끼가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아유 좀 쉬었다 하지 뭐 이래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예?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유 스님이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불자님들이 다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도 그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러면 그냥 웃지요. 예?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 몸이 피곤하면 하루 쉬고 이틀 쉬다 보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다 보면 한 달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를 지독하게 기도해서 큰 가피를 받은 분들 특징이 정말 간절했대. 와.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아니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내가 믿을 게 누구밖에 없거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한 거예요. 그 반신불수인 몸으로 몸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염불하고 그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절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했대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데 온몸이 다 탈진을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다 탈진을 해서 살짝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절하듯이 착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그 대웅전에 부처님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딱 나타나시더래요. 꿈속에 생생하게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다 나타나셨는데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꿈인 것도 모르는 거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 부처님이?
1: 네.
0: 세 분 중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인지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이면 이쪽이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저쪽이잖아요. 하여튼 어느 쪽? 왼쪽이에요. 네, 그 거사님이 어느 쪽 왼쪽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왼쪽에 있는 부처님이 자기한테 뭘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래서 뭘 내미셔서 뭔가 하고 봤더니 황금빛 반짝반짝거리는 황금빛 구슬을 주시더래요. 구슬, 황금 구슬. 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황금 구슬을 딱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품에 안았는데 품에 안는 순간 온갖 기쁨과 서러움과 오만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꿈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황금 구슬을 안고 예? 황금 구슬을 안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고 얼굴도 눈물로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꿈에서 울었던 게 진짜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는데 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어디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찬물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시원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중풍이 나아버렸대요. 와. 아, 예. 오늘 리액션 좋아요. 오늘 리액션 좋네요. 예. 그래요. 계속 이런 분위기 유지합시다. 자, 어쨌거나, 예. 이게, 약 45년 전쯤에 어느 거사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거사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가? 나는 보살님들을 믿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는다는 것을 믿는가? 예.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데 정말 부처님을 믿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대충 해도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죠. 너무 믿는 거야. 예, 너무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불교는 인과응보 예? 2년에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반신불수인 거사님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한 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절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의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일보살림의 가피를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불보살림의 은은한 가피를 입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그 보살님, 어느 불자님,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소나무, 우리가 소나무가 약 120회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나 편지 오시는 분들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세요.
1: 맞아요.
0: 예, 가만히 보면 뭐 제가 절대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부산 쪽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부산이 좀 불심이 유독 강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그 이제 이야기 그 편지 읽어드린 것도 부산에서 보내주신 거고, 또 지금 이야기도 또 이제 부산의 어느 불자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소나무에서 이렇게 편지 보내주신 분들 보면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의 이 여성 어느 불자님, 보살님께서 그 이제 경험하신 체험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자기 이제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 따라서 절에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라와서 절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절이 이제 친근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병원을 갔는데 문제 뭐냐면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고 몸에 병이 있으신데 뭐랄까 이렇게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만 병, 유명한 병원은 다 다니고 한방 치료도 받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어머니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5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니고 유명하다는 어떤 한의원도 가보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다들 가족들이 큰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갑자기 뭐 쓰러지시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심이 약한 분들은 아이고 절에 평생 다녀봤자 영어 먹구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편하게 살려고 절에 열심히 다닌 건데 하나도 영험없네, 예? 절에 다닌 거 다 뻥이다, 뭐 이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불교는 인과업보라고 했죠. 옛날부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에 걸린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전생에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교는 인과업보잖아요. 내가 지은 건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될 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주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이번 생에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그런 법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불교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믿으면 저절로 일이 풀리는 종교는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1: 내가
0: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열심히 짓고 공덕을 열심히 쌓아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의 업장과 나의 빚이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심이 꺾이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머니 되는 보살님도 절을 어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셨는데

0: 갑자기 쓰러지셔서 5년 동안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때 같이 절에 다니던 이웃집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이웃집 아줌마가 얘 이럴 때는 그냥 기도를 해라. 어머니를 어디 절에다 모셔놓고 너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봐라. 병원에 이렇게 다녔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이거 전생에 엇보일 수도 있다. 기도를 해라. 그 보살님 좀 배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살님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불심이 있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들들이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아 몸도 아픈 그 노인네 절에다가 어디가 어떻게 맡기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님이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제 오빠들 다 허락을 받고 엄마를 모시고 지방에 있는 절에 갔답니다. 지방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거기 방 하나를 얻어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방에다 모시고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좌복 있죠. 그 좌복 앉아있는 방석 좌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고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제발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물론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놔야 되지만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려놓되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는 등 마는 등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이 오다가 아이고 네가 살만하구나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옛날 어느 큰 스님은 기도하고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근데 어머니가 5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다 죽게 생겼으니 자식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꿈을 꿨대요. 또 꿈을 꿨어요.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기도 안 했구나. 아, 기도 좀 하세요. 예. 꿈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약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꿈에서 약을 주면서 이거 어머니한테 먹여라. 어머니한테 이 약을 먹이거라, 먹여라, 어머니께 이 약을 드려라 하면서 약을 건네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딱 꾸고 났는데 너무 꿈이 좋잖아요. 네. 어머, 우리 어머니 병이 나으시려나? 아, 꿈이 심상치가 않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오빠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야, 여기 어디 소개받았는데 여기 어디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데 그 노인병을 잘 고친대더라. 그 한번 모셔봐자. 그러니까 딸이 그 전에도 사실 유명한 병원, 유명한 한의원 다 찾아다녀봤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우리를 이제 가피를 주신 거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갔대요. 그래서 그 이제 의사 되는 분이 이렇게 진맥하고 하더니 뭐 어렵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치료해보자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지팡이를 짚을 정도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다니실 정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혼자서 이렇게 하실 정도 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쾌차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따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의사 치료를 받고 몸에 병이 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미 기도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이 기도 공덕의 가피를 다들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0: 자,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저기 승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민이라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 되기 전에 머리를 깎고 4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면 비구니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기 전에 4년 동안 기초 교육과정 중에 있는 그 여자 스님을 사미니 스님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사미니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라서 이렇게 그냥 짧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미니 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사미니 스님의 이제 위에 한참 선배 되시는 비구니 스님이 있대요. 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요 비구니 스님이 지금 이제 세송 나이로 한60 안팎 정도 된답니다. 그 이제 연세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60 안팎 정도 되는 이 비구니 스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모가 계시는데, 이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60이니까 비구니 스님 어머님은 한 80은 넘으셨겠죠? 갑자기 치매가 오셨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그 무서운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무섭지만 치매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에게 가혹한 어떤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서 걱정돼서 그러는지, 내 소원이 죽을 때 곱게 죽는 게 소원이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요새 이제 전 세계에서 치매 치료제를 지금 준비하고 이제 연구하고 있다는데, 빨리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게 이제 몇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도 괴로우실 거고, 가족들이 다 지쳐버리니까 비구니 스님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빨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발원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염불을 하셨다는데, 나무아미탑을 다 들어보셨죠? 예.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시작하셨는데,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이 편안해지라는 얘기가 여러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로. 여러분, 꿈꾸면 다들 딴짓하시죠? 예, 꿈, 우리가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밤에 되면 꿈을 꾸면 딴짓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염불을 하고 있었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염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서 퍽 하고 뭐가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뭐 시커먼 게확 쏟아지더래요. 놀래가지고 꿈에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하루살이 벌레 있죠. 하루살이 벌레가, 시커먼 벌레가 바닥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더래요. 시커먼 벌레가 쌓여 있을까? 하루살이 벌레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날라다니다 아침에 가보면 막 이렇게 벌레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커먼 하루살이 벌레가 쌓여 있는데, 꿈에서도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해서 꿈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래요. 쑥 나오더니, 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거 이걸 장삼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니 요 장삼으로 그 벌레를 싹 쓸어버리더랍니다. 벌레를 싹 쓸어버리니까 벌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닥이 깨끗해졌대요. 그렇게 잠에서 딱 깼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치매 증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완쾌가 되셨대요. 와, 예. 박수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
그렇게 치매가 완전히 사라지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0: 그걸 경험한 비구니 있으면 자기도 놀랍더래요. 네. 근데 우리가 치매 낫는 경우가 별로 드물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3인이 스님이 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나더래요. 광우 스님 생각이 나서, 어머, 그분도 이제 소나무를 자주 보신대요. 너무 자기가 너무나 심심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광우 스님한테 이야기해줘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TV 소나무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며 많은 불자분들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전생에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지만 전생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일어나든 효과를 늦게 보든 절대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인연 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거나 혹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항상 기도정진 열심히 잘하셔서 여러분들 가슴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의 안정을 얻어 계율의 선에 안주하게 된다. 지혜는 사람의 보배가 되고 그 복은 도둑조차 빼앗지 못한다. 비구가 계율을 세워 지키고 모든 뿌리를 지키고 거두면서 먹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면 지혜가 밝아져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마음 또한 따르게 된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오늘 집에서 출발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보현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도사를 오셨을 겁니다. 보살행의 상징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온갖 보현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엄의 세계로 꾸며가리라 이렇게 원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할 품은 보현행품인데 보현행품에서는 딱 한 가지만의 법문을 하십니다. 뒤에 가면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에서는 열 가지의 보현 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경제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리라. 이게 보살 보현 행원의 첫 번째입니다. 칭찬열에, 이 세상에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모든 열에게 나는 찬탄을 올리겠습니다. 광수 공양,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도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참회업장,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업장이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장이든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참회를 올리겠습니다. 수의공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하겠습니다. 청전정불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깨달음의 법을 펼치셨는데 그 깨달음 법을 펼치신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그 법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하겠습니다. 청불주세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청하겠습니다. 상수불학이죠. 이 세상에 저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걸음걸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항순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나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어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계해양, 그리고 내가 쌓는 모든 공덕을 모든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평등하게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이란 말은 나누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현보살의 보현행원품의 열 가지 행원입니다. 그런데 왜 보현행품에서 한 가지만을 말씀을 하시냐면 진심에 대한 법문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오직 진심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심 한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스릴 때

모든 행원의 열 가지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경을 올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나한테 두 개 있으니까 사람은 많지만 조각조각 내서 우리 나누어서 함께 합시다. 이 마음은 오직 진심을 다스린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보현행품에 뭐라고 하냐면 불자야 아불견일법도 위대실과 이과실이 여제보살이 어타보살의 기진심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고 불자야 약제보살이 어여보살에 기진심하면 즉성치 백만장애곤이라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 중에서도 어떠한 법도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노라. 어떠한 한 법도 가장 큰 허물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는 것만큼 큰 허물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진답니다. 그 한 번의 성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내가 뭔가를 발언을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진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심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심에는 어떠한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원력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보살행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냄은 진시 심중화라 그랬습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형체도 없는 불꽃이 솟아서 무엇이든 태워버릴 기세로 솟아오르는 불꽃이라 그럽니다. 성냄은 세상의 불은요 아무리 큰 불이 지나가도 건질 게 있답니다. 세상의 불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불은요 한 번 질러버리고 나면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불입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저 경북에 불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태운 이 불꽃에는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소진공덕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성 드리고 온갖 그 마음을 써서 쌓아왔던 내 공덕의 행위 일순간에 화 한번 확 내지르는 그 순간요 다 타버린답니다. 씨앗까지 다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화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보이는 불은 안 무섭습니다. 물 붓고 끄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불은요 오직 자신만이 끌 수 있는데 한 번 타오른 이 불을 자신이 다 타기 전에는 끄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싸지르지 않아야 된답니다.

욕행보살도인데 만약에 진정한 보현보살도를 닦고자 한다면,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을 닦고자 한다면 인욕호 진심하라. 내 마음에 지금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그 성냄을 인욕해서 내 마음에 공덕의 씨앗이 되고 부처의 씨앗이 되고 모든 자비의 씨앗이 될 그 진심이라고 하는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욕이 아닙니다. 우리 인욕이라고 참을 인자에 욕될 욕자를 써서 인욕이라고 하긴 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걸 불교의 불법의 부처님은 그걸 인욕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 인욕 말 안 합니다. 인욕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향해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살 하나를 들먹기리자면 지장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 한 중생이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리라. 요 기다리는 게 요게 인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부들부들 내가 저거를 어째 뿔까? 이거는 인욕 아닙니다. 그런 인욕은 부처님은 말씀 안 합니다. 인욕은 저 사람의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저 사람 뒤에서 지켜주리라. 이게 인욕입니다.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이런 건 인욕 아니에요. 그런 인욕은 부처님 말씀 안 합니다. 보살도에서 인욕은 상대가 끝까지 그 자리에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욕을 하려면 내 진심 참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참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상대를 찬탄하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 참마음 성내는 마음도 진심이고 참마음도 진심 의미 똑같죠? 근데 어떤 게 됐든 참마음이 돼야죠. 진심의 진자가 보면 눈목자를 붙이고 참진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내 더러운 꼬라지가요. 눈으로 딱 와가지고 상대에게 막 눈으로 막 그냥 화를 내는 거. 이게 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막 지금 화가 나는 막 불꽃처럼 솟구치는 게 입으로 온 사람, 입으로 와가지고 그 막 자기의 그 지금 속에 들은 그 안 좋은 그걸 진심을 내뱉는 게 입구자 붙은 참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성내는 사람 있죠. 막 그냥 과음을 지르면서 계속 말 다 찾고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거는 입으로 화내는 사람, 눈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괜히 이유 없이 그냥 좋게 쳐다보면 되는데 괜히 그냥 눈을 갖다 탁 이렇게 꼴치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이 내가 평소에 화를 내는 습성을 익혔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나 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 하면 될 건데 아이고 더럽으라. 되게 더럽고 참 와저래 저렇게 좋아해서 좋은 거를 말을 하는데도 좋은 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익혀진 게 잘못 익혀져가지고. 왜냐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품에서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중병은 치료되지 않는 중병은 성냄이다 그럽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의사도 성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바른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스스로만이 그 불길을 끌 때 스스로 보현행을 행해서 보현행을 통해서 진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행운 품에 그 나머지 참회업장이라는 참회업장원이라는 보현행운 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나옵니다. 보현행을 통해서 내가 진심을 일으켜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 참에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 보현행을 어떻게 행했냐.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이 세상의 슬픔은 자기 혼자 다 가진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그냥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온갖 원망만 또 가슴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분노가 치솟는 사람. 이 분노가 치솟으면요. 분노가 치솟는 그 순간 대적이 당두라 그럽니다. 우리 집 문 앞에요. 우리 집가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있답니다. 분노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집 앞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밀쳐낼 수 없는 그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문 앞을 떡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노심은 무서운 거죠. 내집 앞에 지금 그 무서운 적이 지금 내집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그집 앞으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웃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심은 바로 내집문 앞을 꽉 틀어막는 거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거 역시 이거죠. 슬퍼하는 것도 또 역시 분노로 바뀝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내만 왜 슬퍼해야 돼? 하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면서 막 화를 내요. 결국 이게 전부 다 근심도 깊어지면은 짜증을 내서 상대한테 또 힘들게 합니다. 원망을 또 막 하다 보면, 원망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역시 화로 바뀝니다. 진심으로 바뀝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심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전부 성냄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냄을 잘 인욕해서 그것을 잘 어루만지라는 거죠. 성내는 거는 이렇게 툭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분노해서 이 분노는 불길과 같아가지고 불길이 막 이렇게 치솟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불은 어떻게 한꺼번에 안 꺼집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떼서 밥을 할 때도 밥이 이제 탈라고 그러면 그걸 꺼내봐야 안 됩니다. 소금 한 주먹을 불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불 기운을 죽이는 거죠. 스스로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진심을 어루만지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행편없는 존재로 내 자신이 이렇게 나를 왜 자꾸 수렁으로 몰아가지? 스스로를 이렇게 어루만져야 된다는 거죠. 어루만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눈이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봐줬을까? 이 눈으로, 두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또 봐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 눈은
한

사람이라고도 더 아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봐주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지혜가 여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꿰뚫어 보는 이게 하나의 통로입니다. 지혜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눈은 저 중생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거기에 어떤 방편을 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두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봐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봐줬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지혜가 나와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보고 와서 아이고 꽃이다. 이런 걸 보려고 했던 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그 안타까움을 이 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눈은 그런 것을 보라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 두 눈을 지금 달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 입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입으로 내가 고이 간직할 수 있을까? 누구의 허물을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입은 그 허물을 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험담하기 위해서 이 입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너무 재밌는 거, 그게 뒷담화죠. 이 입이 하는 거. 이 입이 칭찬도 하고 찬탄도 하고 누구를 막 위로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뒷담화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을 지금 인력을 하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합니다.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미 그 소리를 딱 입에 한번 올리는 순간 자비의 덩어리 관세음보살, 이게 입에서 지금 자비의 덩어리라는 그 관세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마미타불, 얼마만큼 밝은지 그 밝음을 측량할 수 없는 아미타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 입으로 그런데 나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입을 더럽게 만들고 있지? 그럴 때 얼른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을 한번 나마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내 입으로 부르면 벌써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가슴 속에 이렇게 엄습하면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권하는 소리를 하는 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은 내 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보현행이 된다는 거죠. 참 힘드셨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위로를 누군가한테 건네면 이게 그 순간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한테 던진다면 우리는 보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이 손은 누군가에게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가 그 상처는 건드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 따뜻한 온기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습니다. 이 두 손이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것은 누군가 기퉁배기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손으로 누군가의 그 힘겨워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죠. 당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거죠. 낭떠러지로 밀면 안 됩니다. 예. 이 손은 누군가한테 아이고 이러면서 아부하라고 있는 손도 아닙니다. 이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또 어떤 보현행으로 이 몸을 하느냐. 너무나 외롭고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께 쫙 다가가서 아이고 힘드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아이고 사는 것 다 그 뭐냐 으름하게 살았으니 적골이 됐지 이게 아니고요. 그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번 등을 어루만져서 쓰다듬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속에 보살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겠다는 보살은요, 모든 어떤 중생이요, 아주 극악무도한 중생에게까지 다가가서 나는 그에게 벗이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그 어떤 업을 다할 때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환희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정토의 그 연화대 위에 앉게 하겠다.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현보살, 여기 지금 보현행품이 주인이 보현보살이지 않습니까? 보살은요, 어떤 게 보살이냐면 많은 법사 스님들께 법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살의 그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살은 줄여서 보리살타라는 반야심경에도 보리살타의 이름이 나오죠. 보리살타를 줄인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보살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심으로 가슴을 채우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깨달으셨죠.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된 것. 이게 부처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유정이란 뜻입니다. 유정인데 그냥 중생이 아니고 이 유정이라고 살타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뜻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럼 보리살타는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각 유정이라 깨달은 존재지만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원만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은요 모든 이 보살님들은 다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좀 지나면 보살행을 좀 하시다가 부처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살이라는 칭호를 해서 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이 보살님들은 분명히 부처님하고 똑같이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남겨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이거는 남겨둘 유자라의 뜻입니다. 정을,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두고 저 중생들이 반드시 바른 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는 그들 중생들 옆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살이라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뭐 어느 법사스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하셨을 거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해석한 것은 알 겁니다. 보현보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아직도 앞으로 깨달을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기다려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은 그냥 보살 하니까 이렇게 새기지 마시고 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비록 부처님이나 큰 보살처럼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에서 그 부처의 종자를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내 가족 그리고 참 또 아끼는 이웃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는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더 저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을 줄 수 있으면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더 저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화엄경의 보살들은 그런 분들만 거기 계십니다. 어떤 것도 내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또 어떤 안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 빼놓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주는 신용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됐든 또 참 그 안타까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하나를 먼저 빼놓고 이거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보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현보살도를 닦아가냐. 심여대해 무변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자비심으로 따뜻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메말랐던 싹도 싹을 트게 했다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이었다는데 우리가 왜 언제부터 그 작은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에게 침범하지 말라고 화를 발끝 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현행품에서 진심에 대한 한 가지 법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것이 순식간에 확 뒤집혀버리는 게 진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진심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어떻게? 광식정년 양신심하리라 이릅니다. 나는 그 원래 깊고 넓고 온화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연못 속에 뭔가 인색이라고 하는 씨앗이 배품이라고 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어느 땐가 한 번쯤은 인색한 마음 가져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가져봐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한 번쯤은 표독함이라는 걸 씨앗을 어느 땐가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것을 저는 기필코 따뜻한 그 표독함이 아니고 참 화사함으로 꽃을 피우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연꽃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욕심을 배품으로 바꾸는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은요. 그 탐심으로 나의 것이라고만 이렇게 움츠렸던 것을 선뜻 상대에게 그 움츠렸던 사람이 상대에게 이걸 턱 내밀면서 이것을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미안했습니다라는 마음을 딱 내는 순간 한 송이 연꽃이 되는 겁니다. 보현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얼른 자기 자신을 되돌려서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뭘 덜먹거렸던 그걸 한마디를 되내는 순간,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 꽃피운 순간, 우리 자신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무슨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결국에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면 지혜의 꽃인 꽃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표독과 탐심 온갖 이런 것들이 자비로 승화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자비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현 행운 품에서 보현 행운 품의 그 경제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그냥 이 말 속에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것도 보현행을 하면서 오셨고 돌아가실 때는 아마 그 보현행이 성취가 돼가지고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실 때 내 집 안으로 그냥 빛이 확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성불하십시오.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요즘 만든 선물하고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길사람 중에 나무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선물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길사람

0: 가난한 여인의 든 공양. 사위성에 난다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복밭을 만났어도 드릴 것이 없을까?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구걸했지만 겨우 1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전을 들고 기름을 사러 기름집에 갔습니다. 저 기름을 샀으면 하는데요.
1: 그 돈으로 기름을 사기엔 너무 부족하니 차라리 끼니 될 것을 사 드시게나.
0: 저도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려 하니 부디 조금이나마 부탁드려요.
1: 그렇담. 여기 기름을 두 배로 줄 테니 어서 가서 등불을 켜시게.
0: 고맙습니다.
2: 그녀는 그것을 얻고 매우 기뻐하며 등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 등불을 부처님께 바친 뒤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해서 부처님께 이 작은 등불밖에 공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모든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
0: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등불을 정리하던 스님은 한 등불만이 홀로 밝게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둘 필요가 없어 그것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그 등불을 끄려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그대가 끌 수 없다. 그대가 큰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불어도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다 여인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대는 한량 없는 세월이 흐른 뒤 등광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고 시포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난다 여인은 수기를 받고 기뻐하며 출가하기를 원했고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시어 비구니가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삶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시즌2 부따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오늘날에는 상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라고 있어요. 8대 성지, 이거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탄생, 깨달음, 첫설법, 열반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전환점, 그러니까 탄생과 열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유기체에 있어서 큰 부분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신 때니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교단이 확립되는, 불교 승단이 확립되는, 그래서 초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생애랑 관련된 가장 유력한, 생애랑 관련된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고, 특이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것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신통 네 가지, 그중에서 최고의 신통은 사위성의 천불하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망고나무의 기적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천불하연을 대신변. 그래서 망고나무,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모습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긴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리천에서 이 승가시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뵀어요. 부처님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 숫자로서의 7일일 것이다. 인도는 사진법과 실진법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룸비니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사건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산후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뭐 감염이라든지 뭐 어떤 질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열반 뒤에까지도 그 내용들이 존재해서 나와요. 그 부분을. 그리고 불교 교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들 나타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 태어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탄생과 관련해서 무수를 잡고 근심 없는 나무를 잡고 고통 없이 오른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면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적으로 부처님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라고 하는 논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잡았고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가수 근심이 없는 나무를 잡고 부처님은 고통 없이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다. 불교가 변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노력들을 비추어 보면, 사건이 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천불하연, 대신변, 사위성의 대신변을 하고 난 뒤에 도리천으로 가는 이유가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예요.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첫 대면입니다. 어머니하고는 첫 대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7일 뒤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리천. 도리천은 어디냐면 수미산 정상입니다. 수미산 정상. 그래서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상에 약간씩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이렇게 네 귀퉁이가 솟아있거든요. 이 수미산 정상. 여기는 사천왕천. 사천왕천. 사천왕문이 있는 사천왕천. 이게 도리천. 도리천. 그 위로는 직어천이라고 해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뒤에 나중에 이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피비상처, 그리고 6개, 3개, 무색개, 3개, 28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인간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륜성왕도 저 도리천에 가는 거고, 저 도리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산 위에가 판판하고 네모나요. 네모나요. 그리고 뒤쪽에 승전, 묘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선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말하는 뜻은 33이라는 뜻이에요. 33. 그래서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이 제석천이 있고 양쪽에 16씩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32이고. 그러니까 신들이 회합할 때 보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16명씩 이렇게 도열한다. 그리고 공화제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법당, 여기는 승전 묘승전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석천 공간이고 여기는 그 나머지 32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 그 뭐야, 거주한다기보다 신들은 여기 살고 사는 건 여기 살고, 여기가 마을회관 같은 데입니다. 공회당입니다. 공회당. 회의하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는 제석천이고, 그 다음에 총리, 수상, 그 다음에 내각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귀족들, 그러니까 화백제도? 신라식으로 얘기하면 왕은 여기 지금 있는 거고, 그게 제석천이고, 화백제도, 화백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이게 옛날식 방식들입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이쪽이 이제 비등해지면서 왕이 전체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추스려지죠. 추스려지고 왕 중심으로다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야 부인은 이 돌이 천중이니까 이 32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뜻이 인도 말이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구슬치기나 뭐 이런 거 딱지치기 할 때 돌이 한다라는 표현이 일본 말 오, 고돌이 할 때 그 돌이가 아니고 새라는 뜻이 아니고 고돌이가 새 다섯 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그 돌이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말 돌이다.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서 일본어가 순화될 때 그 돌이가 없어졌다. 돌이한다, 올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렸을 때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처님께서 여기가 땅 위에 있는 공간 중에서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이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 장소는 여기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선법당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수미산정 개참품, 승수미산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예요. 승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펼치셔요. 그래서 도리천과 관련해서는 이 두 곳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야 부인과 관련된 선법당,
그다음에 허엄경과 관련된 승전. 이 두 군데가 중요한 데고, 그리고 요 전승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어디에 모시느냐? 수미단 위에 모십니다. 원래는 수미좌예요. 수미좌고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게 제단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이 앉아 있는 게 수미좌입니다. 그런 좌대가 제단 형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수미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송나라의 고공담보 영조법식 같은 책에 보면 수미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왜 하필 거기가 수미좌나 수미단이라고 하느냐? 이 부처님을 이 수미산정에 모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요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승이 돼서 아침에 타종을 33번 칩니다. 그게 수미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미산에 33명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쳐. 이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천불하연의 기적을 보이고 이 도리촌으로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이 승가시 공려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려성은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문으로는 승가시 상카시아 이러는데 허리 굽은 여성들, 그러니까 약간 꼽추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수인성 질병에 의해서 안 그러면 물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아마 오염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꼽추 비율들이 늘어나는 뭐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 현장 스님이 627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로 이제 출발을 떠나는데 그때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게 천재도수예요. 천재도수,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 하늘 계단, 그 다음에 도수, 깨달음의 나무. 도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타가야의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오늘날도 있는 금강보좌사. 부타가야가 그게 절 이름으로는 금강보좌사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리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천재, 하늘 계단. 하늘 계단이 삼계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 이게 언어의 선행 구조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천재 도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천재, 승가시의, 그러니까 상카시아의 삼계보도를 더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유적이어서 견적이 잘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신도 이게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장이 인도를 갈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지순례와 관련해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는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육아사지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나란데 대학의 실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여기를 참배하는데 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유적. 그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위성의 천불하연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분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렇게 모습을 낮추었다는 망고나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망고나무 잎에 모든 부처님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천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그거 기념탑이고, 여기서 부처님이 끝나자마자 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도리천으로. 도리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신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데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로 한번 이렇게 딱 보고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게저 상카시아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천불하연 탑, 그 기념탑, 그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렸다는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탑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지금 약간 기단이나 이런 것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인도 탑은 굉장히 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한이 정도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면 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런 걸 까면 이제 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보입시다. 증일화암경 28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했다.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나는 이제 도리천에서 너는 이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에 이르는 세 갈래의 길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이 끝나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시는데 나는 걸어서 내려가겠다를 시전합니다. 이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이게 도대체 뭔가요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냥 날라서 내려왔다 이러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걸어서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제석천이 뭐라 그러면 그럼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좀 진짜 미스테리한 얘기야. 미스테리. 현장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리수보다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갈래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상카시아까지 이르는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 자재천이 금, 은, 수정의 세 개를 만들었다. 이게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 은, 수정인지, 금, 은, 수정인지 모르겠어요. 금, 은, 수정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물로 된 계단을 만들었대. 계단을 만들었대. 이 길을 따라 부처님은 중앙에 금계단으로, 그리고 좌우에 제석천과 범천은 수정계단과 은계단으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 소리래? 시쳇말로 이게 뭔...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냥 들어도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이 얘기 때문에 법현 스님, 그 다음에 현장 스님, 해초 스님이 전부 여기를 와. 여기가 이제 8대 성지기도 하고 당신도 궁금한 거야. 아까 현장 스님이 천재도수라고 했으니까 하늘계단.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왔어. 그랬더니 그 관련된 기록을 현장 스님이 가장 자세한 긴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자은전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절의 담장 안쪽에 세 계단 유적이 있다. 이때 뭐가 이때 유적은 남북으로 길게 뻗쳐서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남북으로 나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사성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 있지 않다. 계단이 있었다더라. 하지만 지금은 진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은 없어. 없는데 사람들 말이 수백 년 전에 있었대라고 하는데. 현장이 현장보다 법현이 200년 정도 빨리 갔거든. 200년도 빨리 갔거든. 근데 그 고승 법현전, 그게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 이름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거기 보면 일곱 개의 계단이 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얘기만 있으면 그냥 얘기만 있으면 신화인가? 이러다가 계단이 봤다는데? 봤다는데? 그러더니 200년 뒤에 사람은 또 뭐라고 쓰냐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다 없어졌대. 야, 이거 역사인가?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차라리 그냥 그렇다 카드라만 있으면 이게 뭔가 상징적인 뭔가가 있었는가 봐. 계단이 있었대. 내가 봤다니까. 내가 가니까 야, 계단 일곱 개 남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더 많았는데 다 뽀개지고 일곱 개 있어. 일곱 개. 그리고 말이 아구가 맞아.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지금. 그래서 계단이나 숫자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 있지 않다. 무너졌다는 얘기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계단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벽돌과 돌로 쌓고 보배로 장식하였다. 뭔가 원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원판은 다 뽀개졌고, 그래서 뭔가 그걸로 기념물을 뭐 만들어 놨다. 그 높이는 70척이다.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거. 상당히 거대하다. 그러면 이게 있냐? 있죠. 있죠.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 그러니까 3단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가는, 걸어서 내려갔다라고, 걸어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제석천이 자재천에게 얘기해서 세 개의 계단을 만들었대. 금, 은, 수정의 계단을 만들었대. 그리고 법현 때는 400년대 뿐인데 법현 때는 일곱 개의 계단이 있네. 내가 와보니까 그 원판이 있네. 그런데 600년대 초반이거든요. 600년대에는 현장 스님이 왔더니 이거는 없어졌고, 왕들이 그걸 못 보니까 짭으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한 70척짜리를 큰 걸 하나 만들어 놨대. 그래서 그거는 원판은 아니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리고 요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아마 탑형식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무더기, 요걸 까면 이게 거대한 탑 같은 기념물이 나올 거예요. 요 계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건 탑에 올라가는 어떤 기념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가보면 실제로 이런 아쇼카 석주가 있어요. 뭐 같이 보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모습이에요. 옆으로, 자, 옆으로 돌아봐. 어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돌아! 어휴, 이게 돌아. 코끼리 코 부분이 파괴돼서 그렇지, 돼지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돼지 아니고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래서 원래는 길게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 파괴되고, 밑에는 파괴되고, 요 위에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여기, 요쪽에 지금, 조그만 사원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기념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리수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사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세 명이 계단으로 내려온 뒤쪽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에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다리 같이 계단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금, 은, 수정으로,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고,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그걸 형상화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불교기입니다. 이거는 불교기.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다. 지금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적은 이쪽에, 지금 아까 70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쪽 유적이에요. 저게 이제 힌두교 사원인데, 저것 때문에 발굴을 못해요. 저게 빗겨줘야,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굴을 하려면 저걸 치워야 이걸 까는데, 까면 그 계단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게 지금 뭐 진짜 한 평이나 될란가 싶은.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하냐면, 어휴, 내가 또 좀 늦게 갔더니 여기다가 또 기도를. 그래, 내가 그거 아니다. 그거 불교 아니다. 이렇게. 처음 가면 딱 오해하기 좋아. 오해하기 좋아.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약간 동상 같이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까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벽돌들이 있는 거죠. 이걸 걷어내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거든요. 바로우트 대탑의 부조인데, 2200년 전, 23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봐봐, 부처님이 여기 발자국 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부처님 발자국에 법륜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 발자국이구나. 여기 끝에도 있습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아주 이른 시기부터 뒤에 어떻게 이렇게 첨가됐나? 참고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뒤에 들어온 이야기일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돌에다가 판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쇼카 왕 때,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 산치 대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탑이에요. 이른 시기의 탑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나와 여기에는. 불상은 기원 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한 500년 뒤쯤에 간다라고 마투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 유적에는 불상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나오느냐? 발자국만 나와, 발자국만. 부처님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완전체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국 정도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이제 거기에 좀 살이 붙었겠지. 근데 그것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다미짠이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너무 이른 시기부터 나오고, 이게 또 봤다가 나오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미스테리한 유적이 사실 상가시아고, 상가시아는 인도 성지 순례할 때 거의 잘 안 가요. 10번 가면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가 좀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가시아랑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갔더니 너가 제일 먼저 세존을 제가 처음 맞이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수보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맞이한다. 수보리는 명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넘어서는 이런 관점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 맞아준 것은 연화색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자리도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제가 계단을 쉬어요. 계단을 쉽니다. 계단이 16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법에서는 16이면 4416이거든요. 맞잖아. 이러면 이 16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100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100에 온100 이렇게 하거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에 있다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 되면 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손 만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대만 가고 끝나겠다가 아니고 영원토록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은 1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닿는 계단, 그 무수한 계단을 상징화해서 16개의 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삼계보도예요. 3단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간다라에서도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거 간다라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발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연화색 비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계단인지는 나무가 가려서 정확하게 잘 아나. 그런데 이 계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계단이 이렇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왜 이 계단이 있을까? 라고 싶은 게 나와요. 그게 불국사에 있는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 16개의 계단. 이쪽이 대웅전 영역이고요. 대웅전이고요.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극락전이에요. 극락전. 이쪽은 극락전. 그러면 왜 대웅전과 극락전의 위치 차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극락은 우리랑 평등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서쪽으로 많이 갈 뿐이지 10만 원 국토라는 대로 많이 갈 뿐이지 우리랑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그냥 벌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락 가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악회 뭐 이렇게 이상한 거는 없겠지. 이상한 산악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극락은 우리랑 위치가 비슷해. 높이가 비슷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어디에 있냐면 도리천에 있죠. 그러니까 도리천에서 극락까지 16계단을 상징화해서 그 높이 차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계단으로서 왜 저런 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저 삼계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상카시아로 부처님이 내려오셨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죠. 왜 상카시아로 오십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 상카시아냐? 상카시아를 번역하면 공녀성이에요. 공녀성.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곧 꺾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예요.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혹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리 굽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도 보면 예전에 낙양이나 이런 쪽 섬서성 쪽 기록들을 보면 꼽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꼽추. 그래서 대표적인 꼽추가 주공단이거든요. 공자가 좋아했었던 주공이 사실은 꼽추였었어요. 꼽추라고도 하고 꼽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거기 그 지역에 가면 황토고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황토가 한 100m씩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황토 옆에 황토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걸 동혈이라 그래요. 동혈. 그렇게 하면 화전을 해가지고 별로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굴집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파고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방을 할 정도의 나무가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잘 나가는 지역은 이미 다 베기 시작하거든요. 화전을 해서 그래요. 화전을 하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 회복 능력이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경기 평야나 아니면 호남 평야 나무 없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비가 잘 안 오니까 저렇게 굴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뭘로 이제 난방을 하느냐? 빼갈입니다. 빼갈, 고량주, 수수. 수수를 발효시킨 게 고량주거든요. 그래서 고량주 마시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기가 습기가 없어도 이런 흙집에서 자다 보면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진데 살면 우리가 지하나 뭐 반지하 이런 데 살면 뭐 허리가 쑤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큰 요인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래 살게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분리, 그다음에 물을 정화시켜서 먹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좋아진 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장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불가리아 이런 데서 뭐 요구르트 먹어서 아니, 물이야 물 핵심은 물이야 요구르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아서 산이 많고 산을 까면 그 밑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게 정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물을 잘 정화시켜주는 구조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데 상하수도를 분리 못했을 때는 이게 오염도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큰 문제 없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평야지대로 가보면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들을 그냥 쓰는 수밖에는 없어. 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지하수 같은 거 쓰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당연히 오염이 되고 더우면 거기에 이제 뭐 벌레 생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녀성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그런 꼽추들이 많은 특히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공녀성이냐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에요. 신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저기에는 꼽추들이 많은 꼽추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꼽추 여성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옛날에 대범왕이라고 하는 범수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대. 범수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나고 들어. 이건 신화니까. 공주가 100명이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동네에 여자의 문제들이 있는 거야. 보통 저렇게 잘 나가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아들이 100명이라고 나오지 딸이 100명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지금 여성과 문제되는 장애가 있어. 그리고 100명의 공주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놀러 나가요. 공주니까 그냥 도시의 연기설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러 나갔는데 거기에 대수라고 하는 선인이 있어. 그러니까는 수행자. 불교는 아니고 그냥 수행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요가 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주들이 또 이렇게 막 앞에서 알짱달짱 노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그 영감이 갑자기
나 결혼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대.

0: 이게 무슨 막장인가 싶은데 인도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독신이지만 힌두교나 바라문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그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 오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다 그런 그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리고 불교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를 하면 됩니다. 뭐 독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이나 안 그러면 교황청에서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조용히 사시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달라. 그래서 그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런 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구만. 그래서 왕한테 공주 중에 한 명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대서는 뭐 이렇게 불 뜯어먹는 소리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술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쫄있다는 거야. 그래서 100명의 공주들을 이렇게 불러서 누가 영감한테 시집 갈래? 이랬더니 다 조용히 들어. 제가 가야 되나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그때 가장 어린애가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폭탄 제거반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조만한 애가, 어린애가 제가 아버지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한테 갔대. 예, 영감한테 갔더니 영감이 봤더니 병아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가 너랑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갈 것 같은데 이래갖고 뭐 이런 그래서 뭐라고 주술을 하냐면 이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너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자신하면서 나를 천대하지만 너네는 다 허리 굽은 노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개를 제외한 그 꼬마애를 제외한 99명이 한순간에 허리 굽은 노인이 됐대. 그래서 여기가 공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연기설화예요. 이게 도시 연기담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꼽추가 많이 나오는 여성 꼽추가 많은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그 도시의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서 이 재앙을 정리했다라고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인성에 의한 뭐 이런 물 문제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도리를 쳐버리면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부처님을 이 상카시아에서 열망했던 거예요. 한번 와서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자기네들은 그 재앙이 왜 우리 도시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부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신력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늘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는 해. 그리고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 저 상카시아로 가신 뒤에 그 재앙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걷어냈어. 대수라고 하는 그 수행자의 저주를 싹 끝냈다라고 나오되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반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카시아 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인도 지도에서 보면 상카시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도 외져요. 그래서 팔대성지를 갈 때 상카시아를 잘 안 가는 이유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루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데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목적으로 하루를 가야 돼. 예, 그래서 보통은 뭐 8대 성지를 간다라고 하지만 상가시아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 순례에서 그리고 가봐도 아까 그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볼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허무? 가는 데는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약간은 허무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카시아가 빠지는데 재밌는 거는 사위성으로 가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연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연결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 내려온다라고 걸어서 내려온다는 설정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버표는 바닥하고 그리고 뒤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작된 건가? 그런데 너무 빠른 유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데가 이 상카시아예요. 상카시아. 그래서 오늘 이 상카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 출가,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여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이 갈대단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단 중 어느 하나만 치워도 그 갈대단은 모두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다.

0: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어 오용락을 탐하지 않으면 고친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워주세요. 동자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강가에서 어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자승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고 사공은 강가에 배를 대어 여인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요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동자승에게 다가가자 분노한 사공이 화를 내며 노를 치켜들었습니다. 사공의 공격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 여인은 놀랍게도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에 놀란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강가에서 꿈에서 본 사공과 매우 닮은 뱃사공을 만나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공은 청년의 노모가 죽어 신륵사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절이 낡아 동굴에 머물렀고 거처를 빼앗긴 호랑이가 원한을 품고 청년을 노리다 쫓겨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공은 꿈속의 동자승이 바로 청년의 전생이며 신륵사를 중창하겠다던 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훗날 청년은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고을의 원으로 부임했고 마침내 무너져가던 신륵사를 웅장하게 중창해냈습니다.

0: 참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 계룡산에 신원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성관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원사 한번 와보셨습니까?
1: 네.
0: 신원사는 조선을 개국할 때 무학대사의 근위로 계룡산에 산신대제를 지나면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에 의해서 산신대제를 지내면서 아주 중시를 받았던 그런 사찰입니다. 묘양산에 상학단이 있었고 지리산에 하학단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계룡산 신원사에 중학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학단에서 국태민안을 발언하면서 정성껏 산신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와서는 명성황후가 중학단 건물을 궁궐 모양을 축소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공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 1293호로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 아주 멋진 산, 뭐 온갖 이름난 산이 있다 하지만 영험한 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계룡산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영험한 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영험한 계룡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룡산 신원산은 참 편안하고 아주 이쁜 도량입니다. 봄이면 매화도 피고 매화 향기가 가득하고 그 고목이 되어 있는 벚꽃들이 하얗게 휘날리는 정말 그 산빛이 고운 그런 도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절에도 연꽃 화분을 온 도량에 둬가지고 연꽃 향기가 가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쁜 도량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곡사 본말사 승지순례로 부탄을 다녀왔습니다. 부탄은 직항이 없어가지고 네팔이라는 곳에 네팔의 그 카트만두 거기가 수도거든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이고 제가 계룡산 신원산 산향기 산향기가 가득한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기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경의 1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큰 스님들 본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1분에 처음에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인색세 창예지발 입사위대성 걸세거계성종차제거래 환제본처 반사을수이발세족의 부자이자 이렇게 시작되지요. 금강경 구절에 식시차기지발 밥대가 돼가지고 의발을 들고 입사위대성 그 성에 들어가서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그렇게 그 걸식을 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요. 예. 예.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밥대가 돼가지고 밥대가 언제입니까? 사시죠, 그죠? 예, 사시에 이렇게 쭉 이렇게 안행을 하면서 기러기 모양이 안행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서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쭉 길을 지어가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쭉 그날도 이렇게 밥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길을 가시는데 부처님 앞에 새끼줄이 하나 이렇게 턱 놓여 있으니까 시자 안하니 가가지고 새끼줄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새끼줄에 비린내가 나는 걸로 봐서 생선을 엮었던가 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종이 간장 팔랑 그러면서 부처님 발 앞에 있으니까 또 시자가 쪼르르 가가지고 그거를 딱 치웁니다.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종이에 향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나나 본래 그 새끼줄에 무슨 비린내가 있었을 것이며 그 종이에 무슨 향이 향냄새가 본래부터 있었겠느냐. 생선을 인연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나는 것이고 향을 인연했기 때문에 향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풍기는 마음의 향기 때문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스님들 이렇게 예불할 때 행선추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구절 중에 문암현자면 삼도견하형자특에탈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아귀 축생의 사막도에서 다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해탈을 얻을지다. 이런 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 내 모습만 봐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인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야 이름을 듣고 또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편안하고 그렇게 되십니까? 저도 가끔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를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문화면자면 삼도 견하 형자 덕에 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탐, 진, 치, 삼독이라 그러죠. 삼독으로 설명을 하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놓지 못하는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쉽게 막 뭐 별일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에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집착하면서 아집이 가득한 사람을 만난다면 가슴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와 같이 각자의 어떤 그런 향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의 어떤 그런 구름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 맑은 참마음 이 진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거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화내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내거든.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독서실 가다가도 PC방 가고 살 빼야 한다면서도 야식 먹고 화내면 안 된다면서도 또 버럭 화가 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또 충동 구매하고, 그죠?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왜 몰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너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늘 행복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행복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 안 가보십시오. 숨만 편하게 쉬어도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래 물건 더듬지 않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게 손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기 자기 발로 그 마당 한번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밥도 먹고 가족도 있는데 왜 행복한지 모르냐 이 말이에요. 행복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젊어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아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그래가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챙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식 걱정도 있고, 또 자식 걱정이 또 괜찮아질 것 같으면 손주 걱정. 그죠? 손주 걱정 끝나면 또 노후 걱정까지. 모양과 이름만 바뀌지 걱정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평생 걱정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늘 밖에서 찾는 그 습관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돈사 탐진치 처처알락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바로 놓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욕심 쉬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성냄 쉬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내 마음에 감사가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극락을 두고 지옥에 살아갑니까? 늘 마음에 부대끼고.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그 자체보다 괴롭다는 그 생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그런 사건보다도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뭐 정신없이 바쁜갑다 하고 마는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나이도 어린 놈이 직급도 낮은 놈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저 놈이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라고 생각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지옥이다. 그 마음속에 부대끼면서 사건은 하나인데 세상은 둘이 됩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 믿을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밤에 술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쉽게 돈 벌려고, 에? 인생 참 포기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저녁에 술집에서 일하는 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밤에 일해서 등록금 내고 아픈 어머니 병원비 내고, 그래, 새벽까지 일하고도 잠깐 눈 붙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 대단하다. 아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죠? 그 바뀐 것은 그 여학생입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생각은 이와 같이 허망한 거다.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의 허망함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암 스님 아시죠? 여러분, 스암 큰스님 돌아가신 스암 큰스님께서 봉암사에 계실 때 지금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젊을 때그 스암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 일하라고 하는데, 그 스님이 저래 봉암사 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은 밤에 몰래 나가지고 곡참 하시는 스님도 있고, 자기가 보니까 어떤 스님은 내 정진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뭐 고개를 쳐박고 졸고 있고, 어떤 선생님 정진한다고 하는데 방구를 뿡뿡 끼고 있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봉암사가 이게 큰일 납니다, 스님.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니 없는 1000년 동안에 봉암사 끄떡 없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늘내 생각만 맞고 내 판단이 없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 생각 그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 말. 그러면 이 괴롭다고 하는 이 괴로움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사성제 아시죠? 고진멸도 사성제의 어떤 고성제,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로 빗대어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 멈추십시오. 두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발원으로 돌리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죠, 그죠? 아, 나만 이럴까?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첫 번째 멈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이 괴로움이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왔는가? 그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그냥 고통은 이렇게 피해가고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렇게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원망을 발언으로 바꿔라. 이 괴로움을 내가 더 깨달음으로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이 외로움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내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나의 도반이 됩니다. 좋은 도반이 되어서 나를 더 야무러지게 하는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깝게 하는 그런 도반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통도사 그 극락암의 경봉 큰스님 글귀를 말씀하신 걸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계 중생 과백년이다. 세상 사람들이 백년을 살아도 차신무견 몽중면이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꿈속에 사는 것 같고 아미타불 학원이라 아미타불을 어찌 멀리서 구하느냐. 여하 동명 자 목전이다. 바로 네 눈앞에 네 이름을 하고 앉아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을 하고 있다. 벌써부터 본래부터 네가 갖추어 있다. 괴로움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온 좋은 인연이다라고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불자의 자세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참마음 이진실의 보물을 밖으로 찾지 마라. 네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참마음 이진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는 것을 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움켜쥐고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더 멀어질 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마음 우리 부처님의 진실의 진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탈하긴 마찬가지다. 그죠? 그와 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힘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어떤 부처님의 진실한 그 말씀, 어떤 지혜의 이치나 그 원리를 바로 보는 지혜를 여실지견이다.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지혜다 해서 여실지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그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또 그 밝아진 어떤 지혜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부자가 될 것이요. 건강하길 바란다면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완전한 어떤 그런 지혜를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늘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경계들에 꼬꾸라지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일만 아니면 늘 그 생각으로 경계 탓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난 이럴 때 자주 신도님들한테 드리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불교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세자가 변방 세자입니다. 그 국경지대의 노인의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 영감님이 그 산골에 보면 뭐 가재도구나 무슨 뭐 이렇게 돈 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밭도 갈고 사냥도 하고, 그죠? 그 귀한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말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 귀한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영감님 키우는 말이 수마리인데 몇 개월 있다가 암마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죠. 데리고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경사 났다고 한턱 내라고 아이고 영감님 이렇게 귀한 말이 두 마리에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님 또 뭐라 그럽니까? 허허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한턱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쓱쓱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님한테는 그 너뚱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좀 개구졌나 봐요. 그럼 그 너뚱이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올라가지고 아이고 저 말만 없어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돼버렸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니까 영감님은 뭐랍니까? 아이고 뭐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워왔나? 그래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멋지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큰 전쟁이 나면 예전에는 막 남자는 다 차출돼가지고 전쟁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감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아주 격렬해가지고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때 이제 마을 사람 이제 아낙네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는 다 죽었는데 다리 좀 젊으면 어떠냐고 그래 이야기한다. 우리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좋은 것을 덕이라 그러고 나쁜 것을 실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이 한 마리 도망간 것은 덕입니까 실입니까? 실이죠. 그렇다가 이제 암마를 하나 더 데려오면 덕이죠. 아들이 다리를 불구가 돼버리면 실이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남으면 덕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경계라 그러는데 이런 경계를 닥쳤을 때 이게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서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이 이 경계가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예, 그러하니까 일체를 인연에 맡겨라.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 또 불행이라는 것, 두렵다는 것, 외롭다는 것, 힘겹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의 거울에 투사되어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임에 이 철저하게 밝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이나 이 단조로움을 못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그러나 이 일상이 이 어떤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편찮다면은 아프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그 가족 모두의 어떤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삶의 균형이 잡히겠죠. 그때서 안다임.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서 안다임. 언젠가 제가 TV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가씨가 선천적으로 두 손이 없어요. 그래가 발로만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막 밭도 메고 막 세수도 하고 막 반찬도 칼로 이렇게 썰이고 하는 막 그것도 봤어요. 우리는 지금 두손두발 멀쩡하게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또 언제 TV에 보니까 어떤 이제 개그맨인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 전인데 그 여인이 선택을 해서 아 그래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그래서 그 남자 개그맨 이렇게 개그맨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니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막 이쁜 애기가, 아이의 딸아이가 막 와가지고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나는 저 딸아이 한 10분만, 아니, 한 5분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던 간절한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평생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다 이 말이야. 또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그잖아요. 막 뼈는 이렇게 막 말라 있는 그 여인네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콧물을 질질 해가지고 막 파리가 꼬여가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물이 시원찮아가지고 요만한 애들이 그 물통을 머리에 이고 두 손에 물통을 들고 저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물을 보니까 뭐 거품이 흐 이렇게 나가지고 그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평소에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행복한 일인 그런 내가 이 살아 있다는, 호흡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통 내 주위가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두터워가지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의 눈을 막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다 해서 억무소주 이생기시 막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주색보시라 늘 이렇게 내려놓는 수행을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누군가 이랍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유독 나한테만 냉혹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고 뭐 직장 얻어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해서 막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각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게 또 다 다른 것이 부모 조상 잘못 만난 탓이냐 이 말이야. 아니면 뭐 하나님 탓이 부처님 탓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요 뒷산에, 이 뒷산이 우면산이라면서요. 우면산에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음악이 들리고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이런 대들보를 쓸 수 있고 어떤 나무는 가늘어가지고 뭐 쌀이떼도 못 쓰고 또 어떤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나무 열매는 못 먹고 어떤 나무 열매는 달고 어떤 나무 열매는 쓰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산에 똑같은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쐬는데 어떤 거는 왜 이렇게 다르다느냐 이 말이야. 왜 다릅니까?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자가. 그 종자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업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구의 사모 들어보셨죠? 말로서 또 생각으로서 몸으로서 짓는 일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저장이 된다 그랬죠? 어디?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이제 뭐 아리아의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종자로 저장이 되었다가 시절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나약해 보이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다 팔자소강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계를 깨뚫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인과법이다. 들어보셨죠?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과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법.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그래서 업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작자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일이다. 쉽게 얘기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 그거 모르는 일이 어디 있냐.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본다면 누구 탓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누구 탓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일체가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맞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명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삼세 양중인가 들어보셨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엮여져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드러나 있고 지금 내 현재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반기에 보면은 욕지 전생사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수자시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네 모습이 전생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야. 욕지 미래사. 미래를 알고자 하느냐? 금생작자시다. 네 하고 있는 걸 봐라. 다른 얘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그 수많은 업을 지었다고 하면은 금생에 지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생에 지은 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지었는데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이 말이야. 원인 결과 하면은 그 원인은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원인은 지어놨으니까 변할 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지어놨는 거 그대로 내가 알 수도 없는 전생부터 지어놨던 거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인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인과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소금이 악업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요런 컵에 담아 가지고 요런 물컵에 소금을 이만한 소금을 넣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뭡니까? 예? 짱김치가 되겠네. 조건을 봐. 이 법당만한 물탱크에 넣으면 요만한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조건을 바꿔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원인은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이 조건을 바꾸는 노릇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 인연이 조건을 받는 것이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금강경 독송하고 열심히 사경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이 조건을 바꿔줘서 내 업장 소멸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열심히 기도하셨죠?
1: 네.
0: 아이고 그래서 업장 소멸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종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이 종자라고 하는 것도 다 종자를 땅에 심는다고 다 나는 거 아니다 이 말, 그죠? 이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다. 비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맞아야 되고 또 가꾸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이 선업의 종자는 열심히 가꾸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악업의 종자는 싹이 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라 죽게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인연할 때 연, 조건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한 그런 노력들이 다 여러분들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법문이 아니고 계룡산에서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빨라가지고 저 봉은사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 찍는다 그러니까 얼굴에 곱게 칠해가지고 좀 이쁩니까? 아이고 손놈이 출세를 했네요. 서울에 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인연이 있으면 또 재밌는 법문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을 절제하여 말로 인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마음의 씀씀이를 조절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3: 그렇습니까?
4: 28년 전이라고요? 응?
1: 28년 전이라고요?
2: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1: 예쁜 여자들! 조금!

0: 보이냐?
1: 귀신이요.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찌...

0: 저겠습니까?
1: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0: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단청불사를요?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0: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0: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1: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설마 사라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1: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1: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0: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1: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3: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4: 내 말이.
3: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4: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1: 너 사고라고 알아?
3: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4: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3: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4: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5: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5: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1: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5: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0: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1: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7: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1: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3: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4: 청주 용화사.
3: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4: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3: 아니.
4: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3: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0: 용화선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1: 아,
0: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아,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3: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2: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3: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3: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5: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 정토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6: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6: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6: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대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7: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8: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7: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8: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6: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야, 내일이 시험이야.
9: 시험? 무슨 시험?
6: 역사 시험. 근데

0: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1: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 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1: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1: 도갑사?
0: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고.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일라.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니야?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4: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6: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7: 한 가지 경전만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탐욕과 분노 없이 바르게 나아가면 수행자의 보람이 나타나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대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사업하라. 오늘하루 오늘하루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다음 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에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아이들이 들판에서 모래로 탑을 쌓거나 손톱이나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한 송이 꽃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하거나 불상 앞에 나아가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한 번만 염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성불 인연을 맺는다.

0: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곳으로 간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기다리는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드는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이 정의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사실적으로 유도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0: 연불 좀 듣고 싶은데.
1: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0: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여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5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도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재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 주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댓글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 옴 살바 무차 모지사다야. 옴 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심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하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요,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퍼하고

0: 아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0: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하셨다.
1: 아나니아, 이와 같이 연하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의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로봇 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후손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강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로 정문 스님이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자비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종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에선 다비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목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계 역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변기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불교의 역할과 기술 윤리,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문 영역으로 꼽히던 법률 분야에서조차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문 AI가 인간의 고유 분야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불교계도 AI 활용과 위험성을 윤리적 법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법인 AI 시대를 해석하고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1: 조계종 연구소가 어제 AI 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AI 로봇 스님 등장에 따른 종교적 역할과 디지털 환경 속 불교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두 가지였습니다.
3: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를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1: 첫 번째 세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초 불교 AI 로봇 해안스님을 개발한 임중현 동국대 교수는 환각 문제 해결과 인터넷 연결 없이 구동되는 시스템을 해안스님의 특징으로 밝히면서도 수행과 포교를 돕는 방편일 뿐 실제 스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4: 특징은 이제 정직해야 된다. 불교 데이터를 우선해야 되고 불확실하면 대답을 유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게 큰 문제거든요. 개별 온디바이스를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외부 전송을 최소화해야 된다.
1: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해안 스님이 나무와 바위도 진리를 설한다는 선종의 무정설법을 행하는 현대적 법구이자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5: 인간 스님이 대신할 수 없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로봇들이 나가서 불교 예법의 핵심 동작을 단순히 이렇게 흉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교감의 언어로 이제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1: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인간 스님이 보다 본질적인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스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가 불교 경전과 불

0: 문화재 등 오랜 신앙의 산물을 무단 학습하고 복제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박형옥 박사는 과거 불화 저작권 침해 판결문을 인용해 종교성과 저작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불화 고유의 배치와 표현 구도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등록된 불화라 할지라도 생성형 AI로 다양한 상품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짚으며 AI 학습 데이터의 불교 저작물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권리 보유자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심으로 조계종이 중심이 돼 창작계와 선업계, 정부 당국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신기술 환경에 맞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미나는 AI를 견제와 대체의 관점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불교의 사상이 AI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후원 페이지를 열고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구호 모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베네수엘라는 사망자 2,300여 명, 부상자 만여 명,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긴급 모금을 통해 식량과 식수, 응급 의료물품,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나 기업, 단체 명의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를 아십니까?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36일 동안 보훈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호국도량 진관사를 찾아 전쟁 중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 도량. 고귀한 희생으로 인연 맺은 에티오피아 후손들이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가 가슴 뭉클하게 울려 퍼집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왔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파병된 지상군으로 전쟁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 당시 강류부대원들이 즐겨 부른 것으로 전해진 아리랑을 70여 년이 지나 후손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부른 겁니다.
3: 불교에서는 자비와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베푼 지혜로운 용기와 참된 사랑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류합창단 어린이 여러분들이 참전용사 영전에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합창해 주신다니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 불교 불모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지만 이들이 마주한 한국 불교는 낯섦 대신 따뜻한 포용이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축원 화청과 발아춤을 감상하며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명상에 잠기며 깊은 마음 평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4: Cultural yeah, I love it so much. Yeah, good ceremony. 왜냐면 훌륭하게 I choose the Malak, but this meal experience was a deep touch.
5: 도스탄 선마냐, 그냥 야토치 스프람 나비 택시안 슬라호나 아리랑 근데 저는 나가로치 나서부치 익스피리언스 마기에 타초 잠깐만로 비었습니다.
2: 이날 참전 용사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참전 용사는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6: 서면 코리아나 더부 코리아 안드시오누 레마고브니트 민요테나 짤로텐.
2: 단원들은 국가 보물인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전해 듣고 조국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7: 대한민국이 K-푸드, K-컬처, 또 K-뷰티 다 잘하지만 K-불교도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배우고 보고 가시고 큰 희망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불렀던 아리랑은 손주들의 목소리로 진관사에 올려 퍼.

0: 벌어졌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영웅들을 잊지 않는 호국도량의 다짐은 세대를 넘어 보은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시대 사찰 음식 명장들의 지혜를 직접 배워보는 특별한 연속 강연이 시작됐는데요. 첫 순서로 요리를 대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

0: 정문 스님의 특강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녹색 앞치마를 갖춰 입은 수강생들의 손길이 분주한 이곳, 서울 안국동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입니다. 평소 사찰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사찰 음식 명장 정문 스님의 특별한 강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얇게 포를 뜬 오이와 인삼은 향긋한 꿀물에 재우고 장떡 반죽을 입은 달콤한 초당 옥수수는 프라이팬으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2: 유명한 스님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1: 사찰 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특강에서 정문 스님이 선보인 메뉴는 인삼 야채마리와 옥수수 장떡.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제철 식재료의 음양 조화를 훌륭하게 갖춰 정문 스님이 대중강연에서 애용하는 대표적인 사찰 음식입니다. 스님은 조리대를 바쁘게 오가며 재료를 다듬는 수강생들의 손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3: 이렇게 짜리 묵딱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말겠어요. 이게 그냥 이 자체만 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팽이라든지 이런 부재료가 또 들어가서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거든요.
1: 스님의 시연을 눈에 담으며 차근차근 손을 움직여보는 참가자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사찰 음식을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4: 이런 거는 새로운 방법이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잘 배운 다음에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1: 정문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사찰 음식의 뿌리에 담긴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겐 선사가 저술한 전좌 교훈을 인용하며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파했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기쁨과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5: 첫째, 이심, 두 번째, 배심, 세 번째, 노심. 이게 여법의 조리동무회를 말씀을 드리고
1: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펼쳐진 사찰 음식 명장들의 연속 특강. 웰빙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조리 덕목과 수행 정신을 온전히 전하는 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다비는 출가자 감소와 전승자의 고령화로 도제식 전승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젠 종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의 마지막 순서에선 한국불교의 소중한 무형유산인 다비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2024년 전통 다비작법 보존회를 출범시킨 조계종은 학술 세미나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비 전승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도제식 전승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승가 내부의 인식 전환입니다. 다비를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출가자의 마지막 수행이자 한국불교의 중요한 무형유산으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7: 화장의 형식이지만 종교적 의례와 의식 그리고 또 사리 수습이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이제 그 다비 속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갖추어진 의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아직 확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6: 인식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찰별로 개별 전승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종단 차원의 전수 교육과 스님 제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다비를 집전할 전문 다비팀을 구성해 전승자가 부족한 사찰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교구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전통 작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8: 이 다비 문화는 한국 불교에서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각 교구에 몇 개의 사찰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안은 어느 정도 자원이 확보되면 그건 어렵지 않으라고 봐요.
6: 전문가들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역시 다비 전승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가 마련되면 재정 지원은 물론 사찰마다 다른 연화단

0: 의 구성 방식과 의식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동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불교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원도 받고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0: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고 남은 이들에게도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비의 불꽃. 천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승가의 마지막 수행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오랜 세월 사찰을 지켜온 목조불상은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복원과 보존 과정엔 첨단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종교적 진정성까지 세심하게 고려돼야 하는데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술 세미나에서 개심사와 화엄사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과학, 기술이 협력해 성보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현장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지난달 30일 연구원 분석과학관에서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내 목재문화유산 보존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목재 보존처리 분야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 2009년에 저희 보존과학센터 건립 이후에 처리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리를 그러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3: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 박수진 학예연구사는 목재유물 보존 처리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승 목재유물의 보존 처리 지원 확대와 연계 확대 등 네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과학센터는 출토 목재유물뿐만 아니라 전승 목재유물, 복합재질유물, 근현대 문화유산까지 보존 처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적 조사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3: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산 개심사 목조열의 자상과 구례함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자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찰 목조불상 보존 처리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불상은 보존 처리의 표준 공정을 공유하면서도 유물의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사례들은 불상 보존 처리가 단순한 복원 기술을 넘어 현장의 다각적인 상황에 맞춰 서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보존 처리는 손의 기술, 기능이자 동시에 판단 작업이며 그 판단이 학술과 행정과 기술, 종교의 내 영역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3: 신앙의 진정성을 지켜내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려는 과학기술의 만남이 우리 성보 문화재의 생명력을 더욱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주관 간화선 집중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동국대 만회관 좌선실에서 스님과 제가자 등 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6박 7일간의 간화선 집중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도에 나선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동참 대중에게 탄지 화두를 내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함께 공부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불퇴전의 의지로 용맹정진해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0여 참가자들은 취침 시간 제외 일주일 동안 화두를 참구하고 수불스님을 선지식으로 수행 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전사지와 머그컵 등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가 목요인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써니스코파 이선용 대표는 어제 동국대 총장실에서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식품공학과 76학번인 이 대표는 부처님 가피로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며 부처님 도량인 모교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단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대표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고 공사가 원만 회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주 약천사가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약천사 포산문도회 주관으로 봉행된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달해제에는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헌향과 헌다에 이어 삼배를 올린 사부대중은 해인대종사 생전 육성 법문을 청취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약천사 주지 성본 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하며 임기 동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규제 대상이던 전통 사찰을 공존의 공원 자원으로 바라보게 된 자연공원법 개정 소식,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강행 처리된 서울시의회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 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국가 정책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자연 자원에만 한정됐던 관리 대상을 문화경관 등 유무형 자원까지 포함하도록 공원 자원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사찰의 보전, 관리, 이용 행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향유 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이 규제 대상을 벗어나 공존하는 공원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제 공은 후속 정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조례안 두 건을 의결하면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종교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별도 재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는데요. 특히 기존 발의안이 폐기됐음에도 지원특별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점에서 과정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스님은 서울시의회가 가톨릭시의회로 전락했다며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은 공식 비용 축에서 기준 총 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제의 요구와 시의회의 조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0: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백길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아, 윤회, 업, 카르마. 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용어, 불교의 근본 말씀설이 제법 모아하고 생사윤회하고 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제법 모아나 윤회나 업 카르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온척에, 오온, 온척에를 항상 이것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척에가 뭐야 하고, 오는 오온이고 색수상행시,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 천은 육군, 육경,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 조법 두 가지, 처, 육처, 그 다음에 개는 18개인데, 안식, 이식, 비식에서 이제 여섯에서 전체 18개라고 하는데, 오온, 12처, 18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되는 것이다. 윤회라는 것은. 근데 온척이라는 것이 이제 의식작용이거든요. 사람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식 얘기거든. 근데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된다는 얘기는 선풍기 다섯이나 세 개 날개가 돌아가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온척계가 이 연속적으로 윤회하는 것이 따로따로 뭐 색 따로 수 따로 행 따로 상 따로 식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오온 12조 18개가 연속적으로 어우러져서 함께 이어져 전개되는 것이 윤회다. 그런데 윤회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래라는 얘기도 우리 불자들이 이제 좀 초기불전 공부하면서 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가래. 가래. 이 가래라는 것이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여기서 이제 가래를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고, 네? 가래가. 탐착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모든 게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던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넘치면은 이것은 이제 탐착이 되고 집착이 돼서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가래입니다. 가래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건 생사윤회하고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는 원인은 가래에 의한 집착으로 행위에 옮기면서 그게 업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데 재생되는 연결하는 데 식이 있다. 재생연결식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식의 삶하고 반야의 삶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의 삶은 온척에의 전오시, 제육시, 제시시, 제팔시, 아래하시께 해서 모든 18개의 전개되는 모든 의식이 세계다라는 건데 윤회한다. 의식의 삶은 고뇌스럽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의식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의식계에 위에 없은 문자가 붙고 무한히 비서시니 무색성향미조법이 붙는다. 의식세계라는 건 두 눈으로 판단하는 세계다. 반야의 삶, 반야의 삶은 생사하 태탈의 삶이다. 생사에 벗어났으니 윤회할 이유가 없다. 그럼 반야는 뭐냐? 공송반야지혜다. 반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반야가 뭐지? 부처님 말씀이야. 이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송반야지혜, 냉정히 얘기해서 일체는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벼서 공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어. 그것을 반야라는 것은 이 기회에 알아둘 것이 공성반야지혜다. 반야라는 걸 한번 좀 설명 더 할게요. 제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이 불교다. 가늠보살, 지장보살 또 불교고 문수보현도 불교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따를 실천하라는 얘기는 문수보살은 지혜이고 보현보살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 건강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그러니 반야라는 얘기가 반야, 반야, 우리가 뭐 반야, 반야, 보안야, 보안야라고도 농담 섞어 하던데, 반야가 뭐냐? 법신의 세계예요. 사실은 반야라는 것은 법의 참다운 이치, 부처님의 진리의 참다운 이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무아의 여실지견, 공의 여실지견, 연기의 여실지견에서 얻은 참다운 지혜가 반야다. 눈으로 보고 대상을 볼 때, 의식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상에 쫓아가서 집착해서 물들어 버려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데 반야의 삶을 사는 분들은 대상을 분석해요. 저 분석이란 말은 조견해. 대상을 분석한다는 걸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심리적인 작용에서 얘기한다면, 욕을 먹었어. 화가 나. 순간. 못 참아. 순간 우는 거야. 이건 화가 나는 건. 그런데 의식 세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화나게 났어 해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또 그게 하루 종일 가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또 화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화나. 욕을 먹어서. 근데 화라는 건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상심하고 병으로 불명적으로 옮겨가는 거야. 빨리 그쳐라. 아, 이건 실체가 없는 거야. 이 도종님이 나한테 또 시험하는 거야. 나의 예? 자정령이 얼마나 있나 하고 또 시험하는 거야. 빨리 멈춰라. 그러고 비춰봐라. 이 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통찰해라. 사무쳐봐라. 꿰뚫어봐라. 그래서 판단하는 인식작용을 반야라고 한다. 반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은,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이걸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의식 세계를 넘어간 세계가 반야 세계예요. 그래서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자 부제 사바가 의식 세계에서 괴로운 세계에서 사바의 진흙탕 세계에서 대립 갈등의 세계에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뛰어넘자 이 파도의 강 괴로움의 강을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넘어가자 피안의 세계로 니르바나 세계로 반야의 세계로 그래서 여기 식을 넘어라는 거 의식 세계를 넘어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순간적으로 존재 전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조작하지 말고 직관을 한다. 선에서 얘기하는 직지인신 견성성부라고 이 직관은 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직접 들어가서 본성을 봐라. 그게 견성이죠. 진여의 법성 세계를 봐라. 직관해라. 바로 들어가라. 도노, 돈수. 도노 점수하고 차이가 있죠. 도노, 돈수. 인용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하는 진실한 지혜. 의식 세계를 넘어 하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전도에 가서 전체의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해서 나온 거기서 건진 진실한 지혜다. 예지력이다, 이성이다. 감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본 나, 이성으로 본 너. 반야에 의해서 불타가 되므로 불모라고 한다, 반야는. 반야 입꼬르 불모다. 반야는 부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와 반야 반야 바라밀, 나무 공송 반야 제 바라밀,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 이게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을 탄생하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야 돼. 실체가 없는 걸로 실체하겠다고 집착하고 고집 피우고 싸우고 반드시란 표현을 쓰면서 나네가 보니 그렇더라고 싸울 성질이 아니다 이거요. 가능성, 공, 규정을 짓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다. 결정된 법은 없다. 무유정법이다. 이자요. 결정할 때 열자. 정법이다. 규정을 짓지 마라. 응? 막 써가지고 그런데, 예? 반야바라미는 부처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의 의지에서 잘 들으세요. 반야바라미는 맨날 그냥 행적으로 의기만 하지 말고, 반야바라미의 의지에서 삼세제불이 성불했더라, 구경열반이 이르렀더라, 능제일체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더라. 반야바라밀이 부처님 탄생이라는 게 구경열반이 부처님 탄생하는 거고, 반야바라밀 때에서 일체 고통이 사라지면은 부처님이고, 고통이 사라졌으니 부처님이야. 예? 반야가 공성반야지혜가 그렇게 공이라는 이 진리, 음? 연기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가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진리가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반야신경을 그냥 송불만 해서 되겠냐?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구경에는 열반하더라. 구경에는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더라. 구경열반, 니르바나, 지르바나, 구경에는 열반이더라.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응? 그래서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실천해야 된다. 문수의 지혜를 다 알아서 보현행을 해야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가 증장된다. 계를 지키고 선정에 들고 해야 지혜가 나온다. 계정의 삼막, 탐진지 삼독이 아니고 계정의 삼막으로 살아라. 절대 적정이고 이르반하고 열반이고 그렇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예?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 바라밀이 뭐냐? 저 언덕이 완전히 건너갔다. 도피안이다. 저 피안, 저 언덕에 건너갔다. 아재, 아재.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응?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차안이라고 그러네요. 차안에서 저 피자 전도로 건너갔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아재아재 건너갔다. 그게 육바라밀의 반야바라밀. 마지막에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성냉을 참고 정진을 하고, 응명정진. 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정진하니까 정이 들고, 마지막에 반야를 증장하는데, 바라밀은 완성된 거, 도피한. 바라밀 완성됐다. 반야를 완전히 이루었다. 어설피 깨달은 게 아니라, 직관으로 깨달았다. 반야 바라밀. 그렇게 나무반야 바라밀이 그렇게 중요해요. 스님들 추근마다 어느 추근마다 나무마반야 바라밀 나무석가문 입을 마지막에 나무마반야 바라밀 나무석가문 나무석가문 나무시아본사 석가문 입을 윤회는 서로서로 조건 지어져서 생성소멸하는 것이다. 제법의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회라는 것은요 혼자 윤회 못해요. 서로서로 상의상관 서로 조건 지어졌다는 얘기는 상의상관 모든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 지어져서 존재한다. 자유고피오 참일고피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내가 살아야 네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서로서로 조건 지어져가지고 이루어지고 멸하고 생성소멸 이루어졌다 없어지고 연생연멸 연생 조건에 따라서 연생연멸 인연연자
연생연멸.

멸할 멸자.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소멸되더라라는 이야기.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에 따라서 소멸되더라. 그것이 연애더라. 그게 상이상간의 흐름이더라. 연기적으로 삼라만상이.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금강경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요. 내가 자꾸 이렇게 저 여기까지 이렇게 막 밑바닥에서 얘기하는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불교 공부. 사양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뭐요? 사다함에서 한층, 사다함은 10층이야. 수다원은 1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사다함은 2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아나함은 3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아라하는 50층이 올라간 경지란 말이야, 안목이란 말이야. 윤회라는 건 서로 조건이요 생성 소멸한다 했는데, 사양 사과, 이게 사양이 뭐요? 사양 사과가 거듭 얘기지만 이 얘기도 많이 나올 거니까 말씀드린 건데, 사상 팔배 이런 것도 그렇고, 어? 나네 같은 얘기요. 사양 사과나 사양 사과가 팔배네. 네 가지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것, 사양 사과. 사고 사양 사과 향해서 올라가는 거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올라가는 거, 향상 일로 일로 올라가는 거요. 위로 제고 향상 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천 안에서 해 안에서 법 안에서 불 안까지 자꾸 올라가듯이 더하기 빼기 하다 곱하기 나누기로 가서 방정식으로 자꾸 올라가듯이.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이게 공부 아니야? 우리가 지어가는 공부 지어가는 거 아니야? 맞으면 불교 공부 생사해탈까지 가는 거. 사향사과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사과는 완전히 이제 증득한 거야. 아라한과를. 사향사과. 그러니까 수다원 향, 아나함, 수다원 향, 사다함 향, 아나함 향, 아라한 향. 사과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래서 사양사과라 그래요. 사양사과 윤회가 없다고 이제 부정할 경우 한다면 사양사과의 향상일로 올라가는 전개는 거짓말이야. 금강경에 나오는 여자 불여자 불광하자, 예? 나는 진실된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한 거야. 금강경에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불여자 진여와 같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자, 불여자, 사실과 같이 얘기하는 자. 수다원은 뭐 임육과, 이건 전에 한 시간에 말씀드려 그냥 넘어갈게요. 막. 수다원은 임육과, 예륙과,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 과,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선지식 소리 듣고 있는 것이 임육과예요. 사바세계 인간으로 일곱 번더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성자. 일곱 번을 더 수다원과에서 일곱 번을 더저 세계 윤회 왔다 갔다 공부를 해야 사다함과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수다원과는 인간을 일곱 번더 태어나야 돼. 성인의 경계에는 들어갔지만 사다함은 일례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돼. 다음 생에 윤회를 한 번만 오면 돼. 한 번만 더 인간으로 태어나는 성자. 아나함과는 불환향과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인간 세계는 불출생하는 건데 이 아나함과는요, 아라함과 성불 자리 직전 자리거든. 정거천 하늘의 세계 정거천의 새끼에 정거천이 있는데 제4선천의 세계를 정거천이라고 그래. 청정한 사심이 머무르는 곳, 가는 곳. 정경심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새끼 제4선천이라고 그러는데, 반열반에 드는 성자다. 반열반. 여기가 나와. 그냥 열반은
살아서 그냥 깨달은 몸이고

간열반은 완전히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그러는 건데, 부처님 깨달음의 간거, 정열 무위법의 깨달음. 우리는 유위법의 깨달음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백발번뇌 소멸하고 좀 올라간 것을 유위법의 과라고 깨달음이라는데, 정열 위법은 무위법의 정멸 세계다. 불생불멸, 태어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는다. 법신의 자리다, 인멸의 자리다, 멸도의 자리다, 원적의 자리다, 신원적이다. 스님들이 가셨을 때 법신의 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적이라고 그래요. 원적의 세계, 정멸의 세계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 백발번뇌가 다 꺼졌다. 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불어서 꺼졌다. 그런데 스님들 읊했을 때는 위에다 신원적, 새로 원적이 새로운 세계의 원적으로 이루바라 간 신원적이라고 많이 써요. 신원적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 사양사과 아나항과는 원적의 세계, 신원적의 세계. 그래서 신원적 누구누구 무슨 당 누구 강령. 일반인들은 영가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가는 깨달아야 할 죽은 자, 강령은 영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래서 신원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단 말을 쓰는 거고. 아라한과는 더 배울 게 없어. 무하위야. 백발번뇌가 완전히 소멸됐어. 불어서 완전히 번뇌덩어리가 꺼졌어. 불어서 껐어. 하고자 하는 모든 탐진이 삼독이 다 꺼졌어. 빛이 말했어. 더 이상 탐독이 들으며 스며들지 않아. 응공, 응당이 봉양받아 마땅하다. 합장받아 마땅하다. 찬양받아 마땅하다. 보시받아 마땅하다. 응공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했다. 아라한과에 증등한 건 초기 불전에서는 성불자리거든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남방불교 초기 불전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라한 자리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청정한 범행이라는 건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행동, 계율대로 행동하는 것.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들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경해탈지도 전부 거짓이 되고 만다. 윤회를 불신하면은 다시 태어나면서 향상일로 하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로 올라가는 것을 전부 거짓이 된다. 금강경의 사양사과 말씀도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윤회라는 건 의식의 세계가 윤회하기 때문에 생각이 찰나의 생각에 따라 찰나의 멸해요. 일찰나의 똑똑한 시간에 구색생멸을 해. 똑딱하는 사이에 900가지 생멸이 태어났다 죽다, 태어났고 죽고 그런다. 생각이 그렇게 빨라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윤회라는 것은. 그래서 아침의 생각이 저녁에는 틀리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100%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 했을 때는 그날 아침의 생각이었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여 흐르는 것이 윤회다. 온의 생멸이 색수상행식이 수시로 변해. 내 몸도 수시로 변하고 노화하고,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야. 그것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그것이 업이 업력이 에너지가 세력화되어서 다음 생에 재생된다, 연결된다, 상속된다, 이어진다라는 것이 윤회다.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무명 때문에 가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목말라서 집착에서 못 벗어나.
죽어도 나는 눈을 못 감어.

이 왼수를 갖기 전에는 못 잊어. 돌에 세워놓고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물에 새기고 머리에다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집착하지 말고 행위를. 물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또 내려가서 없어지게.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무명에 의해서 모든 건 괴로움이 와요. 무명의 행으로 인해서. 불안과까지, 여기 불안과는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나한과인데, 불안과까지도 태어나면 윤회가 있는 세상이요. 돌아오, 다시는 오지 않는 과. 또 윤회가 불안과. 아라한과 가야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가 있다.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는 하지 않는다. 윤회는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목마름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자 하는 욕망, 하고자 하는 욕망, 목마르게. 그것이 쉬지 않으면 바닷물에 빠져서도 물속에서도 목마름과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생사로 대표되는 타고나는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설하시고 생사 생로병사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괴로움이야 흐름을 윤회를 말씀하시고 윤회의 원인 집 모을 집자 집착할 집자라고도 씁니다.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가래에서 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지나친 갈구심, 욕망. 이성 간의 교제도 그래요. 지나치게 갈구하고 목말라 하니까 사랑이 변해서 칼날이 날아다니죠. 윤회의 원인을 설하시고, 윤회가 다한 경지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그게 사성제 설명이에요, 고진멸도.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 8정도를 설하셨다. 고진멸도,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이르바나, 소멸하려면 어떻게 오지? 열반의 세계 가려면 멸이에요, 멸은. 어떻게 하지? 도, 고진멸도, 8정도, 8가지를 실천해야 돼. 8정도는 윤회의 얘기 끝나고, 자세히 말씀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말씀이 하도 많이 나와서 쌍유가니까야 22품에 보면 존재의 다발 모음에 속하는 150개의 경전, 쌍유가니까에서 150개의 짧은 그런 경전이 쭉 나오거든요. 긴 경전도 있고 150개의 경전. 초기 불전에 쌍유전 니까 22품에 근데 58개의 경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에요. 윤회에 대한 거. 아니 쌍유전 니까야 그 이만한 책 속에 들은 150개의 경전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3분의 1이 150개의 경에서 58개니까 거의 3분의 1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전생, 현생, 내생 나오면 윤회 얘기 아니요? 또? 전생 얘기하고 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면 윤회 얘기예요. 욕지 전생사. 전생이 네가 어떻게 살았니 알고 싶으냐? 궁금하냐? 전생록 보고 싶으냐? 안 맞아. 현생이 네가 받고 있는 거 보면 전생 어떻게 살았나 알수 있어. 내생이 네가 무엇이 될 거니 알고 싶으냐? 금생 작자시야. 네가 지금 친구의 삼업 행위, 의도된 행위.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의도된 행위가 다음 생에 나타날 거야, 과야. 이런 말씀, 직설이 아니더라도 윤회에 대해서. 죽음과 태어남 얘기, 죽음과 태어남, 전부 윤회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58개경은 윤회에 대한 직설이고. 법구경, 참 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짧은 경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불자들이 우선은 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가장 오래된 집경이라고 그러죠.

모아서 수타니 파타 이런 경들, 법구경 이건 좀 사서 좀 자주 보았으면 한 것을 우리 제가 좀 권합니다. 법궁이 423개의 계승으로 이루어졌는데 29글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또 법구경에. 12연기. 12연기는 무명에서 행식 쭉 나가면서 우비고뇌까지 해서 무명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에서 고통받고 우비고뇌 겪는 것을 순간에서 역관을 하면은 수면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12연기 이야기 아니요? 그 다음에 사형사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수다원, 사다마나움, 아라한과 향상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향하란 자, 향상일로 올때 향자를 쓰는 거예요. 12연기 사양사과에서 수다원 사다마나움 아라한에서도 이게 윤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부처님이 윤회에 언급을 한 것이 헤아릴서 은공함 너무나 많다. 초기불증 표기만 하면 윤회에 대한 말씀이다. 윤회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특히 초기 불전 니까야 아한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윤회란 말씀이 불교의 핵심 목표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제사바하요.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반야부 600부 말씀에서 금강경으로 축약되고 금강경에서 반야심경 260자로 축소된 거 아니요? 거기에 반야부의 말씀이 초기불전부터 윤회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 불교의 핵심 목표가.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다. 그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불교 공부 다시 해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다. 신구의 삼업은 다 내가 행위는, 의도된 행위는 내 거야.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자신의 것을. 그림자가 몸에 붙여 다니듯이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지금 상유관 니까에 나오는 걸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 말씀드린 거예요. 신부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생에 가져간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따라다니듯이 따라온다. 이어진다.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부처님의 전생의 전생록 좌타카 얘기하는 500여 개의 공덕, 복력, 실천 행위, 저 세상에서 무수함들의 의지처가 된다. 부처님이 되셨다. 공덕의 삶으로. 저 세상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행동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가 달게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확신을 하고 온다면 하라 이거예요, 저는. 저 세상에서 부수삼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쌍유기관 니까야 3장 20 아들 없음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죽은 뒤에는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 공부하는 자, 윤회를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 죽어서 여우되더라.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쌍유기관 니까야 부처님의 직설. 이걸 왜 부정하겠어요?
모항파순이고 사마유도의 계.

변해라. 현명한이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계속 윤회 얘기해요. 이래도 아니라 할 거냐 이거요. 윤회가 없다고 할 거냐 이거요.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현명한이는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을 한다. 윤회를 믿고 삼세양조 인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실천하기

모든 중생 세계는 계노움의 소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윤회해서 태어난다. 쌍유가니까야 5장의 6번의 깔라의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수행생들이여, 비구들이여, 이 우리 불자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서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수 없다. 윤회라는 건 쌍유가니까야 15장 1장, 15장 1에 나오는 풀과 나뭇가지의 경에서 얘기하기를, 윤회는 무명에서 시작돼서 왔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시무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타나는 존재들은 훨씬 많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지옥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훨씬 더 많다. 쌍유가니까야 20장이 손톱 끝에 경에 나오는 말씀.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염모하고 탐지삼독을 떠나고, 싫어하고, 물질에서도 싫어하고,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스며들지 않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 자유자재다. 쌍유가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근극적인 앎이 생겨난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쌍유가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제 법문에 삶에 긍정적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ARS 060-800의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0: 였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 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0: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언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일과 향성경고 해탈단 최적정 바람은자 특생동자.

공자 아실제 정도 구례 보동이불.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출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음성이 이제 푹 익어가지고, 음성이 푹 익어가지고 생짜배기 음성도 이제 다 익을 파이라. 부처님 경전은 이렇게 강의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본문 내용은 한 20%쯤 됩니다. 그리고 잡설, 제 잡담 양념이 한 80% 되죠. 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생들이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감자 그냥 삶아주면 잘, 생감자 주면 잘 안 먹습니다. 생감자가 본래 강의 본문 내용이라 그러면은 감자 전도 부채주고 어떤 팀 먹여야 되니까. 예? 꾸어보고 버터 구이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그러니까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양념만 취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어른 스님은 보통 이렇게 보면 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70% 이상이 본문을 하시죠. 예? 그래 한 30%는 하고 그 강의라고 하는 거는 강의 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얘기는 한 20, 30% 자기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비유와 섞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 7, 80%가 돼야 좋은 강의가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읽는 걸 혼자 쭉 읽어도 괜찮아요. 예? 네? 그 생밀가루 해가지고 맛을 아는 사람 그래 먹어도 괜찮아요. 예, 소금 안 넣고 간장 안 넣고 초장 안 찍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뭔가 우리는 부족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구성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떤 누가 강경을 하고 경전을 독송 혼자 하는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이걸 갖다 합송이라 합니다. 합송. 그 불교 경전은 강의보다가는 합송이 원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뜻을 계속 되짚고 되짚어서 혼자라도 계속 강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송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래. 어줍잖은 걸로 설명해가지고 남 눈 멀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돌팔이 의사 비슷하면은 차라리 치료 안 받는 게 낫는 거예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가 왕왕이죠. 이렇게 함께 독송하는 걸 합송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 결집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송이고 합송해서 뜻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낱낱이 파해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을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하나가 삑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전체가 합주라 합니다. 그거는. 그죠? 전부 두 사람이 같이 하면 협주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하면 합주라 하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뭐 소프라노만 있겠습니까? 알토만 있겠습니까? 천차만별 소프라노가 있고 천차만별 알토가 있고 천편일률적인 테너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의 음성의 테너라도 각양각색이고 이제는 알잖아요. 대동소이하다는 것. 같은 테너는 하나도 없다. 같은 베이스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합성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아 이제 익은 음성이구나. 참 문수선원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십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으니까. 오늘이 벌써 문수선원 금요법회 함경 강의 시작한 지는 309강째인가 그렇습니다. 309강. 법성은 본적에서 무재상이라. 그 한 구절이 의상스님께서 아마 법성계를 지으신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법성이라고 했을 때 법은 생멸이요 사판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요 진성이요 자성이요 불성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이라 이성 이판이라 이사명년 무분별한 것을 법성에서
원흉을 이렇게 나타내고 첫 구절부터 그렇게 해놨죠.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이 그 한 구절에 법성 본적 무재상이라 무명무상 절일처라 이 일곱 자백의 한 구절에 법성계 앞에 나오는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고 이 뜻은 정지 소지 비어경이라 정말 부처님만 아실 수 있는 뜻이지 일반 중생들이 알 수 있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 법성 본적 무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 우리가 읽은 210자가 여기에 다 물어녹아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요 39절이 다 물어녹아 있고 작게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이와 같은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대. 이런 것이 이제 제 양념택인데 그냥 법성 본적 무재성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놓으면은 기먹어도 그런 기먹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법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법이 안 되면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법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리불 같은 입장에서 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법이 안 되면 똑똑한 비유로서 예? 양념을 칩니다. 유여 허공 불분별이라 허공처럼 부동하고 허공 한번 흔들어 보라 이거예요. 허공을 쬘 수가 있나 밀 수가 있나 땡길 수가 있나 허공이 색깔이 있어서 봐도 허공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 허공이 넓어서 끝도 없는데 어디까지가 허공이냐 무명무상 절일체가 허공 같고 제법부동 본래 적이 허공과 같다 허공에는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허공에는 소리가 없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무색성향 위촉법입니다 그러나 허공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그러나 허공에는 색깔이 가득하고 허공에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법과 성이 원흉에서 원흉이란 말이 이사가 명년에서 무분별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구절 나오잖아요 이사 명년 무분별을 뭐라 해놨습니까? 허공에 무슨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겠냐 본래 없는데 불분별이로다 그러니까 그대들이여 제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늘에 천녀가 이렇게 개성을 읊는데 모든 초제치라 제치착이라 모든 쓴 것 달고 쓸고 옳고 그러고 시시비비 예? 선악시비 크고 작고 얍삽하고 초작고 이런 거 또 뭐 잘났다고 하는 것까지 다 잡아 던져버려라. 마음 가는 길도 끊어지고 말 길도 끊어지고 심행처 멸이요. 마음도 끊어지고 어느 도단이라 말 길도 끊어지고 그 무명무상 절일처럼

문자상도 다 끊어진,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말과 잡념을 다 초월해가 있는데, 진실 평등 상청정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요, 무아. 제법의 무아는 부처님만 알수 있는 것이라, 사실은. 제법의 무아. 예, 우리는 왜안 돼? 무아가 왜안 되느냐? 업이 있어서 아가 안 된다. 그러면 제법의 무아의 그 핸들을 잡는 것은 어디냐? 아직 칼날을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칼자루라도 잡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아만, 아집, 악연, 아예, 아치라고 하는 그 아집 덩어리 분별 사식이 일어나는 그 단초, 흔히 제7식이라 하잖아요. 그걸 잡아야 제법 무아로 갈수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사식 중에 생기식이라. 바깥으로 보이는 색성향 미처법이 무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월드컵 합니다.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축구 시합을 합니다. 월드컵은 50년 전, 40년 전 월드컵이나 지금 월드컵이나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똑같은 이름을 명자를 띠고 있는 이것은 2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축구공도 다르고 축구 골대도 같은 축구 골대, 같은 골도 한번더 없는 것을 4판이라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문수선언이요 집이 지지가 있는데 이 땅이 그대로 본지 풍광이 있어요. 본래의 땅이 있는데 이 처음에 풀밭이었다가 하다가 또 묘지이기도 하다가 빌딩이 들어서기도 하다가 이것이 다 무너지고 또 초가집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땅은 변함이 없는데 진공인데 무한한 변화 막척 하잖아요. 거울은 하나인데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거울이, 아유, 거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인물이 빠진 사람이 왔는데, 거울이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봄날에 꽃은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알아듣는 사람은 어른 선생님처럼 너무나 아름다워라, 한이로,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앵무새처럼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가 한이로운가 그죠? 그게 이게 초제취착 절 언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진실 평등이 상청정이라. 이걸 갖다 이제 무시무종이다, 불생불명이다, 불구부정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밑에 보면 양능 통달 제법성이면 만약에 법과 성품을 다 통달하면은 어유어무라 있든지 없든지 깨달아도 밥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한 그릇. 제가 깨달아 보니까 못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또 착각할라 새벽 시간 가서 깨를 사가지고 매 달았다 이 말이에요. 참깨를 매 달아놓을까네. 깨를 매다면 깨달은 거고 깨를 치면은 깨친 거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부동이라 구례부동 명예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부동이라고 하는 거 변동이 없다 불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거야 허공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야 허공은 모르고 어디가 잡다한 생멸만 가지고 주구장창 지 인생이라고 붙잡고 사니까 환경에 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한 환경의 목적이 어딨느냐? 자타일치 성불도다. 그 사람이 진짜 불자다. 위 욕구 세하에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차 이야말로 불구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토해놓은 경전에 예?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이 환경을 제대로 읽은 거기서 탄생한 참된 불자로다. 그 엿을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이 말과 똑같이 행동을 옮기려면 아첨을 안 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 음성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음성에. 불취 중상 행 이행시라. 금강경에 해놨죠. 불취 어상 여여부동이라고. 예?
어떤 상도 취하지 말고 부처님의 잘난 눈모습, 부처님의 잘난 것에 떡벌어진 가슴, 부처님의 잘생긴 얼굴, 백옥 같은 부처님의 그런 뭐 백호 미간상 30 이상 80 종 그렇게 잘났다더라도 어떤 상호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이라. 예? 허공처럼 봐버려라. 허공에 무슨 있다 할 수가 있나, 없다 할 수가 있나, 크다 할 수 있나, 작다 할 수 있나. 본래 없는 것이라. 불치어상 여여부동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긴 행어보시라고 건강경은 그렇게 나오지요. 행어보시라고.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해야지. 다 하고는 돈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 우리가 보살 보살 보살 보살 하지만 누가 보살이냐.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사라 그래요. 진짜 선비, 진짜 성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살은 멸제 중학이라. 못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하려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근데 중생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려고 해. 잔치집에는 항상 가면 떡이 모자라고, 출판 기념에는 항상 가면 책이 모자라고. 자, 오늘 이제 각설하고 이렇게 그 함경 십지품 한의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의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앵두가 이제 잘 익어가는데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예, 요번에 이제 조금 덥긴 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이제 백중 지나고 추석 무렵이 다가오면 찬바람 살 불면은 나락이 고개를 못 숙이면 다 쭉쟁이 되잖아요. 우리는 찬바람 분 지 오래됐잖아요. 연세가. 내 인생에 뭐 늦가을이 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철 안 들면 안 되지. 오늘부터는 당장에 싹 바꿔야 돼요. 그 흔히 이제 철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세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설날, 당일날 해야 되죠. 그죠? 세배. 네. 세배는 뭐 미뤄진데도 한 이틀 3일간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처가집 세배는 언제 갑니까? 앵두 딸 때 간다잖아. 그 철이 있나 없나. 이 하원경들 구성이 딱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고 거두어서 겨울에 담그듯이 원형이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잘 깨달아서 수습하는 거죠. 내뿐만 아니고 남까지. 그죠? 신해? 행증. 그 중에 오늘 그 했던 십지품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하원경 십지품이 하원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십지품 오늘 한 건 했죠. 예. 법성 본정 무제상 유효 허공의 불분별이라. 예? 예. 그 14점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능대 그 알려고도 하지 말고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일정하게 강의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붓글씨를 쓰든지 자기가 뭐 옷을 말든지 간에 말하든지 무슨 뭐 축구 선수가 오늘 축구를 하든지 간에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 반복 반복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운전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음식을 만두를 빚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계속 반복하지 않은 사람 만두가 크고 작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오래오래 만두를 빚다 보면 만두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초밥 크기도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남에게 해설하고 계속 반복 반복 over and over again 절대 싫어하지 말고 그 첫 대목부터 거기 나오죠. 절대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어떠냐. 완전히 이제 자기가 무르익은 솜씨를 요리 솜씨를 가졌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평생 안 만들어보던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안 써보던 글씨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기술 말이요. 오늘 축구 선수 중에도 계속 몸에 익도록 익도록 해가지고 넘치도록 자기가 반복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한번 써보지도 않은 묘기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자, 일야 수습 성건 호대 거기부터예요. 오늘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은 눈 떠보면은 해가 뜨가 있고 돌아보면은 해가 저물어가 있고 경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겨운 사람은 막 좀 앉아있다가 언제 마치노?
여 와가지고 입 딱 닫고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 시작하기 1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책 집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왔는겨, 언제 왔는겨, 완전 개모임 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옆에서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무엇을? 성근을 닦아. 예? 선용 기심이라, 그죠? 무염족이라. 절대 싫어함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 성취한다는 대목이 뭡니까? 수행을 성취한다고. 그 수행 성취 대목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선 봉행이라. 재앙 막장 있잖아요. 선한 근본을, 성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 수행의 성취라. 그래서 밤낮 없이 성근을 닦고 할 때 싫어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이제 새끼를 쳐서 이제 여덟 가지를 해놓죠. 친근 선지식고로. 선지식을, 부지런하고 또 사람을 또 좋아해야 되고, 어떤 사람? 선지식을 좋아해야 된다. 또 법을 좋아하고,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해야 됩니까? 친근, 좋아해야 된다. 그죠? 즐겨야 된다. 성근에 부지런한 사람은 악하지가 않죠. 악할 여가가 없어요. 그 선지식을 굉장히 모든 법을 잃지 않고 늘 가까이 두는 거죠. 또, 상애락법이라,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고다. 가애락, 즐길 애자요. 법을 즐겨야 돼. 경전을 읽고, 쓰고, 예?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막, 입히고, 미기고, 씻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싫지 않잖아요. 자식들 할 때, 예? 그렇게 경전을 부처님, 자꾸 읽다 보면 부처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부처님을 챙겨나듯이, 경전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환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범음, 산스크리트로 아마 종이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한문으로 옮겼잖아요. 또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티베트 환경도 있어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티베트 환경은. 우리 39품이잖아요. 지금 요 앞에 있는 티베트 환경 저거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산스크리트 범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번역이 됐든지 영문으로 됐든지 일본말로 됐든지 일본 글로 돼가 있든지 이것은 사판의 함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함경이라도 일본어나 영어나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그 뜻에 있어 가지고는 일리 평등하고 망고 불변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이냐? 무상이다. 모양이 없는 것이고 예? 무심이라. 어렵지요? 쉬워요. 영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됐든지 뭐 환경이 한글로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 환경 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는 것이요. 그냥 여기서 듣고 보고 듣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원효선님께서는 10피양품 이렇게 글로 이렇게 계속 해설해 놓으시다가 잡아 던져보고 십지품부터는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 십지품처럼 살아야지. 한이지로. 예? 깨달은 사람도 그렇거든. 그렇다고 또 결석하지 말고 원효선님 아니잖아 여러분은. 금생을 다 바쳐도 지금 될똥 말똥한데. 예? 구다문 무염족. 많이 다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덕도 많이 칭찬 많이 듣는 것도 다문이고 지식이 많은 것도 다문이라.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연구다. 흔히 이제 문사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사유를 해야 되겠죠. 법을 많이 듣는데 싫어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법을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떠냐? 귀에 송곳과 찌르는 것 같다. 예? 귀 따갑다, 귀 따갑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소문. 또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 법 정 관찰을 거라. 법을, 그런 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잘 관찰한다고 하는 잘 사유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해 문사 수라. 들어서 알았으면 잘 사유를 해봐야 된다. 사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홀딱 그냥 땅콩 까먹듯이 다 까먹은다. 그다음에 심무어착고라. 마음에 집착하지 없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잖아요. 마음이 어착함이 아주 탁 달라붙어 가지고 집착함이 없는 거. 소주 한 잔 먹는 거, 응무소주? 이 생기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바르게 또 잘 관찰하고, 예?
잘 수행하고 여기서 마음의 그